마음속에 또 다른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은 조금 더보다는 조금 덜의 맑은 가난으로 그렇게 비워내는 마음으로 향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비워낸 자리에 찾아오는 조용하고 맑은 고요를 사랑하면서 이 시간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0: 7월 22일 장마철 속에서도 맑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수요일 첫 곡은요. 볼빨간 사춘기 여행 5919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살레쇼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조금 더 대신에 조금 덜 가지는 마음. 그런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가 진짜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풍요로운 뭐 비싼 물건을 사고 뭐 비싼 음식을 먹고 이런 것도 좋지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가족과 소박하게 함께 머무르면서 웃고 떠들고 밥 한 끼 먹을 때, 혹은 청소를 땀 흘리고 끝내고 나서 깨끗해진 방에 누워있을 때, 그런 소소한 순간들 아닌가요? 조금 더 대신에 조금 덜이라는 단어를 넣고 보면은요, 저절로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맑은 고요의 여백이 들어옵니다.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것을 조금 덜어내고 싶으신가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도 보내주세요. 100원 이름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오늘도 우리 빵톡 가족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신우영님, 류하느님, 최윤철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문자로도 또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비가 내리지 않는 수요일 아침에요 라고 2037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장마철이잖아요.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7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안전하는 오늘부터

창가 우리는 누구나 무병장수를 꿈꾸지만 현실은 100세 시달에 하도 유병장수가 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진심으로 무병장수 건강하게 살아가는 김형석 교수를 떠올리면 100세 시대도 진정한 축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노후의 진짜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남의 부축 없이 혼자 화장실에 가고 두 다리로 산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요. 아무리 100세 시달에 하도 가장 비싼 침대라는 병원 침대에 누워 거동도 못하고 내내 아프기만 하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네 발로 화장실에 가고 내 두 다리로 산책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일상의 행복은 없다는 거죠. 둘째,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먹고 사고 먹고 싶은 걸 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내 이름으로 된 작은 통장입니다. 요즘 심심찮게 들리는 노후자금 억대 재산이나 연금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내가 먹고 싶은 걸 살 수 있는 정도의 소박한 여유를 말씀하신다는 점에서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오네요. 셋째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완전한 독립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되고 자식의 보호가 아니라면 요양원 같은 시설에 신세를 지게 되는데요. 100살이 넘어서도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두 다리로 걷고 산책하고 운동하고 결국 건강이 그 모든 것의 기본이 되어야겠죠. 김형석 교수가 젊은 시절부터 수영 같은 운동으로 건강을 다져온 오랜 습관을 떠올려 보면요. 오늘 이 행복의 세 가지 조건도 결국 하루하루 쌓아온 시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그날이 오면 2696님이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백세 시대라도요. 아파서 거동을 못하고 침대에 누운 채로 백세를 넘긴다면 솔직히 부럽지는 않죠. 노후의 행복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화장실에 네 발로 걸어가는 것, 산책 한번 나설 수 있는 것, 먹고 싶은 거 하나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통장 잔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홀가분한 독립. 딱 이 정도? 이거 괜찮지 않나? 그런데 또 이게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어떤 화려한 계획보다는요, 오늘 하루 건강하게 걷고 운동하시면서 또 소박하게 먹고 싶은 거 드시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시면서 우리 모두 건강한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꽉 채워드리는 신청곡 데이. 아침 주꾸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의 주제는요, 요즘에 비가 오면 폭우 걱정, 비가 오지 않으면 폭염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장마철이에요. 오늘은 이 장마 시즌을 맞아서 비 노래, 비에 대한 노래, 명곡들 보내주세요. 비를 기다리는 곳에는 비 한 줄기 내려주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곳에는 이제 그만 멈춰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저마다의 사연으로 신청해주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픽한 나만의 레인송, 그 마음과 함께 들려주세요. 백은으로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많이 올려주세요. 중독된 방송의 음성 덕분에 행복한 하루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7277님. 매일매일 추석 체크를 안 하더라도 열심히 애청합니다. 최윤철님과. 그럼요. 그렇죠. 추석 체크하지 않으셔도 열심히 애청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이렇게 서로 눈을 맞대고 마주보는 그런 느낌으로 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청곡 주제는 레인송입니다. 빗송, 비에 대한 노래인데요. 맞은 곡입니다. 아이유 레인드롭.

아이유 레인드롭.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님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과 주소를 사연과 함께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 드립니다. 성함, 주소까지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입니다.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 휴가철이고 또 방학 시즌이기도 하니까 음악을 공부하는 자녀나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6번을 비롯해서 시벨리우스, 슈트라우스의 명곡을 들려드릴 바이올리니스트 강보라와 피아니스트 홍지영의 환상적인 듀오 리사이트를 여러분에 초대합니다. 8월 10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8월 10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이돌 연세에서 공연합니다. 원하시는 분 샵 1053 성함까지 샵 1053 성함까지 보내주시면 당첨자 5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글머리 공연하시고 성함 보내주세요. 예, 참 좋은 오늘 은빛수녀입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 죽구박수 추억 속의 멜로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꽉 채워드리는 오늘이지요. 지금 이 시각 9시 21분, 22분 되어갑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쭉쭉쭉 이어드리는 리퀘스트 데이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의 주제는요. 비노래 레인송입니다. 장마철을 맞아서 오늘의 주제는 비노래 레인송입니다. 비를 기다리는 곳에는 단비가, 비 피해 걱정인 곳에는 이제 그만 멈춰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은 비노래 명곡들 보내주세요. 내가 픽한 레인송 지금부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기다립니다. 누르면 나오는 주크박스처럼 보내면 바로바로 나오는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내가 신청한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다. 너무도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오늘의 주제는요. 요즘 장마철이잖아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면 폭우가 걱정되고 또 비가 안 오면 폭염이 걱정되기도 하는데 이래저래 걱정 많은 계절의 통과 의례지만요. 비가 필요한 곳엔 넉넉히 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미 충분합니다 하는 곳에는 이제 잦아들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오늘은 비 노래들 골라주세요. 그거 있잖아요. 이게 창문에 빗방울이 이렇게 흐르면 그 옛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 시절로 훅 데려가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첫사랑의 배경음악일 수도 있고요. 우산 없이 뛰어다니던 그날의 노래도 있을 수 있겠고요. 빗소리와 함께 켜켜이 쌓인 추억의 멜로디 오늘 꺼내보시죠. 내가 픽한 비노래 레인송들 기다립니다. 100원 이름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오늘 비노래 레인송 첫 곡은요. 5919님이 신청하신 노래로 시작할게요. 에픽하이 우산. 아, 0078 2037님이 신청하신 박중훈 비와 당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078님, 2037님이 신청하신 박중훈 비와 당신, 5919님이 듣고 싶어하는 에픽하이 우산, 하종철님이 신청하신 이적 레인까지 듣고 왔습니다. 누르면 나오는 주크박스처럼 보내면 바로바로 나오는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꽉꽉 채워드리는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이 장마철 시즌에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노래.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음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비 노래, 레인송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이미 비가 많이 온 곳은 조금만 더 와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대비 잘하시고요. 비 소식이 반가운 곳에서는 이 장마가 알맞게 다녀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비 노래들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들려드립니다. 100원의 이름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예, 우리 이어지는 노래는요 김병문님이 아니요 박용님이 신청하신 노래부터 들을게요. 아, 박용님이 버블시스터즈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더운데 이 노래 신나게 신나게 들려달라고 했어요. 이 노래부터 시작할게요. 버블시스터즈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장마철 시즌이니까 적당한 타이밍에 또 들려드릴게요. 채널만 이 시간 고정하시면 여러분이 신청하신 노래 나올 수 있습니다. 빗노래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리운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그때 그 순간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기억이 될 수도 있고요. 노래는 그 시절의 향기를 고스란히 담아서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장마철 시즌이지만 비가 필요한 곳도 있을 것 같고요. 그곳에는 넉넉히 비가 넘치기를 바라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무사히 이 장마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오늘 비노래 레인송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내일 아침 9시에 참 좋은 여러분 기다립니다. 끝곡은요. 류아니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로 마무리할게요. 권이나 강인원 김현식의 비오는 날의 수채화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

0: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3: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2: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3: 네? 어쩔 수 없다고요?
2: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3: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4: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한 대학교에서 다음 학기 개강을 앞두고 기숙사 학생들끼리 룸메이트를 정할 수 있는 매칭 서비스를 운영했는데요. 학생들은 자신의 장점을 소개하는 글과 평소 습관을 표시한 체크리스트를 올렸습니다. 벌레를 잘 잡는다거나 샤워는 10분이면 끝낸다거나 잠기가 어두워서 언제든 드라이기를 써도 상관없다는 등의 저마다의 장점을 재치있게 소개했는데요. 이렇게 내가 가진 소소한 능력을 떠올리다 보면 우린 꽤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존감도 올라가기 마련이죠. 결국 나의 기는 내가 세워줘야 가장 단단하다는 걸 잊지 않고 싶습니다. 자, 펠릭스 맨델스존의 Ein Sommernachtstraum, 한여름밤의 꿈. 요즘에 꿈 많이 꾸고 계신가요? 작품 60일 가운데 두 번째 곡 스케르쪼 감상하시겠습니다. 쿠르트 마조어가 지휘한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라이프지히, 바로 맨델스존이 지휘했던 그 오케스트라입니다. 함께 들으실까요?

0: 네, 함께 들으신 곡 펠릭스 멘델스존의 Ein Sommer nach Strom, A Midsummer Night's Dream, 바로 한여름밤의 꿈, 이 작품 60일 셰익스피어의 연극이죠. 이 중에서 이제 막 요정들이 그 한밤에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여기 담겨 있어요. 스케르츠의. 자, 오늘 연주는 아주 라이프치히의 터줏대감이었던 동독을 대표했던 지휘자 쿠르트 마조어가 지휘한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라이프치히, 나중에 뉴욕필 지휘자도 했었죠. 자, 멘델스존의 또 고장 라이프치히, 바로 그곳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항선 씨, 유클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꿈을 많이 꾸며 자는데 한여름밤의 꿈이 첫 곡으로 나오네요. 달콤한 꿈을 꾸는 여름밤이 되길 바라며 유클 함께합니다. 아무래도 많이 덥고 비도 오고 막 이러니까 습하고 그래서 저게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도 많을 텐데, 자, 이렇게 또 좋은 꿈 꾸시라고 오늘 스케르츠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어둡습니다. 유클바님들 안녕하세요 하고 유능구 씨도 올려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안경근 씨,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으로 수요일 시작합니다. 첫 곡 한여름밤의 꿈으로 지리한 여름을 지켜내봅니다. 토요일이면 중복이기에, 토요일이 중복이군요. 알겠습니다. 올여름도 서서히 지나가는 듯하네요. 건강한 여름 되세요. 평화를 빕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그날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뭔가 맛있는 거 그 닭이라도 먹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엄계선 씨, 명동백장님의 소중한 오프닝 말씀 놓쳤네요. 오늘도 길 떠날 준비하며 듣습니다. 매미 소리가 우렁찬 아침, 행복한 날 되셔요. 자, 그럼 비가 조금 그쳤으니까 또 매미가 울겠죠. 자, 김양희 씨, 오늘도 유클과 함께합니다. 강동수 씨도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잠시 후에 또 뵙기로 하고,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7월 22일 수요일 경동나비엔 서울우유협동조합 KT 국제구조위원회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7: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가보트 이 파르티타 3번 2장 조 바흐 작품 번호 1006 가운데서 들으셨고요. The Swingle Singers의 화음이었습니다. 이 한때 그 굉장히 그 아카펠라 또 열풍이 또 분 적이 있죠. 그때 킹싱어즈는 이제 그 마이크를 대지 않고 부르는 팀이죠. 마법의 성 부를 때만 이제 막 그 마이크를 댔던 것 같고, 스윙글싱어즈는 이제 마이크를 가지고 부르는 팀이죠. 발성이 좀 다르고요. 자, 그래서 이 스윙글싱어즈 옛날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예술연당에서 봤는데, 그때 그 차이콥스키의 1812년 서곡을 정말 재미있게 연주해 주는 거여서 와, 정말 반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스윙글싱어즈의 화음 오래간만에 들어봤고요. 자, 김정동 씨 아카펠라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정동 씨 안달루사, 일명 번데기 발음, 혀를 이빨 사이에 넣고 발음하든지 아니면 중남미식으로 싸로 발음해도 무난합니다. 예, 무난이 아니고 문 아니죠. 안달루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상숙 씨 안녕하세요. 비 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 근데 또 비가 계속 나면은 또 엄청나게 더울긴 할 텐데, 하여튼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그런 게 뭐 여름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엄계선 씨 오늘 미국 주재원 가족 한국 방문 오셔서 준비해드리면 일주일은 자유예요. 과일 보따리도 준비합니다. 잘 또 손님 접대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함께 또 선물 이제 받으실 준비하셔야죠.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이 파야의 El Sombrero de Tres Picos 삼각 모자 모음곡인데요. 8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고요. 19, 20세기 스페인 색채를 담은 작품을 한 무대에 올립니다. 오페라와 발레를 넘나드는 파야의 음악 세계를 조명하고요. 스페인 출신 아티스트로 채운 포디움. 2012년 말코 지휘 콩쿠르 수상자 스웨덴입니다. 거기서 우승을 했던 그 지휘자 스페인 출신의 안토니오 멘데스, 그리고 2001년 사라사테 콩쿠르 수상자 바이올리니스트 레티시아 모레노가 함께 협연을 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에마누엘 샤브리에의 에스파냐, 그리고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생포니 에스파뇰, 그리고 파야의 오페라 라 비다 브레베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인터메소와 더 댄스 에스파뇰, 그리고 파야의 바로 이 아까 엘 솜브레로 데 트레스 피코스 삼각 모자 모음곡 1번과 2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공연 8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이고요. 예술연단 콘서트홀 모두 5분께 주장시켜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저 월드컵 우승국 스페인의 음악을 마음껏 즐기고 싶으신 분들 이 올려주시기 바래요. 제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 G장조 작품 58 3악장 론도 비바체, 피아니스트 마리아 조앙 피레스, 그리고 다니엘 하딩이 지휘한 스웨덴 방송교향악단 스위디시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루트비 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콘체르토 4번 G장조 작품 58 3악장 론도 비바체 피아노의 마리아 주앙 피레스 포르투갈 출신이죠. 그리고 다니엘 하딩 영국 출신으로 또 요즘에는 그 지휘하지 않는 시간에는 이 그 에어프랑스의 기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죠. 둘 다 컨덕팅이라는 똑같은 그러니까 지휘자가 참 조종하거나 이렇게 뭔가를 새롭게 또 만들어내는 이런 걸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휘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위디시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스웨덴 방송교향악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정도 씨 책 선물 만화 오페라 당첨 문자가 와서 안내대로 주소 등록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좀 더 기다려야겠죠? 이러시면서 그렇습니다. 그 책 선물 축하드리고 우리 또 백재훈 씨의 까만 콩과 함께 쓰신 그 책 곧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037 쓰시는 분. 2037은 뭐 스페인의 우승을 뭐 점치신 위대한 청취자시죠. 백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장맛비가 오지 않는 아침이네요. 하늘은 흐려서 잠시 소강 상태인 듯한데요. 그래도 비가 안 내리니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영혼의 단짝 유클 들으며 힐링해요. 네, 좋은 힐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999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과 함께 오늘도 달립니다. 어디를 달립니까? 어제 저녁에 뷔페 외식을 했는데 오이구야 소금빵을 작게 구워 와플 기계에 넣었더니 대박 맛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와플 기계에 넣으니까 맛있습니까? 커피 또한 조합이 제대로 이렇게 오늘 좀 달리셔야겠네요. 어저께 뷔페 외식을 하셔서 자 오늘 땀 빼는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또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곡을 듣겠습니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8 그중에서 이 4악장 카프리치오인데요. 기상곡 바이올린의 노르웨이 출신의 빌데프랑하고요. 지휘는 백가쿠시스토 며칠 전에 백가쿠시스토의 그 바이올린 연주 들으신 적 있죠. 핀란드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작곡가 또 지휘자인데요. 그가 지휘를 했고 정말 요즘 백가쿠시스토가 상당히 그 음악계에서 이 명성을 자자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이치 카머 필하모니 브레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 작품 8, 사악장 카프리초 기상곡, 바이올린의 빌데프랑. 빌데프랑은 참 그 요정 같은 모습이어서 우리가 그 마치 아주 어떤 영화 속의 주인공 같은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런 여성 같은 느낌을 주죠. 아주 신비한 북구의 신화에 나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빌데프랑 노르웨이와 또 페카쿠 시스터 핀란드의 또 지휘자이자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끄는 도이치 카머 필하모니 브레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힘을 합친 그런 연주였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유클 늦었지만 함께합니다. 황순자 씨 어서 오십시오. 유경락 씨 도자기 관심 있는 분들 공예박물관 가보세요. 이렇게 늘 다른 곳에 많이 가셔서 다른 곳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유경락 씨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함께 이제 예술가의 항구를 만날 차례인데요. 그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예술가의 항구 주인공은 화가 김창렬입니다.

김창렬은 오래전부터 세계 무대에 나가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프랑스어를 꾸준히 공부한 것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는데요. 마침내 1965년 그는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한국 대표 작가로 참가하며 해외 무대에 첫 발을 내디딥니다. 이어서 같은 해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예술가협회 회의에 참석한 뒤에는 파리를 거쳐 뉴욕으로 향하죠. 뉴욕에서 활동하던 스승 김환기의 권유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당시 상파울루 비엔날레의 한국관 대표였던 김병기와 함께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아 미국 미술계를 둘러보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현대 미술의 최전선을 직접 경험한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이후 그는 뉴욕 아트 스튜던트 리그에서 판화를 공부하며 팝아트와 미니멀리즘 같은 새로운 미술 사조를 접합니다. 이때부터 김창렬은 기존의 표현적 추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조형 언어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뉴욕 생활은 쉽지 않았죠.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하면서도 작업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익힌 스프레이 기법은 훗날 그의 회화에 중요한 표현 방식으로 자리 잡았고 원형에 섬세한 음영을 더해 입체감과 착시를 만들어내는 실험도 이 시기에 시작합니다. 또 백남준의 주선으로 뉴욕 아방가르드 페스티벌에 참가해 투명한 아크릴 글라스를 활용한 입체 작업을 선보이며 예술의 영역을 넓혀갔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게롱 필립 텔레만의 오보에 스트링스 그리고 바소 콘티뉴어를 위한 협주곡 디단조 텔레만 작품 번호 51D2 4악장 알레그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보에 알베르트 마이어 그리고 라이너 쿠스마울. 이 라이너 쿠스마울은요 베를린 필의 악장이었고요. 또 이 베를리너 바록 졸리스텐을 이끌던 리더였죠. 그의 지휘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뉴욕에 머물 당시 김창렬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추상미술 앙포르멜에 깊이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욕 미술계는 그에게 기대만큼 따뜻하지 않았죠. 생계의 어려움과 깊은 고독 속에서 그는 오히려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데요. 남을 따라가는 예술이 아니라 자신만의 언어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거친 질감의 앙포르멜을 내려놓고 정제된 화면과 착시 효과를 활용한 새로운 조형 실험을 이어갑니다. 훗날 세계를 놀라게 할 물방울 연작도 바로 이 탐색의 시간에서 싹트기 시작했죠. 하지만 뉴욕 미술계의 빠르게 변하는 유행과 소비적인 분위기에 점차 한계를 느낀 그는 록펠러 재단의 지원이 끝나자 오랫동안 꿈꿔온 파리의 화가가 되기 위해 1969년 다시 프랑스로 향합니다. 그는 파리 외곽에 낡은 마구간을 개조한 곳을 작업실로 삼았지만 생활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고 재료를 살 형편이 되지 않아 한번 사용한 캔버스를 다시 쓰는 일도 많았는데요. 늘어진 캔버스를 다시 팽팽하게 만들려면 물을 뿌린 뒤 말려야만 했죠. 그러던 1971년 어느 새벽 그는 캔버스 위에 맺힌 물방울이 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 G단조 작품 19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스케르잔도 돌진하는 2악장 첼로의 빅토르 줄리앙 라페리에르 그리고 피아노의 요나스 비토의 연주입니다.

세르게이 라크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 G단조 작품 19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스케르잔도 이렇게 뉴욕에서 또 프랑스로 파리로 이제 이주하는 김창렬의 모습. 물방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자, 첼로의 빅토르 줄리앙 라페리에르 그리고 피아노의 요나스 비토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빅토르 줄리앙 라페리에르도 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2010년대 그 우승을 차지한 그런 첼리스트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계속 최하영 씨 그리고 어저께 또 김태현 우리 첼리스트 초대석에 나왔잖아요. 태현 씨 아주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또 시간과 이야기와 또 멋진 연주, 당당한 연주를 들려줬는데 여러분 CBBC 평화방송 라디오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유쾌한 초대석 김태현 첼리스트 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또 추천드립니다. 자, 김창렬 화백은 우리 현대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계셨던 산증인으로 그의 작품 속 다양한 형상의 물방울에 담긴 의미 속에서는 화백의 인생 여정을 반추하게 되죠. 이렇게 윤은구 씨 또 올려주셨고요. 자, 유경란 씨 예쁜 물방울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인생이 낭만 그 잡채네요. 유영훈 씨가 올려주셨고 윤은구 씨는 또 빌드프랑 2019년 서울시향과 스트라빈스키 해변했던 기억이 어렴풋합니다. 저도 그때 가서 롯데 콘서트홀이었죠. 그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아아 같은 목소리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남 올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자 강정남 씨 티켓 선물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 함께 하실 곡 세르게이 프라코피에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발레 작품 64 가운데서 13번째 곡 Dance of the Nights 기사들의 춤 자 캐플릿가의 축제입니다. 마린 알서비 주연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들으시면서 전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의 영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0: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4: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3: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4: 뭐라고요?
3: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동진의 가고파, 테너 최승원, 이윤국이 지휘한 조르지 에네스크 필하모닉 체인버 오케스트라, 로마니아의 이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2부 7월 22일 수요일은요. 여러분과 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에어비앤비 코리아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클로드 볼링의 플룻과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그 중에서 3곡 자바네즈. 자바네즈는 그야말로 그 인도네시아 자바의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 자바 느낌 살려서 플룻의 자스민 초의 최다경, 그리고 피아노의 휴성, 그리고 더블 베이스의 샘 미나이, 드럼즈 나타니엘 스미스가 함께 연주해 준 곡이었습니다. 윤웅구 씨는 마리아 슈나이더와 그녀의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앨범 The Thompson Fields 가운데 한 곡 들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마리아 슈나이더가 그 롯데 콘서트홀에서 제 기억을 7월 31일 금요일이죠? 7월 30일 금요일에 7시 반에 그 빅밴드하고 연주를 하는데, 이 독일 그 빅밴드잖아요.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거 또 신청곡 담아놨다가 제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장일범의 솔선수범 만나시죠.

여러분 그 지난주 장일범의 유쾌한 초대석 우리 주인공 기억하시나요? 빈필의 유일한 한국인으로서 또 최초의 한국인 여성 연주자로서 정말 자랑스럽게 활동하고 있는 해나죠. 조해나 씨 우리 함께 또 연주를 통해서 만나봤잖아요. 아주 소리 멋진 소리를 갖고 있는 이 조해나 씨가 앨범을 그라몰라에서 냈습니다. 비너 바이올린 소나텐 해서 빈 바이올린 소나타들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빈에서 살았던 또 활동했던 세 명의 작곡가 모차르트, 슈베르트, 브람스의 곡들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1756년 살츠부르크에서 태어났고 슈베르트는 1797년 힘멜 포르트 그루넬에서 태어났고 브람스는 1833년 함부르크에서 태어났는데 아무도 이 세 명의 작곡가가 같은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겹치지가 않아요. 생과 사가. 근데 이 세 명을 빈 고전주의 전통의 아주 바톤의 계승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겠죠. 특히 바이올린 소나타는 모차르트는 어린 시절부터 써왔고 또 슈베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의 주력 분야는 아니지만 또 이 곡을 통해서 참 많은 가곡들이 또 생각나는 그런 작품을 남겨놓았습니다. 브람스는 또 낭만주의의 정상 아주 피크로서 이 스트링과 건반의 인터플레이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18세기에 모차르트가 바이올린에 좀 더 그 집중이 된 그런 형식을 썼다고 한다면 이 또 슈베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굉장히 동등하게 정말 친구가 되어서 나오는 그런 곡을 또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주 빼어난 피아니스트이자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모차르트 또 테크닉과 이 표현이 아주 그 많이 그 담겨 있어서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런 또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1762년에서 1788년 요 시대의 모차르트가 바이올린 소나타를 40개가 넘게 작곡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그 바이올린 소나타에 좀 심혈을 기울인 작곡가가 모차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모차르트와 베토벤과는 달리 이 프란츠 슈베르트의 작품은 몇 개일까? 대표적인 장르가 아닌 만큼 4개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1816년에 3개, 1817년에 1개를 썼는데요. 이 작품들이 어떤 특별한 계기나 이벤트를 위해 작곡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연주자를 정해놓고 작곡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모두 다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발표한 그런 유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자신을 위한 연습곡이나 또는 자신의 가족을 위한 곡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슈베르트는 어린 시절부터 바이올린을 배웠고 나중에 또 비올라까지 배웠고요. 이 바이올린 소나타들을 19세에서 20세 되던 시기에 작곡을 했는데 이미 작곡이 무르익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쓴 작품들이 4번 교향곡, 5번 교향곡, 그리고 엘퀘니히, 마왕, 디포렐레, 송어 이런 작품들을 썼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자신의 작품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막 명곡을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1851년에 첫 출판을 하게 되고 그때 나왔던 첫 출판의 제목은 듀오 또는 그란듀오, 큰 듀오 이런 식으로 이제 출판을 했었는데 1860년대에 이제 초연을 하게 되면서 공개적인 소나타라는 이름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작품이죠. 자, 몇 세기 전에 그 모차르트와는 달리 피아노와 바이올린 동등한 연주자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인터플레이와 다이얼로그, 상호작용과 다이얼로그가 잘 이렇게 접목되어 있는 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악장이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알레그로 모데라토가 8분이 넘는 그런 악장인데요. 긴 악장인데 근데 다른 어떤 악장들보다 세 개의 악장들보다 다 가장 긴 그런 압도적인 악장이고 굉장히 예술적인 소나타 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생하게 움직이는 피아노의 인트로덕션, 도입부 그리고 수많은 슈베르트의 가곡의 추억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 바이올린 선율, 바이올린이 넓은 그 이 멜로디를 들려주게 되고요. 서정적이다가 또 쉼없이 달리기도 하는 등
이 정말 순간적으로 급박한 순간이 나타나기도 하고 오페라의 레시타티보 같기도 한 그런 작품이라고 일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시니의 열풍이 당시 빈에서 엄청나게 뜨겁게 불고 있었을 때 작곡한 작품이라는 것도 그래서 여기 좀 이제 나도 로시니 같은 어떤 이탈리안 스타일을 좀 써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그 이 곡 가운데 함께 들어볼 곡은 먼저 프란츠 슈베르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장조 유작번호 162 도이치번호 574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그리고 2악장 스케르초 프레스토 이어드립니다. 바이올린의 하나조 그리고 스레브라 겔레바 이 불가리아 출신 피아니스트거든요. 스레브라 겔레바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프란츠 슈베르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장조 도이치번호 574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도 2악장 스케르초 프레스토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자주 듣게 되는 그런 또 슈베르트의 실내악곡 중에 하나죠. 이 빈필의 또 종신단원으로 지금 제2바이올린으로 활동하고 있는 헤나조 바이올린과 그리고 피아노의 스레브라 겔레바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우리 자기범 유쾌한 클래식에 또 초대석에 출연해서 아주 멋진 이야기와 연주를 들려준 헤나초의 연주를 감상하고 계신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 2악장을 감상을 하셨고요. 이 압도적인 1악장에 이어서 이제 또 2악장은 생동감 있는 스케르초 프레스토였습니다. 그러니까 2악장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들은 거는 약간 그 베토벤이 상상 속의 선생님으로 이제 배경에 딱 자리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주 유쾌한 행진, joyful progression이 이어지고 상당히 새로운 화성이 등장하지만 20세기 민악파 같지는 않습니다. 단순함도 가득하고요. 자, 이제 3악장으로 갈 텐데요. 3악장은 미뉴엣 같은 악장입니다. 안단티노. 이 굉장히 전원곡적인 이런 그 곡이 아주 아름답고요. 그리고 슈베르트의 어떤 그 자신만의 그 서정성을 여기서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곡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4악장은 이제 알레그로 비바체가 되겠는데요. 아주 막강한 힘이 느껴지는 그런 악장이고 두 악기, 이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모두 최고의 기량, 이 테크닉을 보여주는 비르투오시티가 아주 빛나고 반음계와 화성의 비르투오시티 그리고 또 평화로운 슈베르트만의 섬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또 이 4악장 알레그로 비바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헤나초의 앨범 그라몰라에서 나온 앨범인데요. 비너 바이올린 솔리스텐, 비올린스 솔리스텐 빈의 바이올린 소나타들 모차르트 슈베르트 브람스 앨범 중에 헤나조도 이 곡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저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바로 프란츠 슈베르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장조 도이치번호 574 가운데 3악장 안단티노 4악장 알레그로 비와체 감상하시겠습니다. 바이올린의 헤나조 그리고 피아노의 스레브라 겔레바 불가리아 피아니스트의 연주입니다.

오늘 장일범의 솔선수범에서 만나신 곡 빈필의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 도종신 단원인 헤나초의 연주 그리고 피아니스트 스레브라 기엘레바 이 불가리아 출신 또 피아니스트가 함께 만든 앨범 그라몰라에서 나왔고요. 위너 비올린 소나텐 빈의 바이올린 소나타들 작곡한 이 작곡가들 가운데 모차르트, 슈베르트, 브람스 대표적인 작가들을 모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장조 도이치번호 574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스케르초 프레스토 3악장 안단티노 4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한참 후에 이제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난 지 거의 뭐 35년이 되었을 때 초연이 됐어요. 그래서 1864년 3월 1일에 이 무직페라인 지금 이제 빈 아구협회 홀이죠. 빈필이 이제 상주하는 이 무직페라인의 그 올드 건물 오래된 건물 거기 뚜흐라고 하는 그 건물 뚜흐 라우베라고 하는 건물에서 이제 초연을 했고요. 근데 그때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요셉 헬메슈베르거 요한 슈트라우스하고 아주 라이벌이었고 헬메슈베르거 가문은 지금도 빈필에 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그 해설도 많이 쓰죠. 빈필 신년음악회를 비롯해서 그리고 피아노는 당시에 율리우스 엡스타인이 또 맡아줬고요. 굉장히 이 음악회가 이 슈베르트의 곡 덕분에 또 빛났다고 합니다. 자, 이 슈베르트의 걸작 또 소나타를 함께 감상하셨고 오늘의 장일범의 솔선수범이었습니다. 음악과 함께라면 인생의 희로애락 어떤 순간이든 빠르게 지나가는 듯합니다. 윤은구 씨가 이렇게 올려주셨고 슈베르트의 선율서는 어떤 곡이든 마음 졸이게 아름답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이네요. 요셉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53번 2단조 허브캠 번호 16의 34 허브캠 번호 16이 피아노 소나타 장르죠. 자, 여기서 함께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1악장 프레스토 피아니스트 에마누엘 엑스의 연주입니다.

피아니스트 에마누엘 엑스의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끝곡은요. 스페인의 엔리케 그라도스, 스페인 근대음악의 아버지죠. 그의 단사 에스파니올라 가운데 5번 안달루사, 안달루시아 지방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기타리스트 루이지 아따데모의 연주로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또 인사드리고 내일 또 여러분 만나뵙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살베!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집은 기와가 지키고 농사는 미기와가 지킨다.
2: 흑성병, 탄저병엔 미기와, 잿빛 곰팡이병에도 미기와, 병확산 막아주는 미기와.
1: 집은 기와가, 농사는 미기와.
2: 풍년을 지키는 이름
1: 경농 미기와. 경농이 만듭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0: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 뉴스 한국 비드랩 제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검찰 보완 수사권에 대해 사실상 폐지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11일째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첫날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상이 국내에서 차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검찰 보완 수사권에 대해 사실상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이 현지 시각으로 21일 이란을 상대로 11일째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SNS에 미국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후 이란 내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공격은 현재로서는 호르무즈 해협 연안에 있는 미란의 군사시설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걸프국 내에 있는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반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비밀 핵시설로 추정되는 곡괭이 산에 대한 타격을 이날 예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신고가 접수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상이 국내에서 차단됐습니다. 법원이 김 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후 내려진 조치입니다. 오늘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어제 이동재 매일신문 개관 편집위원이 신고한 김 씨의 영상을 국내에서 차단했습니다. 유튜브 법률지원팀은 이 위원에게 법률 위반 사항 신고를 검토한 후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볼 수 없도록 차단했다고 안내했습니다. 현재 해당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 이런 안내 문구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합니다. 청와대는 최근 지방주도 성장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의료 서비스를 혁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지방이나 의료 취약지 등 지역 의료와 응급, 분만, 소화 등 필수 의료 종사자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지역 필수 의료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환자 등 지역 간 의료 수준 격차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연임 도전에 나선 정청래 전 대표는 분열주의적 음모론을 넘어 통합과 개혁으로 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 SNS에 이번 전당대회는 검찰개혁과 1인 1표제 사수, 김대중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까지의 역사 기승을 살려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다른 당권 주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어제 김민석 전 총리 발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자신이 제기하고 있는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 제게 맡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오전 신천지 정치 개입 문제점만 지적했고 그것을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언론이 어떻게 생각하건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그건 제가 책임질 영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김 전 총리는 어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게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쇄신파 모임 대안과 미래가 보수 이념을 넘어서 국민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11명은 오늘 오전 국회 조찬 모임에서 정당 혁신 방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대안과 미래는 팬덤 층에만 의존하는 당원 구조에서 진행되는 전당대회들이 장애물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상당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열린 국민정당이 되기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공개 토론회를 조만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안과 미래는 현재의 당대표 제도가 제왕적 측면이 강하다며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보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전후 접수된 징계안 60여 건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기 위해 오늘 회의를 엽니다. 당 윤리위는 지난 6일 지방선거 뒤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오늘 비공개 회의를 통해 징계 절차 개시 여부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6선 조경태 의원은 당내 부의장 경선 결과에 불복해 민주당 등 다른 정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국회 부의장에 대한 낙선 전화를 돌렸다는 이유로 윤리위에서 제소된 상태입니다. 또 지난 6.3 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진종호 등 친한계 의원 다수도 징계 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씨가 2차 종합특검에 첫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알선 수재와 직권 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 21g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관저 이전 공사 계약 수주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김 씨가 건강상 이유로 일정을 두 차례 미루면서 오늘 조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2: 매일신문제공 대구경북뉴스입니다. 대구시가 성서 자원회수시설 1호기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어제 준공식을 개최한 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최신 친환경 설비를 갖춘 이 시설은 하루 360톤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환경 기준보다 크게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또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은 산업단지와 난방, 발전에 활용돼 자원순환과 에너지 효율도 높였습니다. 이번 시설 현대화 사업은 15,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폐열 활용으로 인한 연간 40억 원의 세수 증대로 환경 개선과 경제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대구시는 또 주민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해 친환경 자원 순환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도시의 미래 비전과 정체성을 담을 새로운 도시 브랜드 슬로건 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디자인과 홍보, 학계, 언론, 청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도시브랜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4일 첫 회의를 엽니다. 이 회의에서는 기존 컬러풀 대구와 파워풀 대구도 함께 검토하며 시민 의견 수렴과 선호도 조사를 거쳐 후보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말 새 도시 브랜드 슬로건을 확정하고 도시 홍보와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대구 상수도사업본부는 운문댐 가뭄 상황이 심각 단계에 진입해 고산정수장 수계를 매곡과 가창정수장 수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일 밤 10시부터 모레 아침 6시까지 동구 효목 1동과 수성구 황금 1, 2동 일부 지역 1만 천여 가구에 흐린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안동과 의성 등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현장 종합점검 회의를 열고 지원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로 복구와 안전시설 설치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 작업에 행정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임시주택 피해 이재민과 대피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구호와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모든 행정력과 재정을 동원해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여름방학 동안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도내 10개 시군 29개 어린이집에서 우리 동네 초등방학 돌봄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돌봄터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을 돕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합니다. 이곳에서는 기초학습과 독서, 체육활동은 물론 점심과 간식을 제공하며 전담인력을 배치해 생활지도와 안전도 관리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공간과 돌봄인력을 활용해 방학기간 돌봄 부담을 덜고 촘촘한 지역 돌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오후 경산시청에서 시군과 함께 지역경제 해법을 찾는 경북플러스22 경제원팀 전략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정책금융을 활용해 첨단 벤처도시와 스마트팜, 방산산업 육성 등 경산의 미래 성장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산시는 첨단 로봇 클러스터 조성과 미래차 부품 창업 지원을 비롯해 11개 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이번 경산을 시작으로 도내 22개 시군을 차례로 찾아 지역 맞춤형 성장 전략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저녁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 32도에서 37도로 예상되고 대구의 지금 기온은 34.4도, 습도 52%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0: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대봉성당 정인우 사도 요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192일째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이웃을 갖는 것도 아주 큰 복이라고들 하죠. 우리가 좋은 이웃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그 답은 오래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럼 우리는 어떤 이웃들을 좀 바라는가? 제발 그만 좀 우당탕탕 뛰어다니고, 제발 냄새 좀 안 나게 해주고, 제발 좀 좋은 이웃이 되기를 바래주는 그런 이웃들 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과연 어떤 이웃이 되어주고 있을까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강용인의 빵집 지금 오픈합니다.

0: 신신우 씨인 라디오 빵집 수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태연과 멜로망스가 함께 부른 페이지 0 함께 들었고요. 저는 빵집 주인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이 예전에는 정말 옆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이 뒷집에 개가 새끼를 몇 마리 낳았는지 훤히 다 깨고 있었죠. 저도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정말 옆집에 있는 일 없는 일 다 알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인지 여름에는 수박 한 통도 잘 나눠 먹고 또 옆집뿐인가요? 앞집, 뒷집 다 이야기 나누면서 그렇게 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 옆집에 누가 사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또 전혀 왕래가 있지도 않죠. 그런 이웃들 생각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 이웃은 어떤 분인지 떠올리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이웃과 어떻게 지내세요? 저와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옆방에 살고 계시는 저희 본당 주임 신부님인데요. 네, 주임 신부님의 대소사를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가까운 이웃이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옆집에 사는 사람, 앞집에 사는 사람과 그냥 얼굴만 마주치지 인사도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웃들 어떤 이웃이 있는지 나는 정말 좋은 이웃과 함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은 불편한 이웃과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그런 좋은 이웃이 있다면 또 널리 알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이곳은 오늘도 맛있는 또 소리빵을 굽고 나누는 여러분의 맛있는 이웃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어떤 분들과 맛있는 이 라디오 빵집 함께 할지 오픈 시간에 맞춰서 인사해 주시는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1716님 오셨는데요. 용디 신부님 반갑습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시는 신부님 귀여우십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 우리 1716님 어서 오세요. 이 약간 신신우신에서 틀어주는 노래에 이 몸을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좀 그렇게 뒤뚱뒤뚱하게 되는 것 같아요. 2037님 오셨는데요. 오늘은 아침에 장맛비가 내리지 않아서 좋았는데 잠시 소강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지금 내리는 이 비로 더 이상 비 피해가 없기를 바래요. 우리 강용인에 듣는 이 시간 즐겁습니다 라고 보내셨네요. 9531님께서는요. 제 이웃은 바로 신신우신.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지겨우실까요? 해주셨는데 아유 지겹지 않습니다. 언제나 또 저희와 친절한 이웃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와 출석 기다리면서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퀸.

여러분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1449님께서 오늘 미남 최철원 스테파노 신부님 오신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미남인지 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우리 최철원 신부님과 저 또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살았던 시간들이 있어서 신부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용디의 과거를 파헤칠 만한 분이 오셔가지고 네 우리 최철원 신부님 잠시 후 2부에 만나볼게요. 9203님 오셨는데요. 변덕스러운 날씨와 2부까지 또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셨네요. 우리 9203님 어서 오시고요. 날씨가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오가시는 길 또 조심하시고 잘 지내시길 바래요. 이혜경님께서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신부님. 비가 내리는 수요일 장마철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오는 비를 막을 수가 없죠. 장마철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합니다. 아멘 하고 보내셨네요. 아, 우리 이혜경님 어서 오시고요. 장마철이 정말 내리는 비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마음은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장마 좀 지루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오늘 신신우신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이 비를 맞이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신신우신 요일별 또 맛있는 소리빵을 굽고 있는데요. 수요일엔 빵 먹자! 매일 그리스도의 빵을 먹는 자녀들의 이야기 함께 들을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의 빵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신부님 한 분 오셨는데요. 우리 미국 워싱턴 한인천주교회에서 해외 교포사목을 하고 계시는 서울대교구 최철원 스테파노 신부님 함께 모실 예정입니다. 자, 우리 신부님은 또 미국에서 어떤 사목을 하고 계실지 도대체 이 용디와는 어떤 신학교 생활을 보냈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또 여러분의 일상들 또 좋은 이웃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방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치즈의 퐁당 듣고 올게요.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일상 함께 전해주세요. 우리 라디오 빵집에서 또 맛있는 맞춤 선곡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채워드릴게요. 9617님께서요, 애들이 아직 어려서 양해를 구하려고 이사 첫날 이 과일을 사들고 찾아갔는데 노부부가 너그럽게 괜찮다, 아이들은 그러면서 크는 거다라고 이렇게 아이들 먹으라고 또 빵을 한 보따리를 주셨어요. 제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또 961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야, 이 서로를 또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정말 바라는 이상적인 이웃의 모습인데요. 또 그런 이웃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작은 배려, 작은 마음씀이 정말 우리가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지 않을까요? 우리 9617님 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오늘 사연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이 노래가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모세의 사랑인걸.

모세의 사랑인 걸 우리 9617님 위해서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저도 모르게 사랑인 걸 사랑인 걸이 후렴구를 좀 따라 부르게 되네요. 네. 7504님께서 안녕하세요. 카타리나입니다. 어제는 저에게 새로 생긴 이웃, 우리 함께 예비자교리 듣고 세례받으신 자매님들과 안산 성 요셉 성당에서 찬양 미사를 드렸어요. 참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신신우신 홍보도 많이 했어요.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 먹자 코너, 이 방학 중이라서

0: 편안하게 듣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우리 카타리나님 어서 오세요. 또 나와 함께하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 또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또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또 신신우신 홍보까지 이렇게 해주셨다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정말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하면서 만들어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되돌아보면 하나의 정말 긴 이야기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7504님께 이 노래 딱 어울릴 것 같네요. 비의 러브 스토리 먼저 전해드릴게요.
1: 하, hey, this is my story.

0: 비의 러브 스토리, 윤미래의 메모리스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6697님께서요. 신부님 오늘 목소리가 왠지 분위기 있으세요. 비 오는 날과 잘 어울려요. 평소에는 무지개 같다면 오늘은 무채색 같은 느낌이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제가 엊그제부터 약간 목소리가 쉰 소리가 나와서 좀 힘을 빼고 여러분이 또 분위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다행입니다. 조금 이제 걱정스럽게 제가 방송에서 목이 잘 안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잘 들어주신다니 또 감사하네요. 이세인님께서 우리 용디 신부님은 바다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계곡을 좋아하시나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는 바다를 사랑하는 사나이입니다. 네, 바다가 계곡보다는 더 좋고요. 또 이 여름 바다가 우리에게 선물처럼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 마음 또 즐겨보고 싶네요. 우리 신신우신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선물을 준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1: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도자기 통통 십자가, 경북 영양농협 제공 유기농 안심청정 고춧가루, 당신의 매일을 축하합니다. 꽃보라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손뜨개 인형을, 농업회사 머쉬드림에서 기름에 튀기지 않은 바삭하고 구수한 울긋 동충하초 동공칩을, 면역 전문 브랜드 슬림바이 365에서 와우 다이어트 100억 유산균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투찡포교 베네딕토 수녀회에서 허브로 만든 힐데갈드 화장품 세트를, 디자인이 아름다운 글라라 미사보에서 미사보를, 아이무드에서 심상무 작가가 원목으로 만든 호산나 성지꼬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된 생명의 빵을 전하는 미사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특별히 선정된 한 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달콤한 노래로 비비의 밤양갱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 1부 벌써 이렇게 시간이 후쩍 지나가고 이제 2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우리 시대의 수도자 또 성직자들의 성소 이야기 그리고 아찔한 19금 토크까지 나눠볼 예정입니다. 오늘 출연하시는 분 누구냐? 바로 서울대교구 최철원 스테파노 신부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우리 신부님, 저와 신학교 시절을 같이 보낸 분이시기도 하고요. 또 저와 아주 큰 친분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신부님은 어떻게 사제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성소 이야기와 음악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부님 기다리면서 1부 끝곡 듣고 올 텐데요. 1부 끝곡으로 다섯 손가락에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입으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6: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0: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3: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빵집 진장 용디가 직접 고른 오늘의 빵집 BGM 17이다의 나 너를 함께 들었는데요.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이 듣고 있는 노래예요. 하루에 거의 한 10번씩 듣는 것 같은데 이 노래 많이 듣는 이유는 제가 이제 좀 이 노래 가사말을 막 생각하면서 나도 한번 불러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요즘 참 많이 듣고 있는데 나와 너와의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과 맺고 있는 관계, 내가 나의 이웃과 맺고 있는 그런 관계. 오늘 또 함께 빵 먹자 나와주시는 신부님 역시도 이렇게 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나 너를 어떤 관계로 생각하고 있을까? 저는 우리 신부님을 늘 약간 동료, 동기, 친구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부님은 저를 이제 약간 왼수,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농담처럼 제가 이렇게 던져보게 됐는데 그만큼 저희가 이제 서로 놀리기도 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또 이제 힘든 순간들 또 어려운 일들을 함께 겪어냈던 그런 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나 너를이라는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맺고 있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싶어서 이 노래 골라봤습니다. 이선영님께서 지금 나오는 음악 알려주세요. 아우 다운받아서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17이다가 부른 나 너를 이라는 노래고요. 이 너튜브에 검색하시면 또 쉽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김갑중님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신우 신 시간 맞을 때마다 듣고 있어요. 저는 대흥동에 사오는 이웃인데요. 우리 최철원 스테파노 신부님, 서교동 성당에 계셨던 신부님 맞으신가요? 우리 맞다면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홍대 거리 미사 때가 생각이 나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신부님 서교동 성당에서 사목을 하셨고요. 또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함께 사목을 하고 계시는데 이따가 잠시 후에 신부님과 또 인사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실비아님께서 최철원 스테파노 신부님 기대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신부님 빨리 만나봐야겠죠. 매일 주님의 빵을 먹는 자녀들의 이야기 오늘 최철원 신부님과 함께하니까요.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 CPBC 라디오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우리 신부님께 묻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들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 신부님 지금 광고 듣고 바로 만나볼게요.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나는요 천하제일 주님의 빵덕후 매일 그리스도의 빵을 먹는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수요일엔 빵 먹자.

0: 빵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빵을 덕질하는 우리 사제들, 수도자들의 아주 재밌는 성소 이야기. 오늘 13번째 주자로 미국 성 김대건 안드레아 워싱턴 한인 천주교에서 사목을 하고 계시는 최철현 스테파노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지금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워싱턴 한인 성당에서 이제 사목하고 있는 최철현 스테파노 신부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신부님과 오늘 이 그리스도의 빵 먹자 시간 함께 맞이하게 됐는데요.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약간 사적인 이야기부터 이렇게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우리 신부님 섭외를 좀 급하게 했어요. 지난 월요일 이틀 전에 우리 신부님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좀 급하다. 오늘 꼭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을 때 신부님께서 또 흔쾌히 네, 나와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락 받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1: 흔쾌히 승낙하진 않았고 내가 휴가 중인데 근데 또 지금 제가 휴가 나와서 지금 김광용 신부님 있는 공덕동 성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냥 딱 한마디 바카페라고 저 보고 왜 성당 있는데 바카파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해서 이렇게 또 나오게 됐고 또 뭐 이런 기회에 또 한번 나오니까 또 이것도 되게 뜻깊고 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0: 네. 네. 우리 신부님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 지내고 계시는데 잠시 이제 한국에 휴가를 나오신 상태거든요. 언제 출국하시죠?
1: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 이제 아침에 이제 출국하게 됩니다.
0: 네, 휴가 이틀 남은 신부님을 제가 또 이렇게 모셔다가 오늘 이 자리에 또 모시게 되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1: 네. 네.
0: 우리 신부님 지금 이제 워싱턴 한인 성당에서 이렇게 사목을 하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해외 교포 사목 어떤 사목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1: 이제 해외로 이민을 갔거나 아니면은 뭐 유학을 갔거나 하는 그 한국인 천주교 신자분들이 그래도 한국 성당에서 미사를 하고 싶어하는 원의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부를 요청했고 그래서 저희 교구에서 가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사를 해주고 또 한국 식으로 또 같이 지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러면 미국 현지에서 현지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어떤 신자들 그리고 그렇죠. 또 교포들 네. 그리고 또 2세, 3세 네. 또 이런 신자분들과 함께 알콩달콩 또 살아가신다.
1: 네, 맞습니다.
0: 우리 신부님께서 사실은 이제 전에 한국에서 서울대교구에서 이제 보좌 부주임 시간을 하시다가 네. 지금 교포 사목을 나가셨는데 좀 느낌이 다른가요? 차이가 좀 있나요?
1: 그렇죠. 네, 조금 뭐 그들도 한국어를 쓰고 한국 문에 익숙하긴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새로 유입되기보다는 그들만의 그들끼리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족 같은 분위기 그런 것들이 자주 형성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척 관계가 되게 많아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사촌 이런 관계가 되게 많고 또 유독 신자들끼리 이제 청년 때 결혼하는 그런 커플도 많고 그래서 훨씬 가족 같은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또 지내고 있습니다.
0: 약간 네. 한 달에 건너면 다 친인척.
1: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뭘 해도 이제 네. 다 소문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 네.
0: 뭐 오늘 신부님이 새로 오셨다 그러면 이제 싹 이렇게 소문이 다 퍼져 있는.
1: 그렇죠. 네. 네.
0: 우리 신부님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 지금 이제 딱 7개월 된 것 같아요. 작년 네. 12월 23일 날 부임을 해가지고요. 이제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0: 그래도 이제 현지에 가셨는데 적응하기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1: 그렇죠. 처음에는 뭐 언어도 다르고 뭐 아무리 한인 성당이라도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문화도 다르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뭐 신자분들이 되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주인 신부님도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적응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0: 네. 네. 우리 신부님께서 그렇게 미국에서 열심히 교포 사목을 하고 계시는데 잠시 이렇게 휴가를 나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있는 공덕동 성당에서 또 휴가 기간을 잠시 보내게 되어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신부님과 저와의 관계 사실 신학생 때부터 좀 이어진 관계인데요. 네. 돌이켜보면 그것도 거의 10년이 넘은 시간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3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뭐 한 네. 2015년부터 네. 이렇게 같이 지냈죠. 네. 네.
0: 저와 했던 그런 만남, 첫 만남 기억나시나요?
1: 뭐 첫 만남은 뭐 어떤지 어쨌든 저희가 같은 공동체 살았잖아요. 과학관에 그러면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3학년 때 저희가 롤이라는 게임을 되게 많이 해서 다른 공동체와 항상 외출 나가면은 시합을 하고 네. 그래서 내기를 해서 뭐 밥값을 내고 해서 막 뭐 하면 안 됐지만 네. 뭐 대침묵 시간에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전략 짜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이런 얘기를 나눴던 그런 네. 기억도 많이 나기도 하고 예. 또 술도 저희 많이 먹었잖아요.
0: 그렇죠,
1: 저희
0: 그렇죠. 예.
1: 여행도 많이 다니고 네.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같이 어울렸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나곤 합니다.
0: 네. 예. 제가 그때 우리 또 공동체끼리 그런 뭐 게임 경기 아주 그냥 공평하고 정정당당한 그런 게임을 했던 추억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 또 기억들과 또 감사함들이 이 10년이 지났어도 저희의 어떤 이 관계를 이어주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김윤수 작가님께서 저도 보스턴에 있을 때 한인성당에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처음 간 날 앞에 나와서 소개하라고 한 것만 빼고 아무래도 이제 공동체가 또 작은 공동체 뭐 한국 분당보다는
1: 그쵸.
0: 작은 공동체고 서로가 너무나도 이제 잘 알다 보니까 약간 그 소개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나 봐요.
1: 네, 저희도 교중미사 때 처음 오신 분이면 예, 앞에 나와서 이제 소개를 하고 왜냐하면 항상 저희는 대부분이 거기서 계속 사는 분들이어가지고 이제 새로 오신 분이면 확 눈에 띄기도 하고 또 이제 금방 적응할 수 있게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도 예, 나와서 소개를 시키곤 합니다.
0: 네. 아 우리 또 신부님께서 이렇게 이 보스턴의 이야기들 함께 또 많이 나눠주실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우리가 더 본격적으로 좀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신부님께 또 궁금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 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보내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와 함께 나누면 좋을 노래도 좀 한 곡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네. 어떤 노래 골라주셨나요?
1: 네, G.O.D의 길이라는 노래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요.
0: 네.
1: 이게 또 가사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뭐 신학생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정말 이 선택이 맞는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정말로 이 사제의 길이 나한테 맞는지 그런 고민의 시간들도 있었고 그런 때마다 이제 G.O.D의 길 노래를 들으면서 아 이 길이 그냥 맞기를 이제 바라면서 이렇게 많이 들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네,
0: 네 우리 신부님의 추천곡 G.O.D의 길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G.O.D의 길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저도 신학생 시절에 이 노래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들어도 또 좋은 그런 노래네요. 네. 수도자들과 사제들의 또 쫄깃한 성수 이야기 나누는 그리스도의 빵 덕질기. 수요일엔 빵 먹자. 오늘 서울대교구 최철원 스테파노 신부님과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물선물님께서 어머나 문정동 성당 학사님으로 계실 때 뵀어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또 출신문당이시죠?
1: 그렇죠. 문전도 성당에서만 한 30년을 거의 성당을 다녔기 때문에 또 여러모로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0: 네. 우리 또 질문이 하나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퐁퐁 김재님께서 이제 미국 사람들도 가끔 또 이렇게 성당에 올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영어로 미사 집전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가서 어떻게 미사는 한국어로 하시나요? 영어로 하시나요?
1: 보통 이제 평일 미사는 이제 한국어로 하고요. 영어 미사는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미사는 영어로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한국어로 하긴 하지만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대부분이라 영어가 훨씬 편하고 그래서 영어로 미사를 하고 또 3세, 2세, 3세 분들을 위해서 또 어른 미사를 영어로 하고 있지만 그거는 지금 미국 신부님이 와서 하고 있고 제가
0: 네.
1: 가끔 들어가서 대신 영어로 미사를 하고 있긴 합니다.
0: 그 교포 사목을 갈때 영어를 아예 못하고 가면 좀 난감할 수 있겠네요.
1: 그쵸.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고 가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가서 또 영어를 이제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분들도 이제 영어를 당연히 유창하게 못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뭐다잘 이렇게 또 알아들으려고 하시고 해서 꼭 영어를 뭐 잘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0: 저희가 또 신학생 때 같이 살았던 기숙사는 영어 미사를 했었잖아요.
1: 네, 그쵸, 그쵸.
0: 그때 기억이 좀 도움이 되시나요?
1: 아, 네. 그때 기억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때 그래도 뭐 강제로긴 했지만 뭐 주님의 기도나 뭐 이런
0: 아,
1: 것들을 영어로
0: 그죠.
1: 외웠어야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0: 역시 이제 큰 그림이셨네요. 신학교 신부님들의.
1: 그쵸. 뭐 이렇게 될 줄은 누구도 몰랐지만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죠.
0: 네. 우리 실비아님께서 우리 최철원 신부님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갛게 물들었어요라고 보내셨는데 여기가 지금 기계들이 있어가지고
1: 아,
0: 조금
1: 네.
0: 후끈후끈 하거든요. 네,
1: 아.
0: 그래서 좀 얼굴이 빨갛게 보일 수 있다. 네,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신부님과 함께 이제부터 좀 딥 다이브 토크, 좀 딥톡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신부님의 사제의 길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언제 세례를 받으셨나요?
1: 저는 태어난 지만한살 되기 전에 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0: 네. 그러면 세례를 유아 세례를 받고 어린 시절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주일학교도 가시고.
1: 그쵸. 뭐 주일학교로 뭐 당연히 나갔어야 됐고 뭐 집안이 이제 천주교 집안이다 보니까 당연히 나갔어야 됐고 솔직할 말하면 되게 싫었죠. 예. 뭐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는 토요일까지 학교로 갔어야 됐는데 근데 또 주일에는 또 아침 9시에 미사가 있어 또 그걸 가야 됐고 해서 늦잠을 잘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서 되게 싫어했고 뭐 솔직하면 뭐 중고등학교 때는 또 냉담도 하고 부모님과 싸우면서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질풍노도의 또 신앙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0: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게 저도 신부지만 저도 학생 시절에는 성당 가는 거 싫어했다. 우리 최철원 신부님도 똑같은 경험이
1: 네,
0: 있다.
1: 그쵸.
0: 그런데 꼭 그렇게 부모님이랑 싸우고 성당 안갈 거예요 하는 애들이 신학교 가가지고 그렇게 신부가 돼서 앉아
1: 그쵸.
0: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중고등학생 시절을 잠시 신앙생활을 쉬는 시간도 가졌는데,
1: 네.
0: 어떻게 좀 다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셨나요?
1: 그때 그래서 부모님도 포기하시고 성당 신자분들도 이렇게 뭐 포기를 하셨는데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때 이제 대학교 가자마자 이제 배낭여행으로 이제 유럽을 갔는데 그때도 되게 싫어했어요. 예, 성당 가는 거 되게 싫어하고 했는데 거기 바티칸 베드로 성전에서 어떤 이탈리아 신부님이 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앉아서 미사를 듣고 싶고 그래서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앉아서 거의 한 6, 7년 만에 미사를 듣고 그리고 이제 그때 갑자기 아 한국 가면 다시 성당 나가고 싶다라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도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다시 성당을 나가게 됐고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하느님의 부르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0: 이내 안에 심어져 있던 신앙의 싹이 약간 그 순간 폭 하고 이제 올라온 느낌이지 않을까요?
1: 그쵸?
0: 네.
1: 뭐 그쵸?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그때 진짜 싫어했거든요. 예, 성당원을 싫어하고 심지어 뭐 하느님을 욕하고 다니기도 하고 막 성경도 가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정말 신기한 게 정말 어느 한순간에 그냥 갑자기 예, 저를 성당으로 다시 이렇게 또 이끄는 모습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또한 저한테는 작은 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네.
0: 그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성당 나갈 거야라고 하니까 부모님 좋아하셨나요?
1: 어, 그렇죠. 엄청 좋아했죠. 예, 그래서 부인 좋아하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했죠. 어. 그렇게 성당 나가기 싫어하고 했더니 갑자기 갔다 오더니 성당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뭐 저희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뭐 다들 거기 오래 살아서 신자분들도 막 어, 철이가 다시 성당을 나온다고 이렇게 다 놀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고 또 뭐 제가 그냥 나가기 싫어서 이제 제 발로 교사, 네. 교사의실 찾아가가지고 저 교사하고 싶습니다 하고 해서 그렇게 들어갔던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어갔던 게 시작된 게 지금 신부의 길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0: 유아 세례를 받고 우리 신앙인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또 억지로 또 부모님께 끌려 성당에 다니고 내가 또 학창 시절 하느님과 멀어져 있었다가 오히려 그 신앙의 한복판으로 네. 들어오시게 된 우리 신부님의 그런 스토리였는데 아니 그러면 어쩌다가 내가 신부가 되어야겠다 신학교에 가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셨나요?
1: 어 저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애초에 신부가 되겠다는 꿈을 꿔본 적도 없었고 신부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 재밌게 그냥 다시 성당 돌아와서 뭐 청년 활동하고 교사하면서 즐겁게 보내다가 이제 뭐 시련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다시 또 냉담을 한번 해볼까라고 이렇게 예, 다시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어, 그러다가 이제 너무 아깝더라고요. 제가 성당에서 보냈던 그런 추억들이 그래서 그럼 한번 하느님 한번 알아보자. 그래 알아보고 그 다음에 냉담에도 늦지 않겠다라고 해서 하느님을 찾으러 많이 다녔죠. 그래서 1년간 뭐 피정이나 피정도 다니고 그리고 뭐 연수란 연수도 찾아서 다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제 한 40일간 걸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하느님을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만나게 되면서 갔다 와서 이제 아, 나 하느님을 더 알고 싶은데 더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그것을 신부님한테 여쭤봤더니 신부님께서 그럼 신학교로 가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해서
0: 아, 갑자기요?
1: 예, 그래서 아, 거기 가면 하느님을 더 알 수 있나요? 라고 예, 하니까 신부님이 어, 그렇다고 하셔서 그래서 신학교를 지원했고 그래서 면담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 신부가 되려고 신학교 들어온 게 아니라 하느님을 더 알고 싶어서 이렇게 학교를 들어왔다라고 해서 근데 그 마음은 변치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하느님을 좀 더 알고 싶고 하느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 예, 그 과정 중에 제가 지금 신부로 이렇게 살아가는 길이 있는 거지 뭐, 예, 뭐 신부가 뭐 꼭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예, 원래도 안 했었고 뭐 지금 신부로 살아가지만 예, 뭐 감사하게도 근데 뭐 예, 그게 제 목표는 아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하느님을 더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어, 저의 성수의 시작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0: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장래 희망을 써내라 그럴 때 저는 신부님이 될 거예요 라는 그런 느낌으로 신학교에 간 게 아니라 아 나는 하느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라는 그런 어떤 염원, 네,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또 신학교에 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 부모님의 반응 또 궁금해요.
1: 아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 이제 예비 신학교로 해야 되잖아요. 이랬는데 근데 제가 28에 어 이제 그 예비 신학교에 늦은 나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그냥 다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뭐 제가 뭐 들어간다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신부님께 당시 신부님께 말씀드리고 조용히 그냥 예비 신학교로 다니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몇 달 지나면 또 부모님 사인을 받아야 되는
0: 맞아요.
1: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랑 식사자리에서 그냥 대뜸 얘기해서 아, 저 지금 예신 다니고 있고 저 지금 신학교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어, 부모님이 그렇게 놀라진 않으셨어요. 네.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신부님도 아시겠지만 그때 김태근 배두르 신부님이 보좌 신부님이셨는데 저희 부모님한테 따로 얘기를 하셨대요.
0: 아 이미
1: 뭐 어, 신학교를 보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아 그럴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셨고 그리고 뭐 또 언제 천주교 집안이고 하다 보니까 뭐 제가 신학교에 가는 걸 그렇게 반대하진 않으셨죠. 근데 또 부모님 마음 모르는 게 어 나중에 이제 제가 천미사 때 아버지가 나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 간다고 했을 때 뭐 좀 하다가 그만두고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뭐 이렇게 어 아무 말 안 했는데 뭐 후회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말릴 걸 하고 아. 에, 뭐 이렇게 신부가 진짜로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로 돼서 어, 말릴 걸 하는 그런 조금은 예, 그렇죠. 자녀가
0: 마음,
1: 예,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 마음을 이렇게 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 예, 그래서 그때 조금 어, 좀 죄송스럽긴 했죠. 예. 그래서 뭐
0: 그렇게 또 예. 우여곡절.
1: 네, 우여곡절 그때, 그때? 또 신부가 됐죠. 네, 네. 네.
0: 아니 신학교 입학했던 첫날 기억나세요?
1: 첫날이요? 그렇죠. 뭐 긴장을 엄청 했었던 것 같고, 네. 예, 그 당시 뭐 막내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 그래서 얼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얼어 있고 또 겁도 좀 먹고 나이가 있긴 하지만, 그쵸. 예.
0: 나이는 많고 네. 또 처음 만나는 환경, 그쵸. 또 동기라고 뭉쳐졌는데 네. 얘네들 누구지? 뭐 그쵸. 20살 막.
1: 그렇죠. 동기 애들이 저랑 딱 10살 차이 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 그래서 뭐
0: 그렇군요. 이렇게 신학교 생활에 그렇게 또 시작이 됐는데. 신학생 시절의 나를 돌이켜 보면 나는 어떤 신학생이었다라고 좀 거짓말하면 제가 바로 제지합니다 지금. 네.
1: 그렇죠. 저는 뭐 시민 아시아 유명 인사였죠. 네. 신학교에서 뭐 그렇죠 사고도 정말 많이 쳤고 정말 어, 거의 왈가닥 뭐 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후배 신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항상 신학교에서 힘들고 뭐 이럴 때. 야 철현이 형도 신부 됐어. 그러니까 우리 좀만 더 힘내자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에, 뭐 시민 당연히 아실 거고 그렇죠, 그렇죠. 거의 뭐 대형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랬는데 뭐 결국에는 뭐 그냥 순리대로 됐고 그래서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1학년 때 1학년 때도 뭐 대형 사고를 한번 쳤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때 이제 신학교로 잘리나 안 잘리나에 대한 그런 기도했을 때 제가 어, 성당에서 무릎 꿇고 5시간 기도했던 게 기억나요. 그때 그쵸 동기 그때 동기 신학생들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래서 했는데 그때 기도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제가 신부가 되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하느님을 더 만나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기도했던 거는 저 신학교 잘려도 된다, 나가도 된다. 근데 단 제가 하느님과 멀어지기만 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한 5시간 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수많은 어, 역경이라고 뭐하지만 사고들 속에서도 이렇게 또 신부가 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0: 사실 제가 우리 신부님의 과거설 하나 풀고 싶은데
1: 하나하나가 크죠.
0: 풀었다가 역공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 그렇죠. 네, 우리는 네. 비밀을 다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0: 한 가지만 살짝 꺼내 보면 제가 이제 기억에 나는 순간이. 이제 우리 신부님께서 계단에서 한번 넘어져가지고 이제 이마가 찢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쵸. 그날 이제 비가 오는 날, 진짜 아, 이런 장마처럼 억수로 비가 오는 날이어가지고 그쵸. 우리 신부님 이마가 찢어졌는데 우리 신부님을 이제 데리고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이제 또 택시가 안 와가지고 아, 정말 막 이렇게 힘겹게 우리 신부님 병원에 보내드렸던 네, 그런 기억들이 막 나는데. 이게 또 신학생의 그런 여정들 우리가 뭐 외적으로도 이렇게 뭐 어려운 고비가 있고 내 어떤 마음 쪽으로도 좀 힘든 순간들이 있는데 내가 좀 아 이거는 말해볼 만하다 이건 좀 공개할 만하다 네
1: 아 뭐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연차가 올라갈수록 이제 내가 정말로 신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뭐 솔직하면 뭐 어, 어떻게 보면 여성에 대한 예, 그런 거를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예,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나쁜 게 아니잖아요. 뭐 여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그것도 굉장히 좋은 성소인데 내가 과연 그거를 어, 포기하면서 이렇게 어, 신부로서 살고 신부로서 죽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하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한 번 정도는 유혹을 느끼기도 하고 해서 그런 유혹을 이겨내는 그 과정이 되게 어, 힘들고 가끔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그런 과정을 겪으니까 이제 신부가 돼서는 오히려 좀 더 또 덤덤히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0: 우리 은방울꽃님께서 신학교에서 대형 사고라고 하면 신학교 탈출해서 밖에서 놀다 오셨겠죠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요 정도면 이제 사고 정도가 아니라 네, 요건 이제 안녕히 계세요 약간 이 정도의 느낌일 것 같고.
1: 저분 네. 동기 신부 아닐까요?
0: 아니 아닌가요? 청취자분인데 아, 네. 네. 어, 그 정도는 이제 사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수습 불가 네,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네, 신학교 안에서의 사고 정도다라고 하면 뭐 이제 자다가 전례를 못 들어갔다던가
1: 뭐, 아이, 그 정도는 뭐 네. 애교죠 뭐
0: 그 정도일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런 또 우여곡절이 있지만 우리가 또 주님의 도우심과 또 어떤 동기들의 사랑과 이런 걸로 이제 사제 서품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서품식 날 기억나세요?
1: 서품식 날 기억나죠. 네. 뭐 그냥 뭐 즐겼던 일도 있고 또 약간 마음이 또 예, 울컥했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쵸 그냥 우스개로 있으면 뭐 제가 그때 제가 평소에는 잘 뭐 꾸미고 이런 거 안 하는데 그때 하필 예, 어머니가 화장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화장하고 갔더니 동기 친구들이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냐면서 그리고 막 울었거든요. 저희가 네네네. 이제 무릎 꿇고 이제 안수 받을 때 막 울었는데 그때 이제 1년 선배 신부가 이제 네. 눈물 닦아주려고 네. 영대로 닦아줬는데 끝나고 화장품이 그렇게 묻어 있었다고. 예, 뭐 그런 기억도 있고, 예, 뭐 예, 서품식도 많이 기억이 남죠. 네. 예.
0: 이 신학생 시절과 또 신부로서 보좌 부주님 신부로서의 그런 사목 기간을 거치면서. 사실 우리는 어떤 방향과 지향성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돼요.
1: 그쵸.
0: 나는 신부로 살면서 약간 이런 사목을 해보고 싶다. 우리 신부님이 원래 꿈꿨던 사목 어떤 분야셨어요?
1: 아무래도 제가 본당에 그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뭐 청년 활동을 오래 했었고 뭐 여러 가지 단체장, 회장 이런 것도 하면서 그래서 청년 사목을 많이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해서 또 청년들이 좀 더 즐겁게 성당을 나오고 또 의미도 찾아가면서 하는 그런 걸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뭐 원인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 다행히도 제가 거쳤던 본단 중에 서교동에 또 청년들이 또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또 같이 또 즐겁게 보내기도 했고요. 그럼 뭐 결론적으로는 뭐 그렇죠 신자들이 그냥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신자들이 뭐 기댈 수 있고 그리고 사람 같은 사제. 되고 싶은 것이 이제 저의 이제 원이기도 하죠. 네.
0: 그래요. 우리가 사실 정말 바라는 대로 뭐 내가 꿈꾸는 대로의 사제 생활이 흘러가진 않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신부님도 아마 교포 사목을 가게 될 거라는 생각은 그쵸.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실
1: 네,
0: 것 같은데.
1: 맞아요.
0: 그래도 이제 그 교포 사목지에서 이제 미국에 사시는 우리 신자분들 만나면서 어떻게 좀 기쁨과 행복을 좀 느끼면서 사시나요?
1: 네. 되게 한국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긴 하지만 거기도 또 하느님의 백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도 그분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러면서 기쁜 것 같아요. 거기서 또 거기 나름대로의 또 그런 신앙 공동체 분위기 안에서 정말 또 기쁘게 이렇게 또 지내고 있습니다. 네.
0: 기억에 나는 에피소드 하나만.
1: 미국에서요?
0: 네네네.
1: 미국에서 기억에 나는 에피소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주일에 8시 미사, 9시 45분 미사, 11시 미사 그리고 12시 반 주일학교 미사가 있어요. 근데 9시 45분 미사가 영어 미사예요. 어른들 네, 영어 미사고 네. 미국 신부님 와서 하는데 제가 전날 청년 미사에서 청년들하고 뭐 미사하면 이제 술을 먹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술을 먹고 난 다음날 아침 8시랑 오후 12시 반 미사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하고 술을 먹고 일어나서 8시 미사를 했어요. 근데 네. 8시 미사를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9시 45분 영어 미사를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신부님이 갑자기 펑크 안 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영어 미사를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하라고요. 그래서 8시 미사 하면서 계속 영어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끝나고 후다닥 올라가서 이제 막 영어 경문 읽고 다시 하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제 정신없어 거기다가 또 전날에 청년들 술도 많이 먹었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영어로 이제 막 떠듬떠듬 했던 그러면서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영어 미사를 했던 그러면서 시자분들 끝나고 위로하더라고요. 신부님 잘하셨어요 하는데 되게 좀 얼굴이 낯뜨겁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약간 좀 작은 에피소드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
0: 원래 이 준비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미사하는 게 또 엄청나게 긴장감을
1: 맞아요.
0: 주는데
1: 네.
0: 심지어 그 미사가 영어로 해야 되는 그쵸. 미사다. 쉽지 않은 또 그런 네. 또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 안에서 또 기쁨과 또 이렇게 즐거움 또 주님에 대한 그 만남을 이어가시는 우리 최철현 스테파노 신부님 이야기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 신부님 이쯤에서 두 번째 또 이렇게 추천곡을 알려주시면 네. 한 곡 나누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두 번째 곡은 요즘 아이돌 그룹인데 리센의 러브 어택이라는 곡을 제가 선곡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 휴가로 오자마자 동기 신부들이랑 거제도로 놀러 갔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리센을 알게 되고 유튜브 이제 또 한창 이제 또 야호라고 또 많이 있어서 그거 보면서 저도 모르게 팬이 됐죠. 그래서 계속 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아이돌 안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아이돌에 빠져서 그래서 리센을 위해서 이 노래를 또 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네.
0: 그래요. 우리 신부님의 추천곡 리센의 러브 어택 함께 듣고 오실게요.

0: 리센의 러브 어택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야옹님께서요. 신부님 재치있게 말씀도 잘하시고 에피소드들이 전부 재밌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또 저희가 이제 꺼내놓지 못한 시간 관계상 그쵸. 또 이제 못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이러한 또 기쁨과 즐거운 바탕으로 네. 또 이렇게 신부 생활하는 게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8802님께서 신부님 너무 재밌어요. 또 라디오 들으면서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신부님 이야기 아주 잘 들어주고 계시다고
1: 네, 네 아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 수요일엔 빵 먹자. 오늘 서울대교구 최철원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이렌 소리 무슨 소리냐. 우리 신부님께서 피해갈 수 없는 19가지의 질문이 지금 눈앞에 있거든요. 우리 신부님 앞에 알록달록한 색깔의 구슬 안에 질문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신부님께서 질문을 뽑아주시면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부권은 없습니다. 네, 뽑으셨나요?
1: 네,
0: 열어주시고 네. 질문을 저려주시면 됩니다. 네, 하늘색 공 뽑아주셨는데요. 오, 제가 한번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존하는 사제들 중에 가장 닮고 싶은 사제가 있나요? 나의 신앙의 롤모델이 있다면?
1: 대답 잘해야 될 것 같은데
0: 한 명만 뽑으셔야 됩니다.
1: 그래도 지금 공덕동 성당에 주인 신부님을 계시는 남상은 라파엘 신부님을 저는 뽑겠습니다.
0: 이유가 뭐죠?
1: 그뭐 신부님도 아시겠지만 같이 사시면 아시겠지만 뭐 언제든 신학교 때부터 언제든 찾아오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리고 본인의 욕심이 정말 없으신 그러시고 정말 베푸는데 아낌이 없으시고 그러시고 또 엄청 똑똑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본받을 신부님이시고 그리고 저도 그런 사제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0: 네.
1: 반대로 신부님은 어떠세요?
0: 저 당연히 저희 주임 신부님. 네. 교포 사목 중에 있는 본당 주임 신부님이 아니라 네, 공덕동 주임 신부님이 선택해 주신 우리 최철원 신부님이었고요. 네, 뒷일은 알아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1: 아직
0: 네.
1: 이틀을 더 살아야 돼서
0: 한 가지 더 뽑아 주시겠어요? 네? 네, 우리 신부님께서 네, 골라 주실 색깔 녹색 네, 뽑아 주셨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 신부님이 뽑아 주신 질문 고해 성사 때 나를 당혹스럽게 한 신자가 있다?
1: 있죠. 네. 뭐 우스갯소리는 처음 미국 갔을 때는 영어로 갑자기 하시는 분에서 당황스럽기도 했고.
0: 그러네요.
1: 네. 근데 그쵸 저희가 고해 내용을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들어와서 정말로 힘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 정도까지 얘기해도 되나? 약간은 그런 성소수자가 이제 고민을 털어놓는데 정말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뭐 그들도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느님이 그렇게 하셔서 하는데 그게 정말 힘들다라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 나누는데 저도 좀 많이 같이 좀 힘들고 정말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도 얼마나 힘들면 고해서까지 하시는 이야기들을 할까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들으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0: 아까 잠깐 이제 영어 고해성사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미국에 가서 이제 고해성사 영어로 보시는 분들 딱 그쵸? 들어왔을 때 어떠셨어요?
1: 일단 붙여져 있기는 해요. 폼이 영어로 붙여져 있기는 영어로 하는데 네. 예, 듣기는 다 듣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훈화를 저희가
0: 그렇죠, 그렇죠.
1: 다이렉트 하기에는 조금 네. 힘들어서 훈화 샘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죄를 짓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네네, 훈화를 해야 되겠다는 네네. 거를 미리 영어로 만들어 놓고 그에 맞춰서 이렇게 훈화를 해주곤 합니다. 네. 네.
0: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제가 옥수동에 있을 때 이제 부부가 남편이 형제님이 이제 외국인 분이었어요. 미사 전에 미리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고해성사를 하고 싶은데 한국어를 못한다. 그래서 그럼 들을 줄은 아시냐 그랬더니 듣기는 하신대요. 그러면 영어로 고해를 하시면 제가 이제 훈화랑 보석은 한국어로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고해에서 들어가서 고해를 다 했는데 훈화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 다음번 이제 성탄 전에 딱 줄 서 있는 걸 보고 미리 이렇게 문화를 준비해가지고 했던 그쵸,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영어 고해성사 참 당혹스럽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우리 하나 더 이렇게 뽑아주세요.
1: 두 개 아니었어요?
0: 네, 제 마음입니다. 네. 자, 무슨 색?
1: 노란색.
0: 노란색. 네. 노란색 질문. 네, 뽑아주셨습니다. 자, 신부님께서 뽑고 싶은 네 질문. 아, 이거 좀 셉니다. 과거에 지우고 싶은 기억이나 상처가 있나요? 자, 이 한 장면은 딱 지울 수 있다.
1: 과거에
0: 네.
1: 지우고 싶은 아 그쵸. 그러니까 신학교 되기 전에
0: 네네 뭐 언제든
1: 에, 네. 고백을 했다가 네. 차였던 그죠. 뭐 교사 때 근데 그때가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어려서 21살 2살이었는데
0: 아 풋풋한
1: 군대 네. 가기 3일 전에 고백을 했던 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멍청한 예, 그래서 누나한테 했다가 네. 예, 바로 예, 거절 당하고 바로 울면서 군대로 들어갔죠.
0: 아, 그때 기억은 지우고 싶다.
1: 그렇죠. 예. 또 그 누나가 좀 더 하면 그 예, 자매님이 이제 네.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성당 근처에 이제 네. 학교에서 선생님 됐는데 거의 주일학교 애들 다니는데 제가 신학생 때 그런 에피소드를 애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거의 성당에 학사님이 옛날에 날 좋아했다라고 해서 아, 정말 좀 낯뜨겁더라고요. 네.
0: 아니 뭐 신학교 가기 전이었으니까.
1: 아, 그렇죠. 그런데
0: 네. 이 나의 또 놀림감이 되는
1: 그렇죠.
0: 과거 이렇게 또 지우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신부님과 함께 이렇게 또 19금 토크까지 이어서 가봤는데요. 아, 신부님의 에피소드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 다가오고
1: 아, 그러네요.
0: 있어요.
1: 아이고
0: 시간 정말 금방 가죠?
1: 네, 저도 뭐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는지 몰랐어요. 네. 네.
0: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그리고 또 이제 다시 휴가 끝나고 돌아갈 우리 본당 신자들에게 한마디까지 함께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처음에는 예,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김광현 신부님이 부탁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예, 그래서 뭐 했는데 뭐 나와서 이렇게 또 그냥 뭐 대화하듯이 하니까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즐거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본당에 계신 신자분들은 이제 예, 제가 말 안 하고 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 찾는다고 하더라고 어디 갔냐고. 예, 그리고 또 제가 들어가서 한국 갔다가 돌아오신 거 맞냐고 네, 했는데 예, 이제 뭐 DC에 계신 신자분들도 저 이틀 뒤에 다시 돌아가니까 그때 또 기쁘게 또 만나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오늘 또 이 미국 성 김대건 안드레아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에서 교포 사목하고 계시고 열심히 또 이렇게 하느님을 찾아가고 있는 최철원 스테파노 신부님과 함께했고요. 우리 신부님의 앞으로의 여정과 길에 또 주님의 은총 함께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목요일은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번 또 라디오 책방 주제로 여름 휴가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면 좋을 책 만나볼 텐데요. 우리 또 읽기만큼 쓰기에도 진심이신 작가님 정주 보나벤뚜라 작가님과 함께하니까요. 내일도 본방사수 꼭 부탁드릴게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요 조선 힙합의 너의 차선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6: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5: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6: 네? 어쩔 수 없다고요?
5: 네네. 집중호우의 열대야에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6: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7: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담장 너머에서 나를 부르는 능소화. 맴맴맴, 드디어 내가 왔다. 여름을 이끄는 울림 매미. 여기에 점심 식사 후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코스, 시원한 아이스 커피까지. 이 여름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눈사람, 입김, 코트 같은 단어들이 겨울을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이라면 능소화, 매미, 아이스 커피 이런 단어들은 생각만 해도 뜨겁거나 반대로 시원함을 부르는 여름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여름을 부를 수 있는 단어가 풍성해진다는 건 여름을 볼 수 있는 더 많은 눈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신앙을 부를 수 있는 단어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님, 십자가, 은총과 축복, 선물 등등 내 믿음을 풍성하게 해줄 단어 하나쯤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단어 하나하나에 숨어있던 기억과 추억, 거기에 얽힌 사람들의 안부까지 궁금해지지 않을까요? 오늘은 내 믿음의 길에 함께했던 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잠깐이라도 안부를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7월 22일 수요일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이에요.

오늘의 첫 곡 NCT 드림 너를 위한 단어였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혹시 프렌드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친구를 뜻하는 프렌드와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고물가로 관계비용, 만남비용이 올라가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현상을 말한대요. 하긴 요즘 밥 한 끼에 1인당 만 원이 훌쩍 넘고 또 커피까지 한 잔 마시면 1회 관계비용이 평균 5만 원은 들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나 취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직장인들은 SNS에서 내 생일 알림 기능을 꺼놓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생일이라고 모바일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받으면 그 사람의 생일도 챙겨줘야 하니까 불필요한 지출이 늘고 그러니 안 주고 안 받는 게 편하다는 거죠. 물론 그 마음을 쉽게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먹고 사는 일도 미래를 준비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누군가를 챙기고 관계를 이어가는 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 누가 준 값비싼 선물은 오래 기억하지 않아도 별다른 이유 없이 문득 걸려온 전화 한 통, 또 퇴근길에 노을이 너무 예뻐서 네 생각났어 하며 도착한 문자 한 통, 이런 것들이 그날 하루를 행복하게 하고 또 기억에도 오래 남잖아요. 그러니 오늘은 비용도 안 들고 사랑은 풍성해지는 안부 연락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퀴즈 먼저 풀고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오늘 복음에서 믿고 따르던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후 돌무덤에 묻히시자 마리아 막달레는 사라진 주님 생각에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는데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시자 마리아 막달레나가 땡땡땡 하고 부르죠. 히브리 말로 스승님이라는 뜻의 이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라뿐이, 2번 라뽀끼, 3번 나뿐이니?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방에서 빵토, 또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 켜져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오답까지 만들어주신 분께는 티나비즈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선물로 드릴게요.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헤비트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 에서 초대권 두 장, 플랩 수녀 김연희 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오, 영상 한 편당 5만 원 커피 상품권 받을 수 있는 커피 콩쿠르, 1분 신앙상담 영상을 제작할 커피 콩쿠르 모집 중입니다. 대구시 PBC 홈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서인국 부른다.

서인국 부른다 들으셨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라뿐이죠. 라뿐이 히브리 말로 스승님이라는 뜻인데요. 라뿐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부르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순간의 외침이라고 하죠. 문자 메시지로 4023님 정답 1번 라뿐이 잘 맞춰주셨고요. 7655님도 미사 다녀와서 출첵합니다. 정답 라뿐이 하셨고요. 0278님 1번 라뿐이 하시면서 라볶이를 우리 주위에 있는 라뿐이들과 나누면서 라뿐이지 하고 애교 가득한 하루 되세요 하셨어요. 정답과 오답을 아우르는 문자였네요. 근데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다 라뿐이로 여긴다. 이 발상도 좋은데요. 또 대건안드레아님 라뿐이 잘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답 문자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드린다고 했었죠. 어떤 분 드릴지 만나보겠습니다. 2761님 다이어트 중에 야식 치킨 한 조각 먹는다는 게 그렇게 나쁘니? 네, 나빠요. 치킨 한 조각 먹으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아예 안 먹는 게 다이어트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928님 저는 우리 아들을 애타게 불러요. 아들 바쁘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아들이 이렇게 응답을 잘해줘야지. 부르지 않아도 이렇게 척척척 연락도 하고 할 텐데. 그쵸?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들, 딸에게 바쁘니? 하시겠죠? 그리고 너튜브에서 제임스님 정답 상조회사 괜히 불렀네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괜히 상조회사 불렀네. 예수님 앞에서는 너무 성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굳은 믿음과 함께 오답 보내주셨고요. 3529님 거울 보면서 선글라스 껴보고 나 이쁘니? 이쁘십니다. 7005님도 미용실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남겨요. 나 이쁘니? 하셨어요. 예쁘냐고 묻는 분들이 좀 많으시네요. 그래도 저는 오늘 오답이 들어올까 했는데 센스 넘치는 행복가족들이십니다. 오늘 오답 선물 가통의 수공예 액세서리 우리 1928님 아들을 애타게 부르신다는 1928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마리아 막달레나의 사랑의 외침 라뿐이처럼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아직 담아두고 부르지 못한 그 이름이 있다면 오늘 한번 시원하게 불러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 또는 CPBC빵 빵톡 너튜브에서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동균 나비야

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이름, 우리 자유고래님 아까 퀴즈 맞추시면서 라보니 하셨네요. 되게 귀여워졌어요. 뭔가 스승님 이렇게 부르는 느낌? 아무튼 라보니처럼 내 마음을 담아서 부르고 싶은 그 이름. 5466님, 늘 민준이 엄마로 불리는 저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습니다. 수진아, 너 잘 살고 있어? 아유, 좋네요.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름 불릴 일이 많지가 않죠. 이렇게 내 스스로라도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지어진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참 내 자신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걸 스스로에게 일깨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4144님, 초등학교 4학년 때 못했던 고백을 해봅니다. 내 첫사랑 미진아, 내가 너 많이 좋아했다. 초등학교 4학년 첫사랑이요? 어디선가 지금 우리 미진님이 이미 방송을 듣고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아마 전국의 모든 미진님들이 지금 약간 좀 심쿵하셨을 것 같아요. 5239님, 썸 좀 애매한 관계에 있는 수빈 프란체스카 누나 힘차게 부르고 싶어요. 내일 누나 생일인데 하루 이르지만 누나 생일 축하드려요. 그리고 제가 많이 좋아해요. 아, 이런 문자 여기서 남기시면 제가 아주 즐겁습니다. 아, 이렇게 또 익명이 문자니까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용기를 좀 내주시고 우리 프란체스카 자매님과 하루빨리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면 좋겠네요. 방송 듣고 계시면 좋겠다. 2887님, 빗길 운전하다가 차가 빙빙 돌아서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하느님 하고 외쳤더니 살짝 콩 박은 거 말고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셨어요. 그 찰나에 하느님을 찾으시다니, 이거는 하느님께서 약간 감동받고 살려주신 게 아닌가. 참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 주님하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습관만 들여도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느님을 좀 잘 찾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의 차담 참여 선물 5466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긴가민가 알쏭달쏭 신앙생활에서 생기는 모든 궁금증들 행복찻집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아네스의 행복찻집 수요일엔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즌3가 있는 날인데요. 12주간의 대장정을 이어가고 있는 특별 기획 시노드 신앙의 신호등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노달리다스 선교사로서 시노드 최종 문서를 꼼꼼하고 알기 쉽게 풀이해 주실 행복찻집의 1타 강사 대구대교구 사목연구소 소장이신 박영욱 미카엘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 신부님 늘 공부하고 연구하시느라 스트레스도 많으실 텐데 오늘 좀 이렇게 시원하게 불러보고 싶은 이름 없으세요?
1: 아, 제가 사람 이름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할머니 스님들하고 살면 그분들은 깜짝 놀랄 때마다 막 예수 마리아, 예수 마리아 그러시던데 저는 그런 상황인데 막 어이씨
0: 여기 나오네.
1: 예. 아, 여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어이, 까기지지. 예.
0: 아, 솔직하시네요.
1: 예, 동기 신부님들 말고는 이름 불러본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어, 딱히 부르고 싶은 이름 없으세요?
1: 예, 뭐, 그 예수 마리아를 또 할 수도 없고, 예. 그렇게 넘어가지요. 뭐.
0: 알겠습니다. 욕만 안 하시면 됩니다. 예. 아, 오늘은 우리 시노드, 신앙의 신호등 외치는 날인데요. 드디어 최종 문서를 제 1부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1부 제목이 시노달리다스의 심장이죠.
1: 예.
0: 되게 영화 제목처럼 멋지긴 한데 무슨 내용인지 금방 이해하기는 어렵더라고요.
1: 아, 사실 그 1부가 말이죠. 그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도 이 전체 문서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0: 네.
1: 아, 신학적으로 아주 깊은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설명도 쉽지 않고 그 안에는 이제 깊이 묵상해보고 직접 체험해봐야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도 있어서 어떻게 그 설명 드릴까 뭐 저도 이제 많이 고민도 하고 또 우리 애청자들도 문서만 읽고는 참 알아듣기가 힘들지 않을까
0: 어려워요.
1: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0: 네.
1: 이 최종 문서 제1부의 그 영문 제목은 원래 제목은 The Heart of Synodality였습니다.
0: 똑같네요.
1: 예, Synodality의 심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heart가 뭐 핵심, 중심이라는 뜻을 함께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1부는 Synodalitas의 핵심 그 중심 이런 제목을 갖고 있다 볼 수 있겠는데
0: 네.
1: 그래서 이제 최종 문서 전체 내용을 비추고 그 영감을 주는 아주 신학적이고 영성적인 토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전 세계 신앙인들이 교회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왜 교회가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전 세계 신앙인들이 함께 대화하고 경청하고 식별한 결과 요걸 이제 압축해 놓고 있죠.
0: 네, 왜 교회가 중요하냐.
1: 네.
0: 안 그래도 우리 시노드 방송 첫날부터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1: 네.
0: 근데 엄밀히 따지면 신앙생활은 교회가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일인데 하느님을 믿는 거랑 교회는 무슨 관계일까요?
1: 예, 요즘 제가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죠. 먼저 그냥 혼자 기도하고 조용한 시간 가지고 좋은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 이런 거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0: 네.
1: 이런 분들 가운데 본당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든 분이 계십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체가 좀 힘들고 그런
0: 네.
1: 분들요. 그런 분들은 이제 교회라는 말을 들을 때 부담을 느끼시죠. 또 그런 부담감을 극복하고 본당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다 해도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당에서 느끼는 거룩한 분위기까지는 좋은데
0: 네.
1: 또 성사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까지는 좋은데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경험하거나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0: 네.
1: 또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실망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0: 그쵸.
1: 멀리서 볼 때는 참 좋아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흠집이 확 드러나는 그런 경우들.
0: 네.
1: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그냥 적당히 거리를 좀 두고 지내는 게 좋은 것이다. 너무 가까이 가거나 너무 열심히 하면 역효과가 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우리 행복가족들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맞죠.
1: 예, 이제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신앙생활 생활과 교회 생활을 따로 떼서 보고 싶은 생각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인데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그 비폭력을 이끌었던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뭐 이런 말 했다는 증거는 사실은 없는데 뭐라고 했나면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합니다.
0: 아.
1: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죠.
0: 네.
1: 이 말처럼 하느님을 믿고 따르고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데 교회에 대해서는 그다지 마음이 안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결국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를 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생겨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0: 교회에 대한 오해,
1: 예.
0: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첫째로 교회라면 내가 이름은 올려놓았지만 나와는 사실 별 상관없는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소속된 본당이 잘 되면 좋겠지만 뭐 사람들 빠져나가고 뭐 성당이 기울고 그렇게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게 나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0: 난 그냥 미사만 드리고 오면 되니까.
1: 네. 뭐 이런 마음이 안 들면 또 딴 데 가도 되는 거고.
0: 어.
1: 또 둘째로 이제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 같은 좀 특별한 삶을 선택한 분들이 교회에 제대로 소속된 분들이고 나는 그저 저 교회에 한 번씩 다녀가는 손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1: 이렇게 손님의 입장, 뭐 조금 달리 말하면 고객의 입장이 되어버리면요. 교회는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관이나 단체 가운데 하나가 되죠.
0: 네.
1: 손님 입장에서는 비슷한 단체 중에서 취향에 맞는 곳을 선택해서 다니면 될 뿐이잖아요.
0: 네.
1: 우리가 뭐 취미생활로 운동을 뭐 하거나 악기를 연주한다 이러면 처음에 그 운동이나 악기를 배우던 곳에 평생 매여 있을 필요는 없죠.
0: 그렇죠.
1: 뭐 내가 만족감을 느낄 만큼 다녀보다가 시들해지면 그냥 그만두면 되고,
0: 맞아.
1: 아니면 더 나은 곳으로 가면 됩니다.
0: 네네.
1: 그래서 이런 이제 오해들이 왜 나올까? 그 뿌리에는 교회를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조직, 아니면 성직자들이 뼈대를 이루는 교계 제도, 이렇게 축소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결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단체, 제도로 축소할 수가 없는 것이죠.
0: 네.
1: 그러면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냐? 이 물음에 제1부 시노달리타스의 심장에서 전 세계 신앙인들이 함께 대화하고 식별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이게 교회를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게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1: 네.
0: 한편으로는 저도 평신도로서 이해도 되거든요.
1: 네.
0: 평신도들은 가정과 세상에서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신부님, 수녀님들처럼 성당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현실적으로 모든 신앙인들이 다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누구나 다 성당에만 머물러 있으면 뭐 흔히 하는 말로 소는 누가 키우겠습니까?
0: 소는 그렇죠? 누가 키우냐고요.
1: 각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삶을 꾸려가는 게 당연한 일이고 그게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방법이죠.
0: 네.
1: 하지만 신앙인들은 그런 다양한 삶 속에서 한 가지 근본적인 자기 정체성이랄까요? 신자로서의 본질을 지켜나갑니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든지 간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같은 답을 공유하는데 그 답은 하느님의 자녀. 여기서부터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거지요.
0: 네.
1: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느님,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회는 줄곧 이 물음에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라고 고백해왔습니다. 그래서 최종문서 16항에는요. 모든 그리스도교 생활은 우리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역동성을 불어넣어 주시는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 그 원천과 지평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믿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또 그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 한가운데 중심에 그 신비를 두고 산다는 것이죠.
0: 교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해도 이런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지켜나가야 한다는
1: 그렇죠.
0: 거죠.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1: 네.
0: 근데 이 삼위일체의 신비, 이거는 좀 어려운데요.
1: 좀 제가 이제 좀 부도수표를 내는 느낌이 있는데
0: 네.
1: 분명히 쉽게 설명한다 했는데 그렇죠. 자꾸 이제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3.17 신비라고 할 때 이 신비라는 말은 우리말로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0: 네.
1: 그런데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은.
0: 네.
1: 그래서 우리가 평생 조금씩 더 깨닫고 터득해 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앙생활 왜 그래 어려워요. 왜 그렇게 오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사람을 만날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측면이 있습니다. 내 삶에 정말 중요한 분이 계시다면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한마디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 짓고 나는 그 사람 다 알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만 해도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은 나한테 이런 분이셨구나. 그때 그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깨달아가지요.
0: 네.
1: 계속해서 재발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0: 살아가면서 일하는 거군요.
1: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도 계속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느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으로 왜 우리가 삼위일체를 강조하고 있는가?
0: 네.
1: 왜 그것을 고백하는가? 이걸 또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삼위일체 대축일에 설명드렸듯이요. 삼위일체

0: 육체 신비를 설명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방법 혹시 생각나실까 모르겠어요.
1: 기억납니다. 좀 감동적이어가지고.
0: 다행입니다.
1: 사랑.
0: 예.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삼일체의 신비를 사랑으로 설명하셨죠. 사랑을 한다 하면 사랑 안에는 언제나 사랑을 주는 쪽이 있고 또 받는 쪽도 있고 그리고 사랑 그 자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을 주는 쪽만 있고 받을 대상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요. 받고 싶기는 한데 아무도 주지를 않으면 거기도 사랑이 있을 수 없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 말고도 주고받는 것이 많으니까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면 무엇보다도 사랑이 이 둘을 연결하는 끈이어야 된다. 뭐 이런 그 비유를 들어주셨죠.
1: 네.
0: 그처럼 우리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삼일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랑을 끝까지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그 사랑을 목숨을 바치기까지 믿으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와 성자를 잇는 사랑 그 자체이신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인 것이죠.
1: 네.
0: 그러니까 하느님을 삼위일체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1: 네.
0: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이신 하느님의 자녀라고 믿는 게 우리 믿음의 근본인 것이죠.
1: 사랑이신 하느님의 자녀다.
0: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랑 관계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교회와 연결되느냐.
1: 네.
0: 여기 이제 질문이었잖아요.
1: 맞아 맞아.
0: 노래 한 곡 듣고 뜸 들이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우리 사랑으로 설명하는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얼른 정리하고 오시길 바랄게요. 커넥션스 콰이어가 부릅니다. How wonderful the three in one.

0: 사랑하는 분, 사랑받는 분, 그리고 사랑, 우리의 희망의 시작이요, 길이요, 끝이시다. 브라이언 렌 작곡이고요. How Wonderful 3-in-1 Connections Choir 노래였습니다.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믿고 또 우리가 그런 하느님의 자녀라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말이지만 그게 교회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1: 예, 우리가 삼위일체 하느님, 달리 표현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믿음을 묵상해 보면 사랑이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0: 네.
1: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곳에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그죠?
0: 네.
1: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도 사랑이신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문서 16항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교회 헌장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서로 아무런 연결도 없이 개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거나 구원하시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들이 백성을 이루어 진리 안에서 당신을 알고 당신을 거룩히 섬기도록 하셨다.
0: 백성을 이뤄서.
1: 예.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 다르시지만 하나로 일치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여러 사람들 안에서 또 여러 관계들 안에서 각각 다르지만 사랑으로 일치하도록 불리웠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결국 하느님 안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친교를 누리 이게 또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르치는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이 되겠습니다.
0: 네.
1: 이렇게 이제 사랑의 관계를 사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이고 신앙의 핵심이라면 이런 삶을 어떻게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아무 연결도 없이 혼자서 거룩하게 되거나 구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죠.
0: 네.
1: 그래서 이 연결된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느님의 백성이라 부릅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또 세상의 삼위일체 하느님의 일치를 드러내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치의 성사. 성사가 그런 거잖아요. 요걸 하나를 보면 하느님의 다른 면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0: 네.
1: 우리가 자체가 일치를 보여주는 성사다. 그리고 이 일치의 성사를 어떻게 부른가 하면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 신앙과 이 교회 삶은 따로 떼어낼 수가 없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교회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과 관계를 세상에 보여주는 하느님의 네. 백성이 교회인 거고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하느님의 백성. 그 문제는 이제 그걸 어떻게 살아가느냐인 것 같은데요.
1: 예. 그래서 이제 초정문서 15항을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에서 하느님 백성이 흘러나온다. 이 정체성은 성덕을 향한 부름으로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도록 모든 민족들을 초대하는 성교를 위한 파견으로 실현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좀 딱딱한데요. 사실 뭐 그렇게 딱딱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바로 세례죠. 세례에서 시작해서 하느님 그리고 모든 이들과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일치하는 데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고 하느님 백성으로서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 백성의 사랑의 관계를 보면서 와 정말 하느님 계시구나 하느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런 것을 알고 또 하느님의 초대를 함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이죠.
0: 네.
1: 이것을 최종문서 20항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인류 가족의 유대와 관계와 형제의 효과적인 누룩이 되라는 은사와 직무를 그리스도께 받아 인류 여정의 의미와 목적을 세상에 증언한다.
0: 그럼 우리가 곧 교회이고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의 관계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라는 말씀이군요.
1: 예.
0: 오늘 우리 너튜브에서 이렇게 썸네일 보고 혼자 기도하면 되지 꼭 같이 활동해야 하냐 뭐 이런 제목 보시고 아 맞아 맞아 하면서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고
1: 예.
0: 이제 확실하게 확정을 받으셨어요. 어떡해요.
1: 같이 봅시다 같이.
0: 네. 예. 근데 앞에서 신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현실은 아름답기만 하지 않잖아요.
1: 예.
0: 이런 사랑의 관계를 보여줘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뤄지는 인간관계가 교회 밖과 별로 다른 게 없더라. 오히려 네. 더하더라. 이런 경험을 하고 교회를 떠난 분들도 많잖아요.
1: 누구나 좋은 관계를 갈망하지만 인간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라서 그 관계의 어려움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부서 14항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서들은 마스카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의 공허함, 두려움과 의심과 죄의 어두움을 인정해야 한다. 신자들이라고 해서 이런 인간적인 약점과 어두움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기 때문에요.
0: 네.
1: 당연히 하느님 백성 그 사이에서도 관계의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14항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가 찾아 나서는 사람들은 실제로 누군가 자신을 이름으로 부르며 찾고 있음을 자신의 용서받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파견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게 그래요. 물론 우리가 이제 어두운 면들 누구나 갖고 있고 자기의 부족함도 알고 있고 죄의 어둠도 보게 되고 하는데 그런 데서 이제 상처를 받았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다 하고 혼자 숨어 들어가면 그러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0: 네.
1: 바로 그럴 때 이제 힘을 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각자가 가진 부족함과 어두움이 부딪혀서 관계의 불협화음을 만들 때도 있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 혼자만의 세계로 숨어드는 대신에 하느님 백성으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기를 끊임없이 새롭게 선택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하느님 백성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0: 네.
1: 그런 맥락에서 최종 문서가 이제 힘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백성, 교회 처음에 볼 수 있던 관계가 이런 관계였잖느냐 하면서 이제 복음서에서 아름다운 장면 하나 딱 떼서 소개를 해줍니다.
0: 네.
1: 그게 이제 그 이 제1부 제일 앞부분에 인용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요 성경 구절의 역할이죠.
0: 네. 요한복음 20장 1절 2절 보니까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오늘 복음이잖아요.
1: 예.
0: 뭐야?
1: 참 희한하죠.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0: 아니 우리 매일 미사가 우리 방송에 맞추는 거예요 지금?
1: 오늘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이기도 하고요.
0: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1: 예.
0: 아무튼 그러면 이 구절이 어떻게 하느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줄까요?
1: 앞서 말씀드린 교회, 하느님 백성에 대한 오해들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단체나 아니면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이 주인이 되고 신자들이 고객이 되는 종교 서비스쯤으로 생각을 하신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최종 문서, 그러니까 전 세계 신앙인들이 함께 경청하고 식별한 이 결과에서는 우리가 그런 오해를 벗어나자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문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제자들의 그 관계 안에서 교회의 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강조된 인물이 오늘 축일의 주인공이기도 한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0: 네.
1: 얼마 전에 우리가 6월 말에 그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대축일을 지내면서 이 두 성인을 전통적으로 교회의 두 기둥이라 한다는 얘기 드렸었잖아요.
0: 네.
1: 성 베드로는 교회 일치를 보여주는 일치의 상징, 리더이시고 성 바오로는 또 교회 밖으로 나가는 성교로 나가는 교회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들 하죠.
0: 네.
1: 그런데 최종 문서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마리아 막달레나를 사도들을 위한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으셨던 바로 그 구절 안에는 성 베드로와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 그러니까 요한, 또 마리아 막달레나 세 사람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0: 네.
1: 이 세 사람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0: 네.
1: 이렇게 각각 다르지만 우리가 뭐 많이들 생각하는 게 뭐 교회 그러면 근엄한 성직자들 남자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처음부터 남녀 할 것 없이 또는 교계제도와 이런 뭐 조직의 관계없이 모두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지내왔다. 이게 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0: 네.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도 이렇게 강조가 된 거였군요.
1: 예.
0: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좋은 역할을 해주면서 일치의 관계를 이루는 게 교회의 본 모습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1: 예.
0: 아, 근데 이런 좋은 인간관계가 꼭 교회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세상에서도 이런 훈훈한 관계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 보여주는 이 관계라는 것은 단지 우리 사람들끼리만 잘 지낸다는 것이 아니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이런 관계구나 하는 걸 체험하고 알게 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0: 네.
1: 그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무엇이 있는데 뭘까요?
0: 무엇?
1: 예.
0: 글쎄요. 성사?
1: 그렇죠. 성사들입니다. 특별히 입문성사. 그러니까 세례와 견진과 성세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아 우리가 하느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거구나. 또 이웃과는 어떤 형제자매 관계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알게 됩니다.
0: 네.
1: 오늘은 시간 관계상 뭐 정리를 슬슬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성사와 교회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최종 문서 내용을 알려드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에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0: 네. 우리 현실 속에서의 역할 다음 시간 예고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1: 레오 교황님께서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고 있는 그 아시아 주교회의 총회가 있어요. 여기에 아시아의 주교님들께 서한을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그 서한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나 하면 바벨탑을 쌓는 건축가가 아니라 친교의 건축가가 되십시오.
0: 와.
1: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0: 와.
1: 저는 이 말씀이 주교님들 뿐만 아니라 세례받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해야 될 일은 눈에 보이는 업적을 쌓고 우리가 성과를 이만큼 이루고 뭔가 성공을 했다. 이런 것보다 친교, 그러니까 관계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0: 네.
1: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예청자들께도 뭐 한 가지 부탁이랄까요?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일부의 뒷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우리 빵톡이나 이런 뭐 게시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번 주말 전까지 내가 성당에서 느껴본 정말 아름다운 관계, 나에게 관계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알려준 사람 누구였던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그중에 뭐 한 세 분?
0: 네,
1: 3일째니까 제가 아이스크림 선물을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 지금 숙제 겸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이 관계의 아름다움을 알려준 분이나 사연 보내주시면 되는 거죠.
1: 네.
0: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 적어봐라 하면 막 적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잘 안 떠오르겠네요.
1: 일주일 동안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거 떠올립시다. 좋은 거.
0: 맞습니다. 여러분 문자 메시지 샵 0931번 CPBC 빵 또 인별그램 DM 또 홈페이지에 아네스 행복찻집 참여하길 안에서도 다 받으니까요. 한 주 동안 많이 얘기해 주시고 아이스크림 받아가세요. 우리 진님 우와 하면서 하트해 주셨고요. 신교의 건축가 멋진 말씀입니다. 신부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잘 들어오네요 하시면서 일부러 듣고 참여하시려고 도로에 주차해 놓고 지금 듣습니다 하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1: 분발하겠습니다.
0: 이렇게 애청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또 배고프다님도 사랑으로 생각하니까 삼위일체가 쉽게 이해되네요. 너무 좋습니다 하셨고요. 또 2887님 시노드 최종 문서 책 샀습니다. 내용이 어려웠는데 신부님 설명 들으면서 한 챕터씩 읽어가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하셨고
1: 예.
0: 또 3060님 방송 괜히 들었어요. 모른 척 편하게 살걸. 진짜 빼도박도 못하겠네요. 크크 하셨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기쁘게 즐기시면 좋겠어요. 네. 참 물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게 피곤하고 힘들긴 하지만 오늘 미카엘 신부님이 그게 신앙인이라고 해주셨으니까 하면서 또 노력해보시고 다음 주엔 또 새로운 핑계로 노력해보시고 그렇게 친교의 건축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신호드 신앙의 신호등 박영욱 미카엘 신부님과 함께했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1: 행복하세요.
0: 끝곡은 김동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대봉성당 정인우 사도 요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4: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

LTK.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스칫의 무드 인디고로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 문을 열었어요. 수요일 2부는 이대화 음악평론가님과 음악의 대화로 함께할 거예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너튜브 CPBS 라디오 들어오시면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민님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4947님이 수건 작은 아들은 넉 장 쓰고요. 큰 아들은 두 장 쓰고요. 남편 두 장 쓰고요. 저도 두 장 쓰고요. 신내 안 나게 60도로 샤워하면서 자꾸 빠지는 머리카락 보면 속상해요. 샴푸도 탈모 샴푸 쓰거든요. 탈모 샴푸 무조건이죠. 예, 내 머리카락 너무 소중합니다. 예, 꼭 지켜주세요. 네, 이렇게 또 나눠져 있구나. 보니까 다 작은 아들들이 많이 쓰네요. 예,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는 에어비앤비 코리아 제공이고요. 아까 1714님이 신청하신 쿨의 애상 듣고 이대환님 만나볼게요.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친구 내게 미안하다며 그 얘기를 싸그리다 했지.

0: 음악의 대화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음악평론가 음악저널리스트 이대화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비가 오는데 어떻게 잘 오셨어요?
1: 버스에서 내려서 네. 지하철 타고 다시 걸어왔거든요.
0: 어, 오늘은 왜 그런 코스를 선택하셨죠?
1: 주로 그렇게 옵니다.
0: 버스 한 번에 오는 거 아니었어요?
1: 아, 제가 이사 갔거든요.
0: 이사 갔어요? 네.
1: 아,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버스를 탈 때는 잠깐 비가 안 오다가 버스에서 내릴 쯤 비가 쏟아지고 다시 지하철로 나오니까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날씨가 네. 정말 종잡을 수가 없다.
0: 맞아.
1: 네, 놀라웠습니다.
0: 네. 아니, 그 주말 내내 비 소식이 있었는데 비가 오지도 않았고.
1: 어, 그렇죠.
0: 네. 그런데 이번 주도 계속 비가 이게 우산을 펴면은 비가 또 잦아들었다가 또 이제 또 그냥 가고 있으면 또 비가 내리고 막 이런.
1: 심지어 아침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 친구가 네.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미용실을 간대요. 네. 그래서 가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따 전화가 왔어요. 나 우산 안 가져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좀 데리러 와라. 그래서 차 타고 데리러 왔어요.
0: 어, 세상에. So sweet. 네.
1: 네. 정말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0: 네. 아침에 그 우산 가져가라 이런 얘기 안 하면 꼭 우산 안 가지고 가거든요, 애들.
1: 그렇죠. 네. 깜빡 잊고. 네. 그리고 왠지 안 올 때는 네. 왠지 이대로 됐으면 좋겠잖아요. 네. 그 바람에. 그냥.
0: 그리고 또 중학생은 또 그 허세가 있어가지고 또 막 아 이거 색깔 별로야 막 이래요.
1: 아, 우산 색깔을 따지는군요.
0: 우산 색깔 따져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속 터지죠. 빨리 저걸 들고 나가야 되는데.
1: 아이고.
0: 그래서 안 들고 갔는데 진짜 그날 비 쫄딱 맞고 오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이제 비닐 우산 사가지고
1: 네,
0: 네 그렇게 왔더라고.
1: 아,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비 쫄딱 맞으면서 우산 갖고 장난치고 놀았던 거 너무 재밌었어요.
0: 그럼요, 왜 막 치고
1: 이렇게 돌리면서 맞아,
0: 맞아
1: 하면서
0: 맞아.
1: 아, 그때 재밌었습니다.
0: 재밌었네요, 진짜. 그런 허세가 우리도 있었네 생각해 보니까.
1: 있었죠.
0: 네, 있었네요.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약간 포컬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회색과 이 쑥색.
1: 네. 좀 연하네요.
0: 예, 연합니다.
1: 웜하고.
0: 네, 웜. 어, 웜 좋다. 오, 진짜.
1: 오늘
0: 배운 분이시네.
1: 영어를 자꾸 쓰게 되네요.
0: Yes.
1: 더 이상 할 줄 알 말 없어.
0: 버스 타고 오시고. Yes, 감사합니다. 대환님 안녕하세요. 베드로 황님. 네, 김영민님 아까부터 와서 기다리시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신동철 미카엘님, 오 비티 오늘 완전 애띠인데요라고 하셨어요. 네, 머리 했어요. 네,
1: 오 변화가 확 느껴져서.
0: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안 그래도 오시자마자 물어봤거든요.
1: 어, 뭐가 달라졌지 하면서.
0: 뭐가 달라졌게요 물어봐가지고.
1: 네, 어딘지 네. 맞추지 못했는데 하여튼 달라졌다는 건 알아냈다.
0: 다행이다.
1: 네.
0: 안 그랬으면 오늘 또 이제 수요일이니까 비도 내리고
1: 잡돌이가 네,
0: 잡돌이 시작할 뻔했는데 세상에 네. 웜 내추럴, 웜 내추럴이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어, 예전에 좋아하는 가수의 테이프.
1: 네.
0: 우린 테이프 시절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처음 사본 테이프 누구 앨범이었어요?
1: 어렸을 때. 누나 테이프를 빌려 듣고 그런 건 있었어요.
0: 어, 누나 거를.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서태지와 아이들, 김건모 뭐 이런 가수의 음악을 테이프로 빌려 듣곤 했는데 제가 처음 사본 거.
0: 네.
1: 그때는 팝송 컴플레이션을 TV 광고도 했거든요.
0: 오.
1: 뭐 맥스, 나우, 맞아, 메가히트 맞아. 이런 것들.
0: 맞아요.
1: 네. 음반사가 돈이 좀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제가 거기에 혹해가지고.
0: 네.
1: 어머니한테 돈을 좀 달라고 해서 요즘도 있나 모르겠어요. 뭐 연금 매장 같은 거 있었죠.
0: 연금 매장?
1: 네, 그런 게 이렇게 마켓 같은 데 있었어요.
0: 네.
1: 그 위에 있었던 작은 레코드 가게. 옛날엔 항상 그 동네 상가에 레코드 가게가 하나씩 있었잖아요.
0: 있었죠.
1: 네, 거기서 샀던 기억이 납니다. 오. 그래서 그 컴필레이션 팝송 앨범을 정말 달고 달고 또 다를 때까지 들었어요.
0: 그게 초등학생 때예요?
1: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럴 거예요.
0: 그때부터 팝송을 들었다고요?
1: 처음에 팝송을 듣게 되니까 내가 네.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서 어쨌든 알고 싶어지면 정보를 좀 찾아볼 수밖에 없고
0: 네.
1: TV 안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 길로 접어든 것 같은데 그게 썩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0: 멋있다.
1: 것 같다.
0: 아니 근데 멋있다. 그 당시 네. 왜 한 장짜리도 아니었잖아요. 여러 장 있어서 비쌌던 때 아니에요?
1: 아니요. 한 장이었어요.
0: 한 장이었어요?
1: 네.
0: 오.
1: 그때 CD도 나와 있던 시대라
0: 네.
1: CD 한 장, 테이프 하나.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0: 그랬군요. 와, 초등학교 때부터 팝송을 알아서 찾아 들었다니. 그게 지금의 이대환님을 만들었네요.
1: 그러네요. 돌릴 수만 있다면.
0: 왜 한숨을 쉬고 그래요? 네. 신동철 미카엘님은 처음 산 게 뉴키즈 온 더 블럭이래요.
1: 아, 저랑 세대가 아, 비슷하시군요.
0: 뉴키즈 온 더 블럭.
1: 네, 그때 내한 공연 때 사고가 나서 참 전국이 들썩이긴 했습니다만 멋진 음악을 했었죠.
0: 맞아요. 네. 아니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진짜 네,
1: 스텝 바이 스텝.
0: 네. 오 베이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푸른 하늘의 오집.
1: 아.
0: 네. 이젠 느낄 수 있어랑 자아도취가 들어있던 그 앨범을 참 네. 좋아했어요.
1: 저는 팝송을 듣긴 했지만 정말 신나는 음악 위주로 들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감수성이 짙으셨나 봐요.
0: 아우, 저 굉장히 문학손이었던 것 같아요.
1: 아침에서 책 읽으면서
0: 만화책 읽으면서 푸른 하늘
1: 엄마가 타준 코코아 먹으면서
0: 엄마가 타준 아, 코코아? 코코아 저랑 별로 안 어울리지 않아요?
1: 그래요?
0: 네, 식혜 이런 거 좋아하는
1: 네.
0: 식혜 좋아했어요. 네. 자, 그랬다. 아, 말씀드리고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기 전에 퀴즈를 준비해 주셨죠?
1: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신곡의 주인공은 권진아 씨인데요. 권진아 씨는 자타가 인정하는 이 소스의 매니아라고 합니다.
0: 소스요?
1: 네. 심지어 이 소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한국인인 게 너무 행복하다고까지 했다는데요. 대두를 발효시켜서 만든 검은색 액상 조미료.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0: 네.
1: 1번 간장, 2번 된장입니다.
0: 정답 어디로 보내시면 되죠?
1: 100원의 이용요금이 드는 샵 1053으로 보내주시거나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나노폴리 비누를 드리겠습니다.
0: 네. 아니 근데 대두를 발효시켜서 만든 검은색 액상 조미료를 권진아 씨가 좋아한다고요? 이 소스 매니아라고요?
1: 네.
0: 1번 간장, 2번 된장인데 힌트 좀 주실 수 있어요 혹시?
1: 검은색이라고 했습니다.
0: 검은색. 검은색이다. 어떤 건지 왜 이 소스를 좋아하는지 나중에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어떤 뮤지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될까요?
1: 최근에 가요계에 뜨거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0: 뭐죠?
1: 바로 박진영 씨가 컴백합니다. 네, 바로 내일입니다. 이제 신곡을 발표하는데 그래서 박진영 씨의 음악을 준비를 했고요.
0: 네.
1: 박진영 씨 요즘 뉴스가 많습니다. 뭐 신곡도 꾸준히 나오지만
0: 네.
1: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
0: 네.
1: 엄청난 직책이 좀 뭐 장관급 해가지고 기사 그러니까. 났던 거 네,
0: 장관급
1: 보셨을 거예요.
0: 박진영.
1: 네. 또 JYP 대표 프로듀서이기도 한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런 뉴스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역 의지를 계속 내비치고 있다.
0: 그리고 이번 또 내일 나오는 앨범이
1: 네.
0: 뭐 웻이라고
1: 네. 네. 그러니까 졌다는 뜻이죠.
0: 네.
1: 놀랍게도 워터밤 테마 음악인데요.
0: 네, 워터밤을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1: 그러니까 출연을 했습니다. 2025년에도. 근데 거기에
0: 네.
1: 그 테마 음악도 만들었고 아마 나가겠죠.
0: 네.
1: 그 워터밤이 뭐냐면 요즘 젊은 층에서 아주 인기 많은 페스티벌인데 거기에 가면 그 관객들끼리 서로 물총 쏘면서 놀거나 아니면 가수가 엄청나게 큰 물총으로 관객들한테 쏘기도 하고
0: 네.
1: 다 같이 그냥 아까 우리 뭐 우산 이렇게 돌리면서 서로 물 맞고 놀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0: 네.
1: 이제 그런 재미로 즐기는 곳인데 네, 여기에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2025년에도 출연했고 아주 화제가 됐었는데
0: 네.
1: 그때 핑크색 비니옷을 입고 출연을 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0: 위아래 다요?
1: 다요.
0: 세상에.
1: 네. 네. 등은 완전 파여 있었어요.
0: 어머.
1: 맨몸이었습니다.
0: 세상에.
1: 사실 박진영 씨의 전설적인 의상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비닐.
0: 비닐 바지.
1: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비닐을 입고 나가면 박진영이 또 뻔하게 비닐을 입고 나왔다라고 생각할까 봐
0: 네.
1: 처음엔 비닐을 입을 생각을 안 했대요. 그런데 SNS에 설문을 올렸더니 99.9%가 비닐
0: 입어라.
1: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셔서 그냥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비닐을 입었다고 하는데
0: 이야.
1: 이번에는 또 어떤 의상으로 등장할지 좀 궁금합니다.
0: 근데 이걸 비닐을 입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관리도 해야 되고
1: 그렇죠.
0: 체중도, 몸매도, 춤도 이런 거 다 관리해야 돼 가능한 거잖아요.
1: 박진영 씨가 자기 관리 잘하기로 정말 유명하죠.
0: 그러니까요. 네. 음식도 진짜 가려 먹고.
1: 그래서 참 여전히 그 뭔가 나이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보면 멋있지 않나요? 네, 그런 거에 이렇게 표본인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늙지 않는 분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예전부터 그 얼굴이었고 지금도 그 얼굴이고.
1: 네. 네,
0: 그 몸매에. JYP 그 구내식당이 그렇게 자연식으로 맛있대요.
1: 아, 그렇군요. 네? 저 그 기획사 네. 구내식당 그 하이브 한번 가봤습니다.
0: 오!
1: 근데 먹진 않았는데 네. 이렇게 쭉 둘러보고 커피 한잔 마셨는데 네. 와 진짜 좋던데요.
0: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밥 드셔보시지.
1: 진짜 깔끔합니다. 근데 점심시간 좀 끝나고 가가지고 네. 오후 3, 4시였나 그래서 못 먹었는데 나중에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0: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혹시?
1: 아니요.
0: 그럴 수 없어요?
1: 네. 그때 뭐 강의가 있어가지고 네네. 잠깐 이렇게 구경했어요.
0: 아 진짜요?
1: 네.
0: 그럴 때 한번 데려가 주세요. 한번 가 들어가 보고 싶어요.
1: 건물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심지어 약국도 있습니다.
0: 어머.
1: 그러니까 모든 복지가 다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0: 부럽다. 그런 약간 삐까뻔쩍한 데서 한번 일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0: 네네.
1: 가시죠.
0: 우리 둘이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1: 아니, 제가 뭐 출입증이 없기 때문에.
0: 네. 네. 앞에서 문 두드려 보면 되죠 뭐.
1: 그렇죠.
0: 네, 좋습니다. 박진영 씨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1: 네, 예전 히트곡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는 예뻤다인데요. 1997년입니다. 네, 거의 30년 전. 네. 이 노래는 독특한 춤으로 많이 화제를 모았는데요. 기억나세요?
0: 빰빰빰.
1: 수영춤.
0: 빰빰빰. 네. 맞아.
1: 자유형, 배영, 접영. 아, 마지막에 잠수.
0: 맞아, 잠수까지 있었어요. 맞아.
1: 그 네 가지 동작을 연이어서 보여줬었는데,
0: 네.
1: 그러니까 지금도 가수들이 나와서 포인트 춤 같은 거 보여주면 인기 많잖아요.
0: 요즘에 그 에이티즈 산.
1: 뭐, 아, 그거 보셨군요.
0: 맞죠.
1: 아 정말 핫하더라고요.
0: 네, 산.
1: 네, 아주 인기 많은 그 영상 저도 알고 있는데,
0: 네.
1: 그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게 유행하지만 예전에도 이런. 인상적인 포인트 춤 하나가 노래 운명을 뒤바꾸곤 했다.
0: 맞아요.
1: 네.
0: 근데 거기에 박진영 씨 거의 선두 아니었나 싶어요.
1: 그렇죠.
0: 네.
1: 장르는 디스코여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사실 1997년을 기준으로 하면 디스코라는 장르는 약간 철진한 장르 느낌을 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1970년대 후반에 전성기였고 그 이후에는 금방 내려갔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반복된다. 그래서 좀 디스코가 좀 식상하다고 해가지고 80년대 이후로는 인기가 쭉 떨어진 상태였는데
0: 네.
1: 박진영 씨가 복고를 표방하면서 디스코를 가져왔고 그게 아주 신선하게 통했습니다. 또 무대 비주얼도 파격적이었는데 그 디스코 의상을 그대로 지연을 했었죠. 풍선처럼 그 디스코 파마?
0: 파마.
1: 네, 크게 한 거. 네. 네, 그 머리, 그 백댄서들의 머리 기억나실 거고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 떠올리게 하는 의상과 춤. 기억나실 겁니다.
0: 통 큰 바지.
1: 맞아요.
0: 네.
1: 그러니까 춤, 음악은 물론 패션까지 직접 디렉팅을 했다고 하는데 박진영 씨는 역시 좀 이렇게 무대 위에서의 예술을 전반적으로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멋지네요. 다재다능한 게 또 박진영 씨의 매력이고
1: 네.
0: 또 직접 프로듀싱한 원더걸스 텔미 보더라도 박진영 씨는 디스코, 복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텔미도 80년대 복고 그걸 좋아했었죠. 아마도 자신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음악이니까 이제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네, 좀 앞선 시도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뭐 텔미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요.
0: 네.
1: 박진영 씨의 대표곡 중에 하나로 이제 작곡을 했으니까 원더걸스의 텔미도 준비를 했습니다. 음악도 좋았지만 네, 지금은 좀 생소한 단어가 된 UCC.
0: 이 너튜브의 원조죠.
1: 그렇죠.
0: UCC.
1: 유저 크리에이티드 콘텐츠라고 해서 그때 하도 이 UCC가 화제니까
0: 네.
1: 제가 선명히 기억나는 게 그때 타임즈에서 선명한 그 선정한 올해 인물이 유였어요.
0: 유?
1: 네, 당신.
0: 오.
1: UCC가 하도
0: 때문에요?
1: 화제니까.
0: 와.
1: 네. 그러니까 연예인이 아닌 그냥 누구나가

0: 자신의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 그게 화제가 되는, 네, 그걸로 좀 문화 현상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한국에서는 UCC가 대표적인 게 텔미 안무
1: 텔미.
0: 챌린지였죠.
1: 맞아요.
0: 스님 텔미도 나왔던 것 같은데, 소방관 텔미, 뭐 엄청나게 많은
1: 맞아,
0: 직업군 텔미들이 있었죠.
1: 모두가 다 텔미, 텔미,
0: 그 안무 다 따라
1: 텔미, 텔미.
0: 했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 안무를 또 박진영 씨가 짰다는 거 아닙니까? 참 다재다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래로 가요계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 네.
0: 예전에는 좀 가요계 분위기가 슬펐다고 할까? 미드 템포 R&B라고 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흔히 말하는 약간 소몰이 창법이 있는 좀 빠른 템포의 발라드 음악들.
1: 네, 네.
0: 네, 그게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그 분위기가 조금 슬펐는지 그 원더걸스 헬미하고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이런 곡들이 나오니까 좀 귀여운 쪽으로 가요계가 확 이동을 했어요. 네, 그때부터 또 K-POP의 새로운 전성기가 열렸죠.
1: 근데 정작 당사자였던 원더걸스는 이 노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면서요. 텔미.
0: 네. 선미 씨가 예전에 TV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 텔미가 진짜 하기 싫었다. 왜냐하면 앨범 커버에서 머리를 이렇게 꼬불꼬불 꼬고 찍지 않았냐. 박진영 씨는 복고 컨셉이라고 해서 그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선미 씨 입장에선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는데 일부러 촌스러운 걸 추구하는 게 좀 이상했던 거예요.
1: 완전 촌스럽게 갔잖아요.
0: 그렇죠.
1: 진짜.
0: 그래서 부르기 싫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텔미 안무를 봤을 때 이게 뭔가 싶었대요. 좀 이상했나 봐요. 네. 박진영 씨가 이제 미국에서 안무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줬는데 처음엔 좀 설득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모두가 따라하는 춤이 됐죠.
1: 이거 맞죠?
0: 네.
1: 앞으로 찌르고 옆으로 찌르고 막 이거.
0: 맞아요.
1: 네, 맞아요. 이거 진짜 다 따라했었어요. 이게 뭔가 싶었지만 그야말로 이 노래는 대한민국의 히트송이 됐고 국민 모두가 열심히 따라추는 그런 노래가 됐죠.
0: 네.
1: 자, 두 곡 이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박진영의 그녀는 예뻤다, 원더걸스 텔미.

0: 박진영의 그녀는 예뻤다 이어서 원더걸스의 텔미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세상에 텔미가 19년 전 노래고 네. 그녀는 예뻤다가 29년 전 노래래요.
1: 이제는 그 어렸을 때 선배들이 네. 왜 그런 표정을 지었었는지
0: 어떤 표정이죠?
1: 그래 니네 세상이다. 뭐 그런 표정 있잖아요.
0: 제가 아까 최선 씨 얘기 잠깐 했잖아요. 네. 산 에이티즈 산에서 이제 하도 사람들이 난리길래 이제 찾아봤거든요. 1999년생. 아... 요즘 뭐 좀 인기 있는 친구들 보면 99년생, 00년생, 뭐 02년생 네. 다 그렇잖아요 요즘에.
1: 그렇죠. 이제 네. 우리 진짜 선배 됐어요.
0: 선배가 아니라 그냥 아,
1: 대선배.
0: 대선배. 대선배라고 생각해 줄까?
1: 아닌가.
0: 그냥 늑다리 이런.
1: 아 싫어.
0: 늑다리.
1: 싫어요. 저 계속 젊은 네, 하고 싶어요.
0: 젊은 오빠예요. 대화 씨는.
1: 말해놓고 또 이상하죠?
0: 아니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1: 네.
0: 나 아직 괜찮아. 나 죽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야지 네. 안 그러면 훅 간다고요.
1: 맞습니다.
0: 네. 아니 이 노래들은 지금 들어도 인기일 것 같은데 네, 잠깐만요. 신동철 미카엘 님이 그냥 노인네. 잠깐만요. 어디예요 지금? 어디예요 지금? 찾아갈라니까. 김지혜 님이 저는 텔미에서 볼에 손을 대고 어머나 하던 안소희 너무 귀여웠다고.
1: 아, 그 장면으로 아. 소희 씨가 국민스타가 됐죠.
0: 맞아요. 네.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1: 아, 저 잘 못 기억이 해봐, 안 나요.
0: 해봐. 아, 제가 기억났잖아요. 아,
1: 기억 안 나요.
0: 시작. 어머나. 아, 참 사람 참네. 이렇게 되면 나이 먹는 거라고요.
1: 나이 먹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네.
0: 텔미는 군 생활에 힘을 준 군대 떼창입니다. 베드로 왕님.
1: 아, 그럼요.
0: 군대 텔미. 진짜 많았어요. 자, 좋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아티스트 소개해 주실 거죠?
1: 네, 이번엔 강지원의 레몬이라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0: 강지원 씨는 어떤 분이에요?
1: 네, 제가 요즘 가장 재밌게 듣고 있는 네. 네, 그런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음악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 좀 축축한 날인데 이 음악 들으면 이렇게 좀 약간 건조되는 듯한 느낌? 진짜 뽀송뽀송한 느낌?
0: 네. 네,
1: 아주 예쁜 음악이거든요.
0: 네. 네,
1: 그런 좋은 기분 드실 텐데 올해 5월에 네. 첫 정규 앨범 Ordinary Ever After라는 오. 앨범을 발표했고요. 이제 그 전에도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 정규 앨범에 대한 좋은 반응 이후로 한국에서 좀 주목할 만한 신인이다. 네, 이런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상반기에 손꼽을 만한 앨범인 것 같아서
0: 오.
1: 네, 좀 자신 있게 추천하려고.
0: 그럼 또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0: 아니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또 유명한 분이시라고요.
1: 네, 건반도 잘 치고요. 작곡 편곡도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 이제 도움을 주고 다녔는데
0: 네.
1: 예를 들어 뭐 송소희 씨, 국악소녀,
0: 네.
1: 또 이무진 씨, 스위스로, 아이유, 비비, 백예린, 정승환 이런 정말 유명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협업하고 뒤에서 도움을 주던 아티스트예요.
0: 네.
1: 이번에 이제 솔로 정규 앨범이 나온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자기 무대가 열렸다 보면 되겠습니다.
0: 함께 작업한 뮤지션들 라인업이 너무 화려해서 진짜 이분은 진짜 실력파라는 게 딱 생각이 드네요.
1: 네. 이게 참 재밌는 경력을 갖고 있는데
0: 네.
1: 경력이라기보단 대학에 입학하면서 실용음악과에 갔거든요.
0: 네.
1: 근데 입학할 때 제출하는 자작곡 있잖아요.
0: 네. 이제
1: 그거를 그냥 자작곡일 뿐인데 네. 입시생에 네. 그거를 너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었어요.
0: 모르는 그냥,
1: 네, 그냥
0: 대학생이 올린 건데.
1: 그러니까요.
0: 어머.
1: 근데 정말 잘 썼더라고요. 그만큼 재능이 있었고 수석 입학이랍니다. 작곡 전공인데.
0: 작곡 전공인데.
1: 네. 야, 그래서 입시곡에 이런 반응이 오는 걸 보면서 네. 아, 이 친구는 남다르다.
0: 네,
1: 아마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서 좀 유명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또 음악 스타일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얼터너티브 팝.
0: 이게 네. 뭐예요?
1: 그러니까 얼터너티브 음악이라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인디 음악이죠. 네, 조금 주류와는 다른 결을 가진 그런 음악인데
0: 네.
1: 팝은 좀 대중적인 형식 아닙니까?
0: 네.
1: 그러니까 둘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듣기에는 평범하게 들릴 수 있지만 대중적이면서 또 자기만의 색깔도 분명한 듯한 이제 그런 음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균형 작곡할 때 이런데요. 어떤 한 면을 부각시키면 네. 그것과 반대가 될 법한 걸 좀 같이 녹여보려고 노력하는
0: 그런 타입이라고 맞춰요? 합니다. 오, 천재들은 좀 다르네요.
1: 좀 생각하는 방식이 네, 좀 다르죠. 네, 멋진데 네. 네. 그런 균형이 아주 돋보이는 곡이다.
0: 레몬은 어떤 곡이에요, 그러면?
1: 네, 이번 첫 정규 앨범 수록곡이고 앨범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곡입니다. 네. 또 본인도 아주 애정하는 곡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특히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 네. 그 중반 이후에 관악기들이 살짝 등장합니다. 오. 앞에는 좀 평범한 팝일 것 같은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살짝 화려해지고 감각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아 근데 그 부분이 아 이분은 좀 비범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었으니까 한번 주목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저는 이제 미리 좀 살짝 들어봤는데 다 영어로 돼 있더라고 가사가.
1: 네. 네. 영어 잘하시더라고요.
0: 잘하시더라고요.
1: 네, 인터뷰할 때 보니까. 네. 발음 보면 알잖아요. 네. 저는 이 오디너리도 진짜 발음 잘 못하지 않습니까?
0: 네. 아니죠. 오디너리 하시잖아요. 아까 굉장히 발음 좋다고 생각했는데.
1: 그렇죠. 네. 네. 어쨌든 발음 잘하는 영어 잘하시는 분입니다.
0: 다른 수록곡들도 그러면 다 영어예요?
1: 영어 가사 있어요.
0: 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강지원 씨를 만나보기 전에 코너 초반에 드렸던 퀴즈 한번 다시 확인해 주세요.
1: 네. 오늘 신곡의 주인공 권진아 씨가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소스. 대두를 발효시켜서 만든 검은색 액상 조미료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간장, 2번 된장. 정답은 100원의 이용요금이 드는 샵 1053이나 빵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힌트는 제 머리 색깔과 대원님 머리 색깔과 네, 헤드폰 색깔입니다.
1: 네.
0: 네.
1: 완전 그냥 맞추시라고 그냥 드리는 거죠.
0: 선물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네. 자 그러면은 강지원의 레몬 상큼하게 들어볼게요.

0: 아우 상큼하네요.
1: 사뿐사뿐하죠. 네. 정말 예쁘고 아,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도 있고
0: 딱 대화씨가 좋아할 만한 그런
1: 저 이런 몽환적인 곡을 정말 좋아합니다.
0: 좋아해요. 약간 구름 같은
1: 네. 네.
0: 싹 구름에 이렇게 싹 레몬 구름 같은 그런 느낌 착할 것 같아요 이분.
1: 어 인터뷰를 보면 되게 순수한 느낌이 그냥 막 뿜어서 나오더라고요.
0: 좋습니다. 네. 신명보 씨 들어오셔서 음악 감상해요 하셨어요. 음악 너무 좋죠 오늘.
1: 아, 좋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음악의 대화 우리 이대화 음악평론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신곡을 만날 차례죠.
1: 네. 권진아 씨가 장르를 확 바꾸고 돌아왔습니다. 권진아 씨 하면 물론 다양한 장르를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뭐 발라드 이미지가 있었죠.
0: 위로. 권진아 하면 위로.
1: 그런데 이번에 락을 했다는 겁니다.
0: 락이요?
1: 그것도 아주 강한 락을 했습니다.
0: 권진아 씨가요?
1: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 변신이 확 되는 경우는 가요계에서 네.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0: 네.
1: 그래서 권진아 씨도 아마 큰 결심하고 이번 앨범 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재밌어서 이 곡을 잘 듣고 있어요.
0: 아니 노래 제목도 몬스터예요.
1: 네. 괴물인데 왜일까? 왜 이렇게 세게 변신했고 이름도 괴물일까? 찾아보니까 앨범의 핵심 키워드가 자기 혐오라고 합니다. 네. 얼핏 우리가 생각하기엔 네. 권진아 씨 같은 스타가 뭐가 자신이 마음에 안 들까 싶잖아요.
0: 아, 그 권진아 씨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그런 네. 스타인데. 네.
1: 근데 인터뷰를 보니까 네. 요약하면 내 얼굴도 몸도 목소리도 싫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이제 네. 다이어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식증, 폭식증을 오래 앓았다고 하고 이제 그런 고민과 그런 고민의 극복의 이야기를 음악에 담은 거죠. 그래서 타이틀곡 몬스터 가사를 보면
0: 네.
1: 처음에는 거울 속에 난 사랑받지 못할 괴물인 줄 알았어 라고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차가운 바닥에서 다짐했어 난 이렇게 죽을 순 없다고 라고 자기의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0: 네.
1: 그리고 그 극복했던 이야기까지 같이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좀 어둡지만 한편으론 희망도 있는 그런 노래가 나왔습니다.
0: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었는데 사실은 본인도 많은 힘든 일을 겪고 있었군요.
1: 그렇죠.
0: 네. 그런데 얼굴도 몸도 목소리도 싫었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약간 좀 막말하셨네.
1: 아니 정말 아티스트 분들 중에 이런 수줍음이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고 김민기 씨의 딜 네. 이어서 오랜만에 그 김민기 씨의 다큐를 봤습니다. 근데 아침 이슬이라는 대한민국 대중가요의 정말 금자탑인데
0: 네.
1: 그 노래를 옆에서 부르기만 하면 팍 손살을 치신대요.
0: 왜요?
1: 그랬대요.
0: 부끄럽다고?
1: 부끄럽다고. 아... 누가 이렇게 오디션 보러 와서 네. 김밤 하면 바로 아웃.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참 아티스트들의 수줍음 이것도 참 재밌다.
0: 매력적이다.
1: 네, 매력적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매력적이네요. 마치 그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아이유 씨나 조인성 씨나 이런 분들이 아 제 얼굴 마음에 안 드는 점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1: 네, 납득은 안 되지만.
0: 네. 네. 전 잘생겨 보인 적이 없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 제가 잘생겼나요? 뭐 이런.
0: 네. 네, 거울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이러면은 뭐 그냥 뭐 보는 거죠. 뭐 이런 거. 우리는 하루만 그 얼굴로 살고 싶은데 그런 느낌일까?
1: 부럽습니다.
0: 네. 네, 한층 더 단단해져서 솔직하게 돌아온 우리 권진아 씨를 우리도 응원을 할게요. 우리도 권진아 씨를 위로하면서
1: 네.
0: 자 그럼 오늘 퀴즈 정답을 좀 발표해 주세요.
1: 권진아 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1번 간장 매니아고요.
0: 네.
1: 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딴 진아 간장을 출시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0: 아니 간장을 좋아하는 것도 진짜 특이하다.
1: 그러게요. 네. 간장은 어디나 거의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고추장 베이스보다 간장 베이스를 좋아하는 것 같네요.
1: 그런 것 같아요.
0: 네. 네. 진아 간장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번 간장 맞히셔서 네, 선물 받으실 분을 발표할게요. 이분.
1: 네, 6714님이시고요.
0: 네. 네,
1: 정답 1번 간장은 시골 항아리에 5년 묵은 간장 최고입니다.
0: 이야,
1: 라고 하셨습니다.
0: 대단합니다. 네.
1: 네, 나노폴리빈우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축하합니다.
0: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노 포트폴리 비누까지 챙겨서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노래들 또 기대하고 있을게요.
1: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이대화님 보내드리면서 권진아의 몬스터 들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와, 권진아의 Rock, Monster 들려드렸습니다. 이 권진아 씨 목소리에서 이런 매력도 발견할 수가 있네요. 네, 여러분도 잘 들으셨죠? 2037님이 신청하신 곡으로 오늘 인사드릴게요. 언젠가는 스톤스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고요. 내일 또 다시 만나는 걸로 해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한아름.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기도의 요술길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수호천사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간다고 하죠. 또 세례를 받으며 닮고 싶은 성인의 이름을 받아서 그 성인의 삶과 믿음을 본받으며 살아갑니다. 한 분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한 분은 믿음의 길을 앞서 걸어가면서 하느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참 든든한 믿음의 동반자들이 있는 셈인데요. 오늘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깊이 사랑했고 끝까지 곁을 지켰던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의 축일입니다. 성녀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은총도 받았습니다. 오늘 영명축일을 맞으신 모든 마리아 막달레나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오솔길 산책 시작합니다.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네, 첫 곡으로 김인희가 노래한 하느님께 막달레나의 노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기도밥상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만나는 날인데요. 오솔길 가족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제 곁에 2027WID 서울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에 대해서 나눠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어떤 성인을 만나게 될까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오솔길 가족들과 사연 나눠주실 분들 기다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의 오솔길은 매일 오후 4시에는 생방송, 밤 11시에는 재방송으로 다시 들을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따끈한 사연 잠시 만나볼까요? 네, 하하대사님, 오늘도 당진은 비가 오락거락하니 햇님은 나왔다 들어갔다 하네요. 남겨주셨는데요. 어제 당진에 폭우가 심하다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좀 잦아들길 바랬는데 햇님도 나오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자매님들 축일 축하드립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유채칠리아님,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 오후 마리아 막달레나 세례명 쓰시는 모든 분들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은총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기도의 밥상에 앉아있습니다. 나눠주셨습니다. 예, 마리아 막달레나 본명 가진 예, 자매님들 또 수임들도 많이 계세요. 저희 아침에 축일 축하해드렸었는데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지 저희 모두가 참 행복했습니다. 예, 극진한 사랑과 헌신의 상징이죠. 네, 레나 자매님, 장마와 찜통 더위에 건강 유의해 주세요. 남겨주셨습니다. 습기가 했으니까 더 막 그 찜통 더위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기도의 오솔길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김미리, 김유정이 함께 노래합니다. 빈 무덤.

0: 네, 영양만점 기도밥상 받을 준비 되셨나요? 기도의 오솔길 별미 맛집 수요일에만 차려지는 기도밥상입니다. 매주 다른 주제로 일상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은지 궁금증을 풀어보고 신앙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신부님 두 달 만에 뵙습니다.
1: 신부님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0: 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저는 지금 한참 여름 시즌을 맞아서 저희 주일 학교 아이들하고 이제 지난주에는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여름 캠프 다녀왔고요. 네. 이제 당장 내일 모레는 또 초등부 아이들 데리고 이제 여름 캠프 다녀올 예정입니다.
0: 와, 아이들은 좋겠지만 시부님께서도
1: 뭐 저보다도 네. 저도 저지만 같이 네.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이제 봉사자들이 네. 진짜 성심성의껏 준비를 해주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런 봉사자들 덕분에 아주 여름 행사 기쁘게 잘 하고 있습니다.
0: 아이들도 평생의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러니까요. 네. 좋은 아이들이 좋은 기억 잘 안고 또 하느님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0: 네, 신부님. 신부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2027WID 서울 세계 청년대회 수호 성인 한 분 소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성인을 만나볼까요?
1: 네, 오늘 소개드릴 성인분은 아마 좀 낯서신 분들이 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그 WID 수호 성인으로 선정되시면서 알게 된 성인입니다. 그분은 바로 성녀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라는 분입니다.
0: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것
1: 그러니까요.
0: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이미 네. 우리 성녀님의 이름부터가 좀 어렵습니다.
0: 그쵸.
1: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
0: 네.
1: 이분께서는 미국 분이십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지니신 분 중에 첫 번째로 가톨릭 성인이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오늘 기도밥상 시간에는 바로 이 성녀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 에 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기셔서 네. 이분은 수녀님이셨는데요.
0: 아, 정말요?
1: 네, 네. 생전에 이제 마더 카브리니라고 불리셨다고 하여 오늘 이분의 호칭을 카브리니 수녀님 혹은 성녀 카브리니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밥상 이야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신부님 미국인 중에서 최초로 성인 품에 오르신 분이라고 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 카브리니 성녀는 미국에서 태어나셨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1: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예, 카브리니 수녀님은 이민자들의 수호 성인이시거든요.
0: 어머, 그럼 혹시... 이민자들의 수호 성인하면? 카브리니 수녀님께서도 미국에 이민을 오신 분인가요?
1: 네, 맞습니다. 수녀님께서도 네.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오신 분인데 본래는 이탈리아 출신이셨다고
0: 그렇군요.
1: 합니다.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지방 작은 마을 산탄젤로 로디자노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이때 수녀님이 태어나신 해가 1850년 7월

0: 19일이었다고 합니다.
1: 네.
0: 이제 훗날 미국으로 옮겨오셔서 시민권을 받고 미국인이 되셨는데요. 그런데 미리 이제 결론부터 살짝 말씀드리면 수녀님 본인이 이민자셨고 또 어려운 처지에 놓인 수많은 이민자들을 헌신적으로 도우셨기에 훗날 성인품에 오르셔서 오늘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수녀님은 이제 이민자들과 관계되신 분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봅니다.
1: 아, 기억이 탁탁 남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오신 이민자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린 시절은 이탈리아에서 보내셨을 텐데 어떤 믿음의 씨앗을 품고 자라셨는지 아주 궁금한데요.
0: 네. 먼저 수녀님은 그 어린 시절에 무려 13명의 형제 중에 가장 막내로 태어나셨다고
1: 막내셨군요.
0: 합니다.
1: 네. 네.
0: 게다가 이제 예정일보다 두 달이나 일찍 태어나 이제 미숙아로 아주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가 1850년이었으니까요.
1: 네.
0: 뭐 옛날에는 혹시 아이가 금방 죽을까 봐 이제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수녀님도 워낙 몸이 약해서 태어난 당일에 즉시 유아 세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이기고 잘 성장하셨다고 합니다. 수녀님의 가정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깊은 신앙심을 가진 시골의 작은 집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심이 깊으셨던 아버지가 저녁마다 아이에게 들려주는 성인전 그리고 특히 선교사들의 모험 이야기를 수녀님께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카브린이 수녀님 마음에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열정 그리고 모험에 대한 마음이 이때 생겨나셨다고 하는데요. 이때 수녀님께서 특히 어린 시절 수녀님 마음에 와닿았던 분이 그 동양으로 처음 선교로 오신 분이
1: 프란치스코
0: 하비에르
1: 네.
0: 성인이시죠. 그런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그 스페인식 발음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 하비에르를 이탈리아식 발음으로 하면 사베리오라고 합니다.
1: 아,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네,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라고도 많이 부르시죠.
1: 네.
0: 그런데 혹시 여기서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수연님?
1: 예, 사베리오. 예, 동양에 선교하신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맞습니까?
0: 맞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오늘 다루는 성녀의 이름이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인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1: 여성형으로.
0: 네, 맞습니다.
1: 네.
0: 맞습니다.
1: 네.
0: 이 성녀께서 그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성인을 네. 늘 마음에 이제 담고 일생의 롤 모델이 되셨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녀님이 되실 때에 당신의 이름 사이에 그 사베리오의 여성형인 사베리아를
1: 네.
0: 붙이셨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수도서원을 할 때 붙인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비에르 신부님을 공경하고 동경하는 마음을 평생 가지신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0: 네.
1: 네. 카브리나 수녀님께서 어릴 적부터 프란치스코 사비리오 신부님을 성인을 존경하고 롤 모델로 삼으셨다면 선교사의 꿈을 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린 시절 품었던 선교사의 꿈은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프란치스코 사비리오 성인처럼 동양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0: 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은 이제 동양의 첫 번째로 오신 선교사로서 이제 일본에 네. 도착하셨다가 이제 중국으로 가시는
1: 네.
0: 길에 이제 선종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모습처럼 카브리니 수녀님께서도 어린 시절부터 늘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선교사가 되어 사베리오 신부님처럼 중국으로 가겠다는 꿈을 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녀님의 이 늘 발목을 잡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건강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제 18살이 되어서 이제 교사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그리고 여러 수녀원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셨는데 두 곳의 수도원에서도 입회를 거부당하셨다고 합니다.
1: 네.
0: 이유는 다름 아닌 이제 건강 때문이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수녀님께서는 여기에 낙담하지 않으시고 고향에 있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묵묵히 자신의 기회를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수녀님께서는 그 지역의 한 주임 신부님의 요청으로 파산 직전에 놓인 한 고아원을 맡으셨다고 합니다.
1: 네.
0: 그 고아원의 이름이 섬리의 집이라고 했는데요. 수녀님께서는 이 섬리의 집을 재건하는 일을 맡게 되셨고 6년 동안 헌신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아원을 운영한다는 거 사실 쉬운 일이 네, 아니잖아요.
1: 보통이 아니죠.
0: 기도도 네.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실제적인 능력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경험이 수녀님의 어떤 실제적인 행정 능력이나 지도력을 키우는데 아주 큰 근간이 되셨다고 합니다.
1: 아, 건강 때문에 수도원 입회가 쉽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수도자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카브리니 수녀님은 어떻게 수도자의 길 또 자신만의 선교의 길을 열어가셨을까요?
0: 네. 수녀님께서는 이렇게 그 고아원이었던 섬리의 집을 잘 운영하셨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셨으나 그래도 여전히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이나 금전적인 부족 때문에 결국 이 고아원 섬리의 집은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지역의 주교님으로부터 수녀님은 엄청난 제안을 받게 됩니다.
1: 네.
0: 그것은 바로 그 지역에 아직 없었던 여성 선교 수녀회를 설립하도록 그 주교님으로부터 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1: 오히려 섬리가 따랐네요, 신부님.
0: 그러니까요. 그쵸? 근데 저도 이 자료를 이렇게 확인해가면서 네. 아직 수녀님이 되지 않으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 네.
0: 아, 당시에는 이런 게 가능했나 보구나 뭐 이런 생각도 네. 들었습니다만 이 당시에 수녀님이 들어갈 만한 수녀회가 없었으니 수녀회를 직접 만들라는 아주 파격적인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1: 네, 그렇게 해서 예수 성심 선교 수녀회가 시작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신부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예수 성심 정교 수녀회와 좀 다른 예수 성심 선교 수녀회는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렇습니까?
1: 네네. 오,
0: 예. 역시 이건 또 수녀님께서 잘 아시는
1: 심히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어요.
0: 그러니까요. 예, 이때 예. 수녀님께서 만드신 수녀회가 예수 성심 선교 수녀회라고
1: 네.
0: 합니다.
1: 예, 이렇게 힘들게 기회를 얻으셨는데 카브리니 수녀님은 어떤 수도회를 꿈꾸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0: 네, 이때 수녀님께서 이제 어찌됐든 수녀회를 만들라는 그 명을 받고
1: 네.
0: 이제 같이 할 활동을 할 자매들을 모집해야 하는데 이때 같이 모인 자매들이 그 방금 말씀드린 섬리의 집 출신의 일곱 명의 동생 자매들과 함께 시골에 버려져 있던 한 수도원에서 예수 성심 선교 수녀회라는 이름의 수녀회를 창설하시게 됩니다. 이때 카브리니 수녀님은 수녀회의 목표를 명확히 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성심의 그 사랑을 세상 가장 소외된 곳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녀님께서는 이때 당연히 이 수녀원에는 규칙이 있어야겠죠. 이때
1: 네.
0: 회원을 직접 작성하셨다는데 이 회원 내용이 당시 여성 수도회로서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선교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수녀회가 아주 빠르게 성장했고 심지어 이탈리아 전역에 이제 지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 네, 성령께서 꼭 필요한 수녀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요.
0: 네.
1: 네.
0: 수녀님이 아니셨는데 또 불구하고 그렇게. 수녀회를 만들고 그것이 네. 빠르게 성장하고 전역에 지부가 생겼다는 게 참으로 성령의
1: 시대에 꼭 필요한 그렇죠?
0: 그러네요. 네.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정말 들을수록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연약한 몸이셨지만 하느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신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베리니 수녀님. 예, 우리도 그 믿음과 용기를 잠시 마음에 담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호, 존노가 부릅니다. I want to give up.

0: 네, 오늘은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2027WID 서울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만나고 있는 성인은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비리니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다가 이런 건 좀 더 알고 싶다, 또 이 부분이 궁금하다 하는 것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편하게 빵톡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백종원 신부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에 CBBC방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문자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네, 임세실리아님, 네, 카브리니 성녀가 이민자들의 수호성인이시군요. 남겨주셨습니다. 성가를 들으면서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데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메시지 받으면서 어깨가 들썩들썩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티나님, 세례명이 길어요. 성인 세례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길어요. 오늘 부산도 많이 덥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예.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 예, 들으시는 거죠? 네. 레나님, 인간이 마음으로 앞길을 계획해도 예, 그것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잠언의 말씀 16장 9절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황베드로님,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 맞이하신 자매님 축일 축하드립니다. 남겨주셨습니다. 2037님, 오늘은 아침에 장맛비가 소강상태였다가 오후에 많이 내리고 지금은 또 그쳤네요. 오늘은 영혼의 양식을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이 마음껏 차려주시는 날이군요. 맛나게 잘 먹을게요. 남겨주셨습니다. 신부님께서 얼마나 준비를 잘 해오셨는지, 예, 저도 아주 영양 만점입니다. 네, 젠님인데요. 신부님, 수녀님, 오늘은 오후 시간 내내 마음의 여유가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 방으로 차분히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수녀님, 신부님, 요즘 너무 덥고 습해서 모두가 에어컨 껴안고 사실 텐데 두 분도 기도의 옷을 낄 식구들 모두 건강 더 조심하세요.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덥고 습하고 어려운데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 따뜻한 마음 고맙습니다. 제님, 제님도 더위 건강 조심하시고요. 에어컨 껴안고 사실 텐데 라는 그 말씀이 너무 위트가 있어서 웃음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따뜻한 사연 나눠봤으니까 다시 백종원 신부님과 함께 해보겠는데요. 네,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 성녀의 삶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부님, 수녀님께서는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선교의 꿈을 끝까지 이루실 수 있었는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또 수녀님 마음속에 어떤 선교에 대한 꿈을 간직하고 계셨는지 좀 짐작하면서 더 묻고 싶습니다.
1: 네, 수녀님께서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어린 시절에 품었던 꿈, 중국에 가기를 여전히 희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1800년도 후반이었는데요.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어가는 때였죠. 이제 네. 산업혁명이라든지 이제 근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때 근대로 접어들면서 이탈리아에서는 극심한 경제 불황과 여러 가지 양극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수백만 명의 이탈리아인들이 말 그대로 아메리카 드림, 이 당시에도 아메리카 드림이 있었나
0: 그랬군요.
1: 봅니다. 아메리카 드림을 품고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꿈을 안고 미국에 갔어도 그곳에서도 이탈리아 이민자들의 삶은 사실 크게 다를 바 없이 지옥과 같았다고 합니다. 일단 언어의 장벽이 있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안에서도 이탈리아 사람들은 미국에서 여러 가지 광산과 철도 혹은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어서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또 이제 미국이다 보니 종교는 개신교 중심이었고
0: 그렇죠.
1: 네, 일부 가톨릭 사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 아일랜드 출신이어서 여러 가지 뭐 의사소통도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 개신교로 개종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신앙을 많이 이를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고립되어서 이민자들의 자녀들은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범죄의 길로 혹은 여러 가지 나쁜 길로 빠지는 길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0: 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외면할 수 없지만 카브리니 수녀님 입장에서는 중국 선교를 포기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거는 뭐 사회의 네. 현상이지 카브리니 그렇죠. 수녀님과는 당신의 열망하고는 다르죠. 여전히 네. 수녀님께서는 중국에 가서 하느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와 달리 이제 사회적 현상으로는 이탈리아 이민자들의 사회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있고 미국 안에서 이미 사회적으로 그 문제의식이 넓혀져 있었고 당시 뉴욕의 주교님은 물론이거니와 당시 교황님이 레오 13세 교황님이셨는데요. 네. 이미 교황님께서도 미국에서의 이탈리아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카브리니 수녀님은 이제 중국 선교 이제 선교를 가려면 드디어? 교황님의 네. 이제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요. 이때 승인을 받으러 로마로 향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오 13세 교황님을 직접 아련하고 수녀님께서는 교황님께 중국 선교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때 교황님께서는 이 수녀님의 굳건한 신앙 그리고 지금까지 일궈온 수녀원에서의 행정력을 알아보시고 수녀님의 선교 방향을 완전히 돌려놓으셨다고 합니다. 이때 교황님이 수녀님께 남기신 말씀이 남아 있는데요.
0: 네.
1: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카브리니

0: 수녀님, 그대는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십시오. 뉴욕에 그대의 도움을 기다리는 수많은 동포 이민자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와. 하셨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 동쪽은 이제 중국인데 서쪽은 네. 대서양을 건너 뉴욕이었는데요. 이때 평생 중국을 꿈꿔오던 카브리니 수녀님께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지만 수녀님은 교황님의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즉시 방향을 돌려 미국행 배에 몸을 실으셨다고 합니다. 이때가 1889년 3월이었다고 합니다.
1: 아, 레오 13세께서 통찰력이 있으셨네요.
0: 아, 그러셨네요.
1: 네. 네, 그렇게 중국 선교의 꿈을 포기하고 미국에 도착하셨는데 새로운 땅에서의 시작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의 삶은 어떠셨나요?
0: 네, 카브리니 수녀님은 교황님의 명에 따라 6명의 동료 수녀님과 함께 대서양을 건너 뉴욕에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쁜 환영이 아니라 차가운 냉대였다고 합니다. 뉴욕에 도착한 첫날부터 이제 수녀님들이 머물기로 한 그 약속된 장소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요. 당시 현재 교구에 계신 주교님이나 여러 가지 시설 담당자들도 이탈리아 이민자 지원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 현지의 주교님도 수녀님에게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가라고 명하셨다고 해요.
1: 아,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요.
0: 근데 아마 네. 이제 그 현장에서는 잘 모르셨나 네. 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로 교구 내에서도 바쁜데 또 새롭게 와서 어려움을 느끼셔서 돌아가라고 명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네. 이 지점에서 카브리니 수녀님이 더 대단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우리 수녀님이 새롭게 가셨는데 그곳 주교님이 돌아가라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 순명해야죠. 네, 더 큰 분에게 순명해야 될
0: 그렇죠. 더 큰 분에 네. 맞습니다. 수녀님 지금 네. 딱 수녀님 말씀대로 그 카브리니 수녀님은 주교님께 이렇게 약한 모습이 아니라 수녀님께서는 교황 성하의 명령과 네. 축복을 받고 이곳 미국에 왔기 때문에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1: 강단이 있으셨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물 곳도 없어서 수녀님과 동료들은 첫날 밤에는 지저분하고 쥐가 들끓는 뉴욕 슬럼가의 아주 작은 여간방에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뉴욕에서 가장 가난한 이탈리아인 집단 거주지였던 리틀 이탈리아라는 그 마을로 들어가시게 되어서 이제 이탈리아 이민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1: 아유, 낯선 곳에서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되네요. 예, 아무 기반도 없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 많은 이민자들을 도울 생각을 하셨는지.
0: 예. 네, 수녀님께서는 그리고 수녀님과 동료들은 그런 이탈리아인 이민자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방문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이 어떤지 살펴보셨고 또 방치된 아이들을 보시고는 이제 글과 성경을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마음을 내어준 수녀님의 헌신에 감동한 이민자들은 힘들고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푼돈들을 모아서 이제 수녀님들을 도왔다고
1: 예.
0: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반대했던 지역의 주교님 역시 수녀님의 의지와 그 또 실제적으로 성과가 나기 시작하니 네. 그 지점에서 감동하셔서 오히려 정반대로 전폭적인 지지자로 돌아섰다고 네. 합니다. 이로써 카브리니 수녀님은 뉴욕에 있는 웨스트파크라는 곳에서 첫 번째 고아원과 수녀회 본부를 성공적으로 설립하셨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뉴욕에서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하셨다고 합니다. 수녀님께서는 그 드넓은 미국 대륙을 오고 가면서 수녀회를 세우기 시작하셨는데요. 뉴욕뿐만 아니라 시카고, 정반대에 있는 시애틀, 뉴올리언스, 덴버, 콜로라도 이러한 전역에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과 학교, 병원, 그리고 수녀회를 설립하셨다고 합니다.
1: 네.
0: 저는 이 지점을 읽으면 그 넓은 땅에 어떻게 다니실 수 있었을까 참으로 놀라웠는데요. 수녀님께서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또 병든 이들을 치료하고 아이들에게 배움을 주는 것이 예수 성심의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녀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세우셨던 학교, 병원, 고아원 등 이러한 관련

0: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이 무려 67개에 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 어떻게 사회복지시설을 67개나 세우셨을까요?
0: 예, 그러니까요.
1: 정말 대단하세요. 대서양을 건너오셨는데 그 육지가 좁았을 정도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카브리니 수녀님은 깊은 신앙심뿐만 아니라 아주 뛰어난 지도력과 행정능력, 지금 생각하면 여장부, 여성 리더십을 굉장히 갖추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네. 맞습니다. 수녀님 말씀대로 이 당시의 시대 배경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여성에 대한 지위가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 네.
0: 그러나 카브리니 수녀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뜨거운 신앙과 더불어 탁월한 행정 능력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낮았고 게다가 본토 출신도 아닌 이민자 출신의 수녀가 거대한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녀님께서는 행정 능력, 재정적인 감각, 그리고 심지어는 협상 능력까지 지니셔서 그러한 일을 아주 진척해 나가셨다고 합니다. 저도 카브리니 수녀님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인터넷에서도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요새 워낙 그 자동 번역이 잘 되잖아요, 수녀님.
1: 네.
0: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된 자료 이렇게 자동 번역으로 보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카브리니 수녀님을 두고 부동산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번역이 되어 있길래
1: 네.
0: 이게 도대체 무슨 웬 부동산의 어머니 뭐 원어가 도대체 뭐이길래 이런 말 나왔나 살펴보니까 실제로 카브리니 수녀님의 별명이 Mother of All Real Estate라고
1: 네.
0: 이렇게 딱 나와 Mother of All Real Estate
1: 네.
0: 모든 부동산의 어머니
1: 세상에나
0: 심지어 Mother of Real Estate 그냥 부동산의 어머니가 아니라
1: 능력 있는
0: All Real Estate 리얼 에스테이트, 그러니까
1: 네.
0: 모든 부동산의 어머니라는 재미있는 별명까지 네. 있으셨다고 해요. 그만큼 신앙과 더불어서 아주 현명하고 훌륭한 능력이 뒷받침되신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네. 신부님께서 자료를 너무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요. 저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2025년도에 예, 마더 카브린이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일반
0: 네.
1: 출판주에서 출판사에서요. 그리고 2024년도에 예, 카브린이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신자분들도 또 청년들도 좀 많이 읽고 또 영화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1: 신부님.
0: 저도 오히려 예. 수녀님 덕분에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1: 아유, 저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예, 오늘도 마르코 신부님께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시는 영양 만점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유익한 기도밥상 함께 있는데요. 예, 오늘 말씀도 오솔길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카브리니 성녀의 삶을 통해서 오솔길 가족들이 마음에 담았으면 하는 메시지 남겨주세요, 신부님.
0: 네, 맞습니다. 제가 카브리니 수녀님에 관해 일단 기본적인 생애에 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성녀의 생애를 통해 영성적인 의미를
1: 네.
0: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카브리니 수녀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성과 메시지 그것은 바로 예수 성심의 영성이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0: 수녀님께서 지니셨던 끝없는 에너지의 원천은 당신 스스로도 예수 성심이라고 밝히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자 했던 그 예수 성심의 신심을 우리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 기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민자 문제에 관해 던지는 울림입니다.
1: 그렇죠.
0: 2027 WID 세계청년대회의 수호성인으로 선정을 하신 이유도 아마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전 세계에서 있는 이민자 혹은 난민들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여전히 전 세계에는 난민과 이민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참 많은 갈등이 있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덜하다고 하는데 요새 유럽에서는 이 문제가 뭐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이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은 우리가 사회적인 짐이라거나 혹은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모두 똑같은 존엄성을 지닌 하느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고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 다문화 사회 혹은 이주민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그 이정표를 제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카브리니 수녀님이었고 그분의 삶, 생애이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아, 신부님께서 너무 중요한 요점을 또 지적을 해 주셨네요.
0: 네.
1: 네. 네, 다음 주에도 기도밥상에 2027 WID 서울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과 함께할 텐데요. 다음 주에 소개해 주실 성인은 또 어떤 분일지 기대가 됩니다, 신부님.
0: 네, 다음 주에는 WID 수호성 다섯 분의 수호성인 중 네 번째에 해당하는데요.
1: 네.
0: 성녀 요세피나 바키타.
1: 아, 바키타 성녀에 대해서요.
0: 네, 네.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예, 아쉽지만 또 신부님을 보내드려야 할 시간인데, 예, 신부님 애청해 주신 오솔길 가족분들께 인사 나눠주세요.
0: 네, 날이 많이 무덥고 비도 많이 옵니다만 마음 안에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 예수 성심을 우리 마음에도 담으면서 이 뜨거운 여름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와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신부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오늘 만난 예, 성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베리니 성녀는 국경과 문화의 벽을 넘어서 가장 소외된 이웃을 품으셨고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길이라면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전 세계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일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가 카브리니 성녀가 보여주신 환대와 사랑,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함께 나누는 축제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축일을 맞은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우리 청년들이 부활의 기쁨을 품고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끝곡으로 한국 가톨릭 성령쇄신연합이 부르는 아숨, 여기 있나이다 남겨드리면서 오솔길 산책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흥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제랄도,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로 딸스도의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봉성당 보좌 정인우 신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희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뿐이 하고 불렀다. 이는 승님이란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나님이시며 너희의 하나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뵈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도들보다는 조금 덜 유명하지만 아주 그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한 제자의 기념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연세가 조금 있으셔서 옛날에 인문교리를 배우신 분들은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복음서는 많은 여인들도 예수님의 공생활 동안 그분을 따랐고 그분의 가르침을 보고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특별하게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을 넘어선다는 우리 신앙의 진리를 가장 먼저 체험하시고 다른 제자 공동체에게 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시며 또한 부활신앙의 스승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성녀와 예수님의 대화가 담긴 복음 내용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무덤, 즉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마리아는 천사 그리고 예수님께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을 여전히 주님이라 부르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것을 믿고 있지만 마리아는 죽음을 맞은 예수님을 보며 그분이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수동적이신 분이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활동하실 수가 없다. 돌아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을 꺼내가야 한다. 또 누군가가 주님을 다른 곳에 모셔가야만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옮겨주어야 하는 분도 아니시고, 무덤에서 꺼내주셔야 하는 분도 아닙니다.

0: 해보고 싶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죽음의 굴레를 벗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시고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가시는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묵상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무심코 우리 마음대로 주님을 움직이고자 하는 바로 그런 욕심에 휩싸이지는 않았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대봉성당 보좌 정인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정인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드론부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3: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4: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5: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6: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5: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6: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5: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7: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5: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8: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9: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8: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9: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여름 노래만 가득 담아놓은 인터넷 영상을 봤는데요. 제목에 이런 공식이 적혀 있더라고요. 청춘 더하기 여름 더하기 밴드. 그것은 천국. 뭔가 이 공식, 이 느낌 왠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청춘의 청량함, 여름에 설레는 뜨거움, 그리고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밴드.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천국일 것만 같은 그 느낌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답이 나오는 공식이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요. 좀 평온한 일상, 그리고 나누는 기쁨, 여기에 기도까지 더해지면 그게 천국 아닐까요?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평온한 일상에 작은 행복이 더해지고 누군가와 나누는 기쁨이 쌓이고 그 위에 기도에서 오는 평안까지 더해진다면 어쩌면 그게 우리가 미리 맛보는 천국의 맛 한 조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도 천국의 맛 한 조각 만나셨을까요? 여기에 행복한 맛 있습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티맥스 꽃보다 남자 OST 파라다이스 듣고 왔습니다. 일상의 즐거움 또 행복함 이거 하루 종일 내내 느낄 순 없어도요. 한 조각이라도 맛볼 수 있었던 하루였으면 파라다이스 아닐까요?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전하고 싶은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수요일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해온 코너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과 관련된 퀴즈 대뜸 내니까요.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코너는 수요일 코너죠. 용신부는 알고 있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 가톨릭 신문 꺼내 읽어봅니다. 오늘은요. 1986년으로 시간여행 떠나보려고 하는데 1986년에 여러분 몇 살이셨어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셨나요? 나는 네가 1986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다 같이 한번 돌아가 보고요. 그리고 오후에 짧은 에세이 비타민 5시까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퀴즈 정답까지 모두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실시간 채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신명부님께서 안녕하세요 설디 하시면서 인사 남겨주셨고요. 세호님이 설디 대구에는 지금 날씨가 어떤가요? 창원은 너무 덥다고. 대구도요. 대구도 말도 못해. 진짜 너무 더워요. 근데 오늘은 습도가 평소보다 좀 낮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근데 항상 그 날씨를 보면 온도도 체크하고 체감 온도도 체크하고 습도도 체크하는 편인데 아까 제가 봤을 때 오늘의 습도가 57%였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찜통이지 하는 날은 60%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더운데 습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영민님도 반갑고요. 우리 기현 미카엘님도 인사 남겨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해온 코너들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채팅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뜸 퀴즈 바로 만나러 가볼게요.

대뜸 퀴즈. 우리 지역의 소식을 대뜸 퀴즈로 냅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 오늘의 문제는요. 여름이면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지만 이맘때쯤 오는 건데 원래 매년 왔는데 하면서 오지 않으면 아 기후변화 때문인가? 그래서 그런가 싶어서 괜히 걱정이 되기도 하는 여름 손님입니다. 이 이름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사라도 있었고, 루사도 있었고, 매미도 있었고, 곤파스, 차바, 마이삭 이런 이름들이 있는. 이거 하면 떠오르는 오늘의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허풍, 2번 태풍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자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시원한 컵빙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면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 불리는 이것, 다양한 이름이 붙은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1번 허풍, 2번 태풍 중에 정답 선택해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힌트송 듣고 올까요? 타이푼이 부릅니다. 러브 바이러스.

타이푼, 러브바이러스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는 경산 소식인데요. 경산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이것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습 침수 지역, 침수 우려 지역에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양수기와 수방자재를 사전에 전진 배치해둔다고 하는데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대응책을 마련한 만큼 집중호우와 오늘의 정답인 이것이 오더라도 피해가 없길 바라봅니다. 이것, 오늘의 정답인 이것이요. 매년 여름이나 혹은 가을에도 찾아왔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진 탓인지 올 때가 됐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소식이 지금 뜸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눈을 가졌고요. 북태평양 서남부에서 발생해서 아시아 대륙 동부로 불어오는 폭풍우를 수반한 열대 저기압을 뜻하는 말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1번 허풍, 2번 태풍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시원한 컵빙수 보내드릴 건데요. 1번 허풍일까요? 2번 태풍일까요? 정답 선택해 보내주시고요. 힌트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많은 비를 동반하잖아요. 그래서 비룡이 함께하는 싹쓸이의 신난다 듣고 오겠습니다.

0: 싹쓸이 신난다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요. 바로 태풍입니다. 경산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선제적 재난대응체계를 가동합니다. 양수기와 수방자재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배치해둔다고 하는데요. 서울, 경기도 일부 지역에 또 우리 지역도 집중호우가 이어지기도 했는데 너무 더워서 그런가 여름에 손님처럼 찾아오던 태풍이 아직 찾아오지 않고 있네요. 7말 8초 정도가 보통 태풍이 오는 시기니까 보통 이맘때쯤 태풍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그 태풍이 막 이렇게 커져서 점점 우리나라로 오는 거잖아요. 아직은 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태풍이 자연에서 해주는 역할이 있을 텐데 오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에 미리 만반의 대처를 해두길 바라보면서 오늘의 정답인 태풍 맞춰주신 분들 문자 좀 살펴볼 텐데요. 6699님이 태풍이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9485님, 찬미예수님, 이번 태풍입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길 해주셨고요. 1166님도 대뜸 퀴즈 이번 태풍, 7512님도 1 태풍요, 태풍 오지마! 태풍 오지마! 안 오면 또 안 오는 대로, 오면 또 오는 대로 걱정인 것이 태풍인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의 마음이 좀 그렇듯이 내가 휴가 날짜를 잡은 그때만큼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들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휴가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다녀오실 계획인가요?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1609님은 정답 태풍 하시면서 태풍도 무섭지만 방학 동안 아이들 삼시세끼도 무섭습니다. 공포 영화 톤 맞는 거죠. 방학 동안 아이들 삼시세끼도 무섭습니다. 아, 남일 같지 않아서 1609님 제가 시원하게 웃을 수가 없네요. 삼시세끼라는 말을 당연한 뭐랄까 이게 당연한 말인데 마치 누가 만든 말처럼 너무 이렇게 삼시세끼 다 챙긴다는 게 진짜 쉽지 않고 여기에 꼭 돌아오는 게 돌밥 돌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돌아서면 밥 차리고 돌아서면 밥 차리고 하다 보면은 방학이 좀 끝나는 것이다. 어디서 그런 말 봤는데 방학이 선생님이 힘들기 전에 시작되고 엄마가 진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끝난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1609님 삼시세끼 화이팅입니다. 4693님께서 안녕하세요. 진행자분 목소리가 좋아서 어머나 타지역이지만 종종 듣네요. 부산도 부산에서 들으시나요? 부산도 어제보다는 습도가 적은 것 같지만 역시 덥긴 덥네요. 정답은 허풍 아니고 태풍입니다. 전태풍 농구선수도 갑자기 떠오르네요. 의식의 흐름이다 이거는 그죠. 허풍 아니고 태풍이고 태풍 태풍 전태풍 이렇게 된 의식의 흐름 정답 감사드리고요. 종종 들으러 오세요. 매일 오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 정답은 태풍이었는데요. 세훈님께서 빵톡으로 정답 1번 소풍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1번은 허풍이었습니다. 내가 발음이 오늘 안 좋았나? 허풍입니다. 허풍입니다. 약간 그 소풍처럼 들려 쓸쓸수수수수수수도 있겠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제가 1번 허풍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오늘의 정답은 1번 허풍, 소풍 다 아니고 태풍이었고요.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시원한 컵빙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컵빙수는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요. 사용 등록을 기한 내에 꼭 해주셔야 되니까요. 잊지 마시고요. 시원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분들 중에 추첨되신 분들 중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1: 용신부는 알고 있다.
0: 30년의 역사를 가진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9년의 역사를 가진 가톨릭 신문 읽어봅니다. 박준영 신부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더위 먹은 텐션. 제정신이 아니에요.
0: 아니 더워도 너무 덥기는. 요즘은 이제 괜찮으신 거죠.
2: 네.
0: 오늘은 왜 유독 더워하세요? 오늘이 유독 덥기 때문에?
2: 아 이렇게 뜨거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0: 근데 오늘 너무 뜨겁죠.
2: 아 그러니까.
0: 왜일까? 왜일까? 용신 분은 알고 있잖아요.
2: 아 대구 아닙니까?
0: 아 대구니까.
2: 오늘이 7월 22일이네요.
0: 네.
2: 7월 22일쯤에 대구는 원래 이래요.
0: 원래 이래요. 네, 그러니까 원래가 이렇다.
2: 네. 뜨거.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좀 뭐 마른 장마 지나가고 네. 뭐 이런 조금 몇 년 사이에 이상하게 조금 이제 예전처럼 이렇지 않았어.
0: 예전처럼?
2: 네. 딱 집에 딱 나가면 숨 막히는 네, 사실 네. 아직 안 왔거든요. 이건 8월 돼야 오거든요.
0: 아직 안 온 거겠죠.
2: 고전 단계. 이제 조금 밖에 살짝만 나갔다 와도 이제 오늘 나 처음 봤네. 나 오늘 곁땀 막 나가지고.
0: 진짜 땀이 비어.
2: 다 말랐죠?
0: 아 지금 깔끔하다.
2: 네. 여기 에어컨이 좋아요.
0: 그러니까요. 네. 에어컨이 시원해. 왜냐하면 스튜디오 더운데 어떻게 하나요? 아까 누가 질문 주셨는데 에어컨이 네. 시원합니다.
2: 네, 저희 몇 년 전에 무풍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국 딱 6층 올라오니까
0: 너무
2: 시원한
0: 시원하죠.
2: 바람이 쏘는 게 여기가 피서구만.
0: 그러니까.
2: 네. 하지만 오는 길에 더위를 먹었다는 거.
0: 영민님이 네. 테너 용신분님.
2: 저 테너 맞아요.
0: 오.
2: 저는 바리톤인 줄 알았더니
0: 네.
2: 제가 2, 3학번 대구 같은 대학교 성악과 입학했거든요.
0: 네.
2: 지금 잘렸는데 교수님이 바리톤인 줄 알고
0: 네.
2: 준비를 하셨는데 이제 음역대를 보더니 신부님 테너십니다. 하길래.
0: 테너였음을 알게 되셨군요. 네.
2: 저는 테너 힘든데요. 하길래. 아, 예, 음역대가 테너입니다. 테너 힘듭니다. 할게요. 그 힘든 거를 안 힘들게끔 가르쳐 주는 게 학교입니다.
0: 테너가 확실하다, 지금 네. 들어보면.
2: 아이고, 이도!
0: 듣는 분들이, 뭐지, 이게 지금 하실 것 같아.
2: 더위 먹은 용신부. 네.
0: 아니죠. 테너임을 증명하는
2: 오늘은
0: 용신부님.
2: 네.
0: 오늘 저희가 이런 텐션으로.
2: 네.
0: 어디로 떠나보죠?
2: 오늘 이제 86년.
0: 삼저 호황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2: 삼저?
0: 네. 아시나요?
2: 저지방, 저염, 저콜레스테롤.
0: 삼저, 저염, 저염.
2: 그거 재밌었다. 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0: 그렇죠.
2: 이게 86년에 삼저 호황 시대라고 했는데.
0: 네.
2: 우리가 지난주에 88년 했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이때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이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0: 네.
2: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나라 또 88 올림픽도 하고
0: 맞아요.
2: 또 이런저런 경제 발전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았을까요?
0: 맞아요. 이 86년부터 이런 발전의 에너지들이 좀 태동했던 시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86년으로 한번 돌아가서 가톨릭 신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고고시!
0: 1986년 1월 1일 성체 대가 바라지 않는 사랑의 표본. 성체는 우리가 늘 가까이 대하면서도 그 의미나 중요성을 쉽게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할 때가 많다. 특히 금년은 성체와 가정의 해로서 그 어느 때보다 성체께 대한 관심과 존경이 강조되는 때이기도 하다. 성체가 지니고 있는 참뜻을 되새겨봄으로써 신자 개인은 물론 교회 공동체가 성체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2: 1986년 5월 25일 과학과 윤리 문제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보고 소련의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건으로 세계가 떠들썩하다. 미국의 우주선 폭발 사고와 함께 과학기술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오늘의 인류에게 일대 경종을 울려주는 대표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교황청 기관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지는 연일 일면 머리기사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고 교황께서는 희생자들, 피난민들과의 깊은 연대감을 표시하시며 차지의 윤리를 과학보다 우위에 두어야 한다는 인간 본연의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하셨다.
0: 1986년 9월 28일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김포공항에서 폭탄 세례까지 받는 경량송에서 제10회 아시안게임은 막이 올랐다. 정치와 이념을 초월, 스포츠를 통해 화해와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자 하는 아시아 가족들은 그 평화의 재전 앞에 희생당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마땅히 머리 숙여 함께 명복을 빌어야 한다. 30억 아시아인의 대축제인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우리 국민이 이를 통해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가를 냉철히 반성해봐야 할 것이다. 이상 1986년의 가톨릭 신문이었습니다.
2: 이었습니다.
0: 아, 중간에 약간 그 먹어 이것도 기사에 있었나요, 신부님?
2: 이게 제가 오늘 종이 가져오다가 네. 이제 이거 프린트 하는 게 조금 환경을 생각하자 해서
0: 패드로
2: 이걸 담아왔는데 잘 안 보여.
0: 역시 우리는 종이가 편해요.
2: 아이, 키우면 되는데 아예 얼빵하게 이걸 모르겠네.
0: 자, 첫 번째 소식. 1986년이 네. 성채화 가정의 해였네요.
2: 아, 네네. 그 교구에서는 이제 보통은 대림 첫 주에 교구장님의 교서를 이제 한 해의 시작을 발표를 하는데
0: 네.
2: 이게 벌써 지금 40년 전
0: 그렇죠.
2: 40년 전에는 아마 이제 1월 1일 날 이제 새해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올해는 무슨 해 이렇게 정했을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이제 이날 이 해가 86년이 성채화 가정의 해라고 교구의 슬로건 을 걸고 그리고는 이제 한 해 동안 이제 신자들한테 이제 어떤 뭐 교육도 있었고 뭐 또 본당마다 해야 할 어떤 그런 미션들도 주어졌고 그랬지 않았을까요? 너무 옛날 이야기라서.
0: 근데 우리가 여기 기사에도 적혀 있긴 한데 네. 미사 씨가 내 항상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두 손으로 받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받으면서 이거의 의미에 대해서 뭐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2: 두 손으로? 한 손으로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0: 안 되는 거 아닌가요?
2: 이렇게 하면 되나?
0: 어쨌든 두 팔이 나가긴 해야 되나?
2: 아, 이렇게는 안 된다.
0: 되나요? 해보셨나요, 신부님?
2: 기부수 하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한 손으로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는데.
0: 아, 그러네요. 그 생각을 못 해봤다.
2: 네, 이제 그러니까
0: 우리가 모두 양팔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2: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이제 그 예전에는 입으로 받아 모셨거든요.
0: 더 예전에.
2: 네. 아, 아멘 해가지고 이제 아 하면 이제 이렇게 신부님이 너 그 이전에 또는 동방교회에서는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이렇게 또 먹었단 말이죠. 모셨단 말이죠.
0: 네.
2: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문화 이런 유교 문화와 그리스도교 문화가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쳐지면서 가장 경건하게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자세가 뭘까? 그러면 이제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밑에 받치고
0: 네.
2: 이렇게 하는 게 예의가 아닐까?
0: 이게 그러니까 유교 문화가 같이 합쳐진 거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안 해요?
2: 다른 나라 뭐 익하기도 하고 뭐 익하기도 하고 뭐 다양해요. 입으로 프랑스는 아직도 입으로도 많이 받아 모시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이렇게 해서 밥 먹는 손 무슨 손? 오른손 돼가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성체를 집어서 입에 넣고 이렇게 한다. 이제 이러죠. 그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88 세계 성체 대회 잠깐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성체의 의미가 그럼 뭘까? 받아 모시는 이런 자세에 대한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때 86년에 성체와 가정. 성체만 성체지고 가정은 가정인데 이게 같이 이렇게 한 해를 살펴보자라는 것은 성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가정 안에서 살아보자라는 게 이제 이때의 주제거든요.
0: 성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그럼 뭘까요?
2: 자, 뭘까요? 성체, 예수님의 몸.
0: 네.
2: 한문 그대로 하면 거룩한
0: 몸이잖아요.
2: 네. 그래서 이 성체라는 것이 하느님께 봉헌하는 희생제사인 미사 안에서 예수님 당신이 직접 당신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바쳐지는 희생제사란 말이에요.
0: 네.
2: 제사할 때 제사에 필요한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0: 그렇죠.
2: 이 제물을 예수님 스스로 봉헌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미사 중에 꼭 신부님이 성체 축복한 후에 예수님의 몸을 쪼개요.
0: 네.
2: 꼭 쪼개요. 절대로 안 쪼개고 미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성체를 쪼개가지고 그 중에 더 쪼매난 부분은 성혈에 담고 나머지 쪼개진 부분을 들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하신단 말이에요.
0: 네.
2: 이 쪼개짐의 의미, 예수님의 몸을 쪼개어서 나누어 주는 이것을 가정 안에서 이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나눔의 정신으로 살아가자가 이 성체와 가정의 가장 핵심 주제가 아니었을까요? 40년 전이어서 저는
0: 나눔의 정신
2: 맞습니다. 브락시오 파니스. 빵을 쪼개다. 브락시오. 라틴어입니다. 네.
0: 가정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네. 나눔의 정신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2: 일단
0: 밥을 나누고
2: 뭐 이제 그런 이제 식탁 공동체에 대한 의미도 맞지만은 네. 이 가정 안에서 예를 들면 이제 교육인데요.
0: 네.
2: 이제 나누어 먹는 것을 이제 연습시킬 수 있는 아이한테 아이한테 네. 과자를 하나 사줬어요.
0: 네.
2: 좋다고 먹어. 엄마도 하나 줄래요? 내 건데.
0: 내 건데.
2: 근데 요즘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애들 이제 대학생들이잖아요. 제 네. 학교에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나도 하나만 주면 안 돼? 하면 진짜 하나만 줘요.
0: 저도 봤어요.
2: 하나만 이렇게 줘.
0: 근데 실제로 그런다는 거잖아요.
2: 이거 감자칩 있잖아요. 이거 많은 거 우와 맛있겠다 하면 좀 줄까 하면서 하나 줘요.
0: 근데 실제로
2: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0: 약간 요만큼씩 덜어서
2: 그래서 이렇게 뭐 같이 한 봉다리에 주먹 넣어서 먹고 했는데 응. 진짜 요즘에는 나눔은
0: 하나
2: 그렇게 이제 자기 거 하나 나눠 주기 뭐 교육이 뭐 요즘 문화가 아이들한테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가정 안에서 그런 나눔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거죠.
0: 네.
2: 밖에서 할 수 있는 나눔들을.
0: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의 나눔일 수도 있지만 네. 가정에서 나눔이라는 걸 가르쳐서 밖에 나가서 행할 수 있도록.
2: 그럼요. 이제 단순히 그냥 이 성체와 가정이라는 주제라고 해서
0: 네.
2: 가정이 이제 성체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살아가자.
0: 네.
2: 결국 그것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최종 목표거든요.
0: 그러니까 우리도 그 성체를 모심으로써 그 나눔의 네. 의미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깨닫고 가정 안에서 나도 알고 교육도 해서 나가서 행하자.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이어가자.
2: 깔끔하게 정리하시네.
0: 정리! 완료! 저는 소프라노는 아닌 것 같아요.
2: 왜? 소프라노 맞는데요?
0: 정리! 이게 더 낫죠. 알톤 것 같아요.
2: 메조 소프라노라 합시다. 메조.
0: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소식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2: 네.
0: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이때 있었네요.
2: 우와, 86년. 네. 올해가 40주년 맞더라고요.
0: 되는 해네요.
2: 많이 들어봤어요.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0: 그렇죠.
2: 그리고는 거기는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네. 곳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옛날에 이제 이때 소련 땅이었잖아요.
0: 네.
2: 지금 어디 있죠?
0: 지금 어디 있나요?
2: 지금은 우크라이나 땅 안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저도 이제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0: 네.
2: 그러면 지금도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인가? 왜냐하면 이 그 피폭에 대한 그 원자 그 뭐 있잖아요. 바드
0: 네,
2: 만드는
0: 네,
2: 거
0: 네, 네.
2: 그것 때문에 이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시멘트로 계속 뭔가를 이렇게 덮고 있대요.
0: 아직도?
2: 지금 이제 40년 전에 이제 뭘 했던 그것들이 또 보수해야 돼가지고 거기 그걸 또 걸러내고 또 뭘 하고 뭐 하여튼 좀 어제 조금 공부한다고 읽어봤는데
0: 네.
2: 너무 방대한 기사여서
0: 그렇죠.
2: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를 제가 일단 조금 추려왔습니다.
0: 역시.
2: 내가 안경 벗을 뻔했다. 이거 키우면 되는데. 네.
0: 기기는 안 맞는 걸로 해요, 우리.
2: 자, 체르노빌이라는 동네에
0: 네.
2: 이제 원자 폭발이 있었는데. 폭발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증기 폭발로 추정하는 것이 통설이고 정설이었는데
0: 네.
2: 내부의 열이 과도하게 상승하면서 핵연료봉이 파손되고 달아오른 핵연료와 물이 서로 접촉하면서 한꺼번에 끌어올라서 일으킨 증기압이 1차 폭발을 일으키고 1차 폭발로 압력용기 상단의 차폐 구조물이 파손되어 열리자 나머지 열이 수증기를 흑연과 반응시켜 수소와 일산화탄소로 만들어 또 한 번 2차 대폭발을 일으켰다. 이게 정설이에요. 대충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이게
0: 그냥, 네.
2: 이제 그 뭐 연료봉이랑 수증기랑 만나가지고 폭발했구나
0: 네.
2: 했는데 최근에는 핵분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버티지 못한 연료봉이 파손되어서 폭발했다는 핵폭발 모델이 제시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사고로 해서 이게 무슨 실험했대요.
0: 이 당시에.
2: 40년 전에 원자로가 갑자기 중단되면 네. 이제 무슨 이제 2차 보급하는 전기가 이제 돌던 터빈이 스스로 이렇게 돌면서 그때까지 전기가 공급되는 뭔가 그런 실험을 했대요.
0: 어, 그러면서 이런.
2: 근데 이제 뭐 뭔가 좀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보고가 안 되고 뭐 하여튼 어쨌든 이것도 인명 사고 인간이
0: 잘못했는
2: 건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직접적인 원인이 그런 이제 어떤 뭐 수증기가 새어서 이렇게라기보다 그냥 결국 핵폭발이었던 거예요.
0: 근데 이 당시에 네. 당시 소련에서 사고를 즉시 공개를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근데 이게 즉시 공개가 안 됐는데 네. 스웨덴에서 비정상적인 이 방사능이 감지가 되는 거라서 그 이후에 국제사회에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2: 맞아. 그래서 인정했지.
0: 그 이게 알리고 대피를 더 빨리 할 수 없었나?
2: 그 기사 제가 봤는데
0: 네.
2: 무지했던 걸까요?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투입했대요.
0: 아 근데 그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이제 뭐라 이거 그냥 이걸 덮으려고
2: 그래 이만큼 이럴 때 좀 잘해 어쨌든 최대한 잘해 보려고 했는 거겠지 그냥 죽이려고 했는 건 아닌데 제가 이거를 비교를 해봤던 우리 비교 한번 해보면 네. 아 이게 어느 정도였냐를 생각하는데 2차 대전 때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리틀보이
0: 네의
2: 400배 이 체르노빌 원전 폭발이 그만큼 엄청 크게 폭발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원폭 피해를 입고 사망을 했는데 최소 4천 명 봅니다. 최소 4천 명이고 사망자를 이제 그런 이제 뭐 이제 원자를 거기에 노출돼서 네. 이제 나중에 돌아가신 분까지 하면 최대는 9만 6천 명까지 본대요.
0: 9만 6천 명이 그냥 말로만 했을 때 그냥 수치처럼 느껴지면 너무 많은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2: 그럼요. 그리고 피폭 피해자는 83만 명. 구미 인구가 40만 명. 포항 인구가 50만 명.
0: 80만 명이 넘어가네.
2: 83만 명이 이 피폭 피해 몰랐어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뭐 터졌는데 그 가까이 가면 뭔가 방사능이 노출된다 하는 자체에 대한 것도 몰랐고 갔다 와 보니까 이제 살다 보니까 뭐 이제 막
0: 네, 뭐 몸에 문제가 생기고
2: 피부병 생기고 맞아요. 그런 시기 86년 나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0: 그 당시에. 이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사고에 대해서 기억이 나시나요, 신부님?
2: 저는 안 나요. 이때 지산동 이제 지산동 살 때인데.
0: 네.
2: 지산동 그때 지산동이 발전되기 전이어서
0: 네.
2: 텔레비 드드득 이거 돌리는 거 있었고 뭐 잘 봤던 기억. 밖에 나가서 놀기만 했어요. 논두렁에 막 뛰댕기고.
0: 근데 이제 이걸 들으시는 90년대 이상의 출생자인 분들은.
2: 네.
0: 테레비가 없었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테레비 있었는데
0: TV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온 집안에 집집마다 있지 않았던 네, 시절이
2: 거실에 있었죠. 한 대 이거 드르륵 돌리는 거 있었는데요.
0: 네.
2: 그거 볼 시간이 없었어요.
0: 노느라.
2: 그때 당시에는 5시 돼야 애국가 나오면서 시작했거든.
0: 오, TV가요?
2: 그렇죠. 케이블 방송 이런 게 없었어요.
0: 없었죠. 없었긴 했죠.
2: MBC, KBS 뭐 이래
0: SBS
2: 있고.
0: SBS 뭐. 그리고 SBS 난 다음에 없었나?
2: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오래 하는 게 그 AFKN인가? 뭐 NFK 미국 방송.
0: 네.
2: 그것들 뭐 이제 그거 나와 가지고 좀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좀 만화 나오고. 여튼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0: 피해를 보고 있는.
2: 이제 회복되지 못했다.
0: 네. 공동선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2: 오, 공동선. 네. 함께 잘 사는. 맞아요.
0: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면 인간이 편리해지는데.
2: 위험 부담도 또.
0: 생명 윤리적인 측면에서. 공동선을 위한 그 책임감이 좀 이런 일을 하시거나. 이 모든 것에 인간이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사실을 좀 깨닫게 되는 그런 뉴스입니다.
2: 이때 당시는 좀 이제 정치적으로도 뭔가 소련과 미국의 어떤 그런 뭐 누가 먼저 뭘 하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
0: 그렇습니다.
2: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보다 뭔가 희생해서라도 국가를 위해서 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강했던 시기고요.
0: 네.
2: 점차 그런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모두가 존엄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 있는 이것들이 이 역사들이 바탕이 된 거죠.
0: 그러니까 아픈는 역사 위에 쓰여진.
2: 맞습니다.
0: 그런 뉴스.
1: 아멘.
0: 뉴스였고요. 마지막 뉴스가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의 해.
2: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0: 네.
2: 86 아시안 게임 갑니다.
0: 아, 86 아시안 게임.
2: 88 올림픽 하잖아요.
0: 그렇죠. 86 아시안 게임. 근데 이때 폭탄 테러가 있었네요.
2: 이게 이 개막 직전에 실제로 이제 그 9월 14일 날 개막이 9월 20일인데요.
0: 네.
2: 6일을 앞두고 이제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거든.
0: 인천공항이 없었군요.
2: 인천공항이 없었죠. 이제 서울의 관문 김포국제공항에 테러가 발생했는데 5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을 입는. 그래서 이제 좀 알아봤더니
0: 네.
2: 아 이게 이제 좀 이제 북한 공작원의 소행이 아닌가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87년에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0: 네.
2: 이거 이렇게 내면서 이제 서울 올림픽 개최를 방해하려는 이러면서 이제 추후에 더 이어가지고 86년도에 김포공항 테러 사건도 그렇지 않을까 추측을 했지 사실은
0: 그렇죠.
2: 정확하게 뭐 이렇게
0: 추측이죠 뚜렷하게 그렇다라는 발표가 있지는 않았죠.
2: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000년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폭탄 테러 이런 것들이 뉴스를 통해서
0: 네.
2: 유럽에 뭐 이렇게 막 했잖아요. 와 근데 야 이런 86년에 이런 폭탄 테러를 하겠다. 이런 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때는 보안 이런 것도 사실 잘 없었잖아요.
0: 지금이야 CCTV가 다
2: 그런 것도
0: 지켜보고
2: 있지만 이제 이거 이제 공항에 이렇게 스캔 X선 스캔 쑥 뜨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0: 없었군요.

0: 그 마음만 먹으면 총도 들고 들어갈 수 있다니까.
1: 그 숨기면 그러네요.
0: 아, 그래서 그때 87년 대한항공 이때 이후인가? 이제 공항마다 생겼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엄청 더 보완해 가지고 그 전까지는 허술했죠. 그냥 막 이렇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제 먼저 선제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 이게 결국 일어나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 하지만 소 잃고 난 다음에 고쳐야 돼요.
1: 그거는 그건 당연히
0: 아, 안 하는 데도 많거든. 요 지금 요 또 불났죠. 또 불났잖아요.
1: 이 인천에.
0: 그래.
1: 네.
0: 아니 그래. 얼마 전에 거기서 또 나왔는데 스프링클러 설치했었어야지. 비용이 많이 든대.
1: 근데 그 항상
0: 않네.
1: 그
0: 아, 나 갑자기 또 열받네.
1: 아니 그 항상 그 비용이랑 들어갈 시간 같은 거 앞에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나 봐요.
0: 아,
1: 이게 뭐가 더 중요한가 더
0: 알죠. 이제 사고 나면 더 큰 피해를 입는 걸 알지만 설마 우리 공장에 나겠나 하는 안일한 생각.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1: 일단 비밀로 해드릴게요.
0: 이 법적으로 막 강하게 좀 설치 안 하면 이제 벌금 매기뽀.
1: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로. 네,
0: 법은 최소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먼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내가 그 필요성을 알고 인지하고 모두가 마음이 합쳐질 때 훨씬 더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할 수 있다는 거.
1: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할까요, 사람들이?
0: 좀 하세요. 제발 좀.
1: 아, 너무. 왜 못할까요, 회사님? 그러니까 좀 하세요.
0: 이게 이런 거죠. 사실은 어떤 큰 이런 사건들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 세상 불구경이 제일 재밌다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 내 가족이 있을 수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 사람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1: 네.
0: 이제 힘이 약해요.
1: 소수.
0: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시민 단체들이 모이고 어떤 좀 뭐 이렇게 좀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목소리를 내고 이것이 그냥 한 단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충분히
1: 힘을 가지겠죠.
0: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종교적인 부분 안에서도 충분히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마음을 모으는 작업이거든요.
1: 마음을 모으는 작업.
0: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매번 이제 뭐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교구에서는 9시 되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큰 이슈가 생기면 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는 우리가 가톨릭 신문에도 봤지만은 피해자들 그것도 피해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마음들을 모았을 때 이것이 단순히 우리 성당뿐만 아니라 우리 교구민 전체가 또 우리 한국 천주교회 전체가 그리고는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게 되면 그것들이 큰 힘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1: 맞아요. 그래서 남의 일, TV에 나오는 일, 나에게는 먼 일이 아니라 나의 일, 내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0: 지금 오늘 86년이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40년 전에.
1: 네.
0: 근데 왜 요즘 뉴스를 보는 것 같죠?
1: 그 약간 그런 기시감이 드나요?
0: 네. 시간이 이만큼 바뀌었는데도 또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1: 비슷한
0: 세계 어느
1: 역사들이.
0: 곳에서 이런 테러들이 일어나고 뭔가 사고가 일어나고
1: 왜 그럴까요, 신부님? 왜 이게 고쳐지지 않을까요? 고칠 수 없는 걸까? 이건 너무 근본적인 질문이기는 한데 왜들 나는 아닌가 생각해 보면 뭐 저도 당당히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만
0: 아 안타까운 사고이기는 한데요. 왜 이럴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이제 세상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나 봐요. 어느 누군가의 부주의로 인해서 또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뭐 근데 이거를 원천적으로 막자는 사실은 어렵겠지만 그런 사고들 앞에서 이제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다시 말하면 하느님은 뭐 하시냐 안 맞고 하는데 하느님은 이 안에 계신대요. 이때 희생된 사람들 안에 한

0: 함께 계시고 그 가족들과 함께 막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그런 거거든요.
1: 네.
0: 이런 일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세상 살아가는 와중에 어떻게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 그들과 함께 있어주기.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어 줄수 있는 역할이 우리 신앙인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가톨릭 신문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1: 그렇군요.
0: 100년 동안 하고 있다는 거죠.
1: 훌륭합니다.
0: 아멘!
1: 우리가 무엇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어떤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좀 생각해 보고 그 발전의 중심에 공감이나 사랑이 분명히 존재하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1986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0: 저는 산뜻했어요.
1: 산뜻.
0: 뭔가 아주 옛날 그래도 나 아직 이제 그래도 초등학교 갈때 이제
1: 네.
0: 뭔가 조금 전혀 모르는 이야기는 아니고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또 이제 기사 또 찾아보면서 아또 조금 더 알게 되고 하면서
1: 이랬었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알게 되네요. 1986년.
0: 좋아요.
1: 다음 주는 또 어떤 해로 저희가 떠나볼지 모르겠지만,
0: 나 다음 주
1: 네. 다음 주 예고? 예고 한번 해주실래요?
0: 저 휴가 갑니다. 휴가 갑니다.
1: 아니, 몇 년도로 떠나냐고 했더니 휴가 예고를. 자, 그럼
0: 난 모르지.
1: 용신문이.
0: 나는 모르지.
1: 용신문이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0: 네.
1: 저희는 그럼 휴가 다녀와서 만날 수 있도록 해보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의 비타민 5시. 단독주택 살기에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단독주택에 살려면 일단 부지런해야 하고 할 줄 아는 게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집에 외벽에 금이 가도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답니다. 그런데 덜 부지런한 자신이 할 줄 아는 것이 없어도 집의 외벽 수리에 직접 나섰대요. 일단 해보기로 한 거죠. 가장 먼저 헤라로 금이 간 벽에 흙을 제거하고 그 다음 벽에 미장이 잘 붙게 해주는 바인더를 발라주고 바인더가 바짝 마르면 황토 모르타르, 시멘트, 시멘트 모르타르 이렇게 발랐대요. 비율은 모르니까 인터넷으로 보고 공부하고 말이죠. 바인더가 뭔지, 황토 모르타르가 뭔지, 미장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단단하게 벽을 만드는 법도 알 수 있게 됐다고 해요. 낯선 일들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하다 보면 느는 것, 처음엔 다 그런 게 아닐까요? 왠지 뭐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 말이 비타민 말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의 비타민 말, 하다 보면 늡니다. 하다 보면 늡니다. 이 말이요. 뭔가 해볼 수 있는 용기를 우리한테 주는 것 같아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끝곡으로 신성우의 내일을 향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0: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프랑스 상원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9월부터 해당 청소년은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없고 기존 계정도 내년부터 쓸 수 없게 됩니다. 영국 정부는 최근 16세에서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기본 심야 통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이용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SNS 앱 이용이 차단됩니다. 영국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 금지 정책을 추진 중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호주에서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규정을 위반하고 청소년 계정을 방치한 플랫폼 기업에는 최대 5천만 호주 달러, 약 450억 원의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지난 3월부터 세계 두 번째로 청소년의 SNS 가입을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최근 뉴캐슬대 연구팀이 법 시행 후 호주 청소년 408명의 변화를 추적한 결과 법 시행 이후에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시간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연령 확인 절차가 허술해서 계정이 막힌 청소년들이 우회로를 쉽게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플랫폼에 부과하는 벌금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SNS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지난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국회에 발의된 여러 법안을 종합해 규제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법은 국민 공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교육부도 폰 없는 학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우리 엔젤스 여러분은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가 행복 추구권 침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중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른들이 너무 손쉽게 청소년 교육을 SNS에 맡긴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치는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7월 22일 수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전공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과 응원은 샵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유튜브 김준일의 시사천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8: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9: 오래오래 락토핏
10: 둥근당 건강
11: 건강기능식품.
1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시사천국의 매운맛 코너 악마의 대변인들 파트 2. 오늘도 날 것 그대로의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문성호 개혁신당 대변인, 장혜영 전 의원, 김수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 오후에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죠. 오세훈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는데 김수민 평론가님이 좀 간단히 요약해 주시죠.
2: 네, 일단 이 사건은 이를테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철원 부시장이라든지 또 그 김한정 씨죠. 예. 후원자 김한정 씨한테 직접적으로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의뢰하고 돈 줘라. 뭐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예. 대신에 이제 간접 증거라든지 정황 이런 것들을 오늘 재판부가 판단을 했는데 일단은 김한정 씨가 2,1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대납한 것을 기부로 인정을 했고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김한정 씨 같은 경우에 명태균 씨라든지 그쪽의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1천만 원을 입금을 했는데 예. 이것이 오세훈 시장 쪽에 언질이 없었으면 가능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점들을 재판부에서 짚었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명태균 씨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었다. 예. 그리고 강철원 부시장에게 만나라고 식당 구조도 알려줬다. 명태균 씨의 설명을 이때 들은 것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을 비춰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조사를 한 결과를 김한정 씨 돈을 냈던 김한정 씨보다 예. 강철원 부시장이 먼저 그 결과를 받아봤거든요.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종합하면 오세훈 서울시장 강철원 부시장 그리고 김한정 씨 이 사람들이 서로의 그 인지 하에서 결국에 명태균 씨한테 조사를 의뢰를 하고 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는 이런 구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번 판결의 요지겠습니다.
0: 예, 그 뭐 조금만 보완 설명을 하자면은 2021년 4월 7일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때 이제 당내 국민의힘에서 이제 당내 경선이 치열했죠. 그리고 바깥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있었고 당내 경선에서 이제 나경원 의원 뭐 이제 오세훈 의원 오세훈 전 시장 이런 분들이 후보로 나왔는데 당시에 오세훈 시장 전 시장이 굉장히 좀 여론조사나 이런 게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명태균 씨의 주장은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본인한테 매달렸다. 그리고 뭐 울면서 뭐 핵심적인 건 아닌데 울면서 조금 도와달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김한정 씨가 후원자 김한정 씨가 본인에게 돈을 보낸 것도 다 오세훈 시장의 지시에 의한 거였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 그 결과를 보면 그 판결문을 보면은 다섯 건은 인정이 됐어요. 다섯 건은 강철원 부시장이 아예 구체적으로 설문지까지 설문 문항까지 이렇게 하라고 요청을 명태균한테 했고 명태균이 그대로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이제 오세훈 캠프 쪽에 보냈다. 그래서 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모를 리가 없다. 이런 게 이제 오늘 판결의 주요 내용이었고 그래서 결과는 벌금 1,000만 원. 그 벌금이 정치자금법은 100만 원 이상이면은 당선 무효형이 되는 거죠. 김수민
2: 네,
0: 평론가.
2: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자금법이 줄 수 있는 양형 자체가 이제 징역형하고 벌금형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0: 예.
2: 근데 이제 징역형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리고 벌금형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징역형은 주지 않는 대신에 그리고 뭐 집행유예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벌금형 중에서는 최대치를 줬다.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면 직위 박탈이 되는데 그것도 훌쩍 넘어선 그런 범위였고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밝힌 바로는 단연간 서울시장도 지냈고 국회의원도 지냈던 인사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봤을 때 그릇된 행위를 했다. 이 점에서 좀 가중이 된 것 같습니다.
0: 예, 문성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3: 이게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 증거는 없는 상황이지만 재판부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뭐 충분히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정치권에 뭐 어린 나이에 좀 와봐서 이게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여의도 사자들이 진짜 많아요.
0: 예.
3: 그러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권한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 이름을 팔아갖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달라붙거든요. 저는 그걸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정치인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생각났던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화영 시장 부시장 관련된 건과 약간 비슷한 논조로 가는 것 같아요.
0: 예.
3: 그러니까 결국 쟁점이
0: 경제부지사 이화영 전 경제부지사.
3: 예, 부지사. 그 쟁점이 결국엔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돈도 오갔고 밑에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한 건 맞는데 이거를 이재명이 알았냐 몰랐냐, 오세훈이 알았냐 몰랐냐인 거잖아요.
0: 예.
3: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하신 것과 같이 뭐 몇 가지 먼저 이야기가 나갔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결과를 돈을 낸 사람보다 먼저 받아봤던 거나 이런 걸로 이제 판단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 그냥 오세훈 시장님 계속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이제 뭐 633 이런 원칙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또 안 지켜지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0: 예.
3: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는 오세훈 시장님은 물러날 곳이 없다. 어떻게든 이재명 메타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이재명 메타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 전 당대표가 했듯이
3: 버텨서.
0: 최대한 시간을 재판을 지연시키고 시간을 끌어보고 그러면서 법정에서 이제 다툼을 벌인다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3: 그러니까
0: 거죠?
3: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재판이 중지되고 그 뒤에 뭐 공소시효 논란 이런 게 있으면서 우리나라에게 안 좋은 선례가 된 게
0: 예.
3: 본인이 이런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어도 본인이 어쨌든 선거에서 승리해서 권력을 획득하기만 하면 어떻게든 뭉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좀 팽배해진 게 있어요.
0: 예.
3: 이게 뭐 반대편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0: 알겠습니다. 예. 장혜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이제 어쨌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 대권과도의 빨간불이 들어와도 너무 심하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재판부가 판결을 굉장히 꼼꼼하게 했고 그리고 내릴 수 있는 벌금형으로는 최고 액수의 벌금을 선고했기 때문에 2심에서 사실관계가 완전히 뒤집히지 않는 이상
0: 예.
1: 사실상 이게 일부 감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선무효형에 가까운 형이 나올 거라고 저는 좀 그럴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0: 예.
1: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의 앞으로의 어떤 대권을 바라보는 지형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이고 저는 반대쪽으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성격까지도 이 판결이 약간 바꾸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0: 왜 어떤 게 바꿀까요?
1: 그러니까 가정의 가정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높은 형량이 나온 이상 재보궐선거가 그러니까 이것도 대법원이 사실은 근데 웬만하면 올해 안에 판결을 끝낼 거라는 예측들이 제 주변엔 조금 더 많더라고요.
0: 예.
1: 그렇게 되면 633
0: 원칙을 하면은 지금 3개월 3개월이 되면 올해 안에
1: 그쵸.
0: 가까스로 끝날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예. 최종 대법원 선고에서 만약에 유죄가 이제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되면 형을 이제 직을 상실하고 그리고 내년 4월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거란 말이죠.
0: 예.
1: 그러면 그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또 다른 정당들이 맞붙게 될 텐데 말하자면 지금 전당대회는 민주당에서 총선 공천권을 가진 굉장히 강력하고 안정적인 그런 전대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이긴다면 별 상관없겠지만 그 서울시장 재보궐에서 민주당이 진다면
0: 예.
1: 그 당대표는 사실은 직을 내려놔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0: 그렇네요.
1: 네, 그런 예. 의미에서 이 판결이 사실은 꽤 나비 효과를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전 좀 듭니다.
0: 그러니까 올해 안에 되면은 뭐 내년에 4월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년 10월에 또 보궐선거가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심에서 이기고 대법원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겨가지고
1: 네.
0: 또 뭐 이제 안 열릴 수도 있고 지금 가능성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김수일 평론가는 좀 이 판결 내용 그리고 이게 정치적 지금 뭐 후폭풍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2: 네.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한창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무렵에 저도 그렇고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든 기자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0: 예.
2: 근데 이게 설령 오세훈 시장이 관여를 했다고 해도 김한정 씨가 단독으로 움직인 것처럼 그렇게 처신을 했으면 이게 그 연관을 찾을 수 있는 증거가 있겠나 좀 그래서 무죄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근데
0: 예.
2: 지금 재판을 진행을 해보고 또 오늘 판결에서도 드러난 바로는 강철원 부시장의 관여와 개입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 사람이 먼저 김한정 씨보다 더 결과를 받아봤는지 또 명태균 씨나 이쪽을 만나는데 또 관여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더 구체적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강철원 부시장이 설득력 있는 반론, 설명을 못 내놓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0: 예.
2: 이게 딱 오세훈 시장이 끊어져 나가려면 예를 들어서 강철원 부시장이 내가 그냥 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혹은 김한정 씨라든지 근데 그런 식으로 당사자들 간의 어떤 선이 그어지는 게 아니라 셋이 하나로 묶여있는 이 그림이 결국에는 이 간접 증거들을 통해서 더 유력한 것으로 훨씬 유력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을 한 거거든요.
0: 예.
2: 그러면 이걸 좀 2심에서 대법원에서 또 이렇게 뒤집지는 어렵지 않을까. 오세훈 시장이 내놓을 수 있는 앞으로의 논리가 이거를 좀 연결고리들을 끊어낼 수 있는 논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0: 예.
2: 일종의 운명공동체 인 거죠. 오세훈, 강철원, 김한정 세 사람이. 그래서 좀 저는 이제 앞으로의 판결은 좀 오세훈 시장에게는 비관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일단 하고.
0: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은 벌금 300만 원 받았고 네. 후원자 김한정 씨, 명태균 씨한테 돈을 준 후원자 김한정 씨도 벌금 500만 원을 받았으니까 모두가 지금 다 유죄가 된 거예요.
2: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정치적 파급 효과는 제가 보궐선거까지는 내다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당장에 예상되는 3쿠션처럼 예. 1차, 2차, 3차 수혜자들이 있다.
0: 수혜자.
2: 네, 예. 1차 수혜자는 한동훈 의원이다. 현재의 장동혁 대표 중심의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특히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오세훈, 한동훈이라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예.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한동훈 후보 쪽으로 한동훈 의원 쪽으로 가는 지지자들이 더 또 생기는 거죠. 그게 1차고 2차는 장동혁 대표도 수혜를 본다.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은 워낙 국민의힘에서 소수파이기 때문에 예. 한 의원 쪽에서 뭐라고 장 대표를 공격을 해도 장 대표가 그걸 거꾸로 자기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데 쓰거든요. 한동훈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돼서 근데 오세훈 시장이 뭐라 그러면

0: 이거는 무게가 달라요. 네. 얼마 전에 윤상현 의원하고도 만나가지고 당 대표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두 사람이 나눴거든요. 근데 그 오 시장이 주저앉는다고 했을 때는 장동혁 대표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2차 수혜자고 네. 3차 수혜자는 장동혁 대표 중심의 국민의힘은 의원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숨 돌릴 수 있다. 민주당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오세훈 시장이 후보로 났기 때문에 진 거거든요. 그런데 예. 만약에 장동혁 대표 중심의 국민의힘이 유지가 되고 또 그쪽에서 뭐 주류적인 기존의 주류적인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온다거나 이랬을 때 예. 민주당이 이러면 우리한테 유리한 선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례대로 한동훈, 장동혁, 민주당 예. 이 세 주체가 차례대로 어느 정도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1: 예, 뭐 아직 이제 이게 유죄가 확정된 거 아니니까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유죄가 확정되는 걸 가정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 뭐 이를테면 서울시장 후보를 새로 구해야 되면은 국민의힘에서도 뭐 예전에 도전을 했던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뭐 여러 인사들이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또 주목을 받을 테고 민주당에서는 뭐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또 도전장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뭐 오세훈 시장은 이건 정치적인 판결이었다. 항소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다만 아까 633 원칙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게 사안이 대장동이나 이런 게 복잡하기 때문에 증인들을 계속 불러가지고 시간을 좀 지연하는 전술을 썼는데 이건 사안이 되게 심플하거든요. 그러니까 판단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끄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아 보인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근저당 매각 이 파장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더불어 근저당이란 용어가 나올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거세게 하고 있는데 일단 요 사건을 좀 김수인 평론가님이 짧게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0: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아닌데도 본인이 모범을 보이겠다 이런 취지로 집을 내놓겠다라고 지난 2월에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내놓고 난 다음에 이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는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또 잔금을 치르려면 뭐 본인이 살고 있던 집도 팔아야 되고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추정컨대는 그쪽이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돼 있어서 재건축인가요? 하여튼 그쪽에 그 권리를 양도받기 위해서는 좀 등기를 빨리 마쳐야 된다 이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부터 먼저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치르지 못한 잔금 등을 해서 그것을 이제 근저당권을 이재명 대통령 부부 이름으로 설정을 해놓은 거죠.
1: 예.
0: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뭐 돈을 직접적으로 현금을 준 건 아니지만 그만큼의 잔금 치르는 걸 유예한 것을 채무성, 부채성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종의 이제 사채를 한 거 아니냐.
1: 예.
0: 대통령이 결국에 사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과 함께 대출 규제에 대한 불만들이 그동안 일각에서 있었잖아요.
1: 예.
0: 근데 대출을 다른 사람들은 은행 대출을 못 받게 그렇게 묶어놓고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빌려줘가지고 집을 사게 만들었다.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또 특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죠.
1: 예. 야당에서는 편법 사금융, 청와대에서는 정상적인 거래였다라고 하는데 일단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2: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에게 채권 최고액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매도했다고 합니다. 갭 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입니다.
1: 예,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목소리고요. 장영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3: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였다. 이제 이런 형국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이 부동산 규제에 반발하는 쪽에서는 뭐 울고 싶은 때 뺨 때려줬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불법 사금융이라고 규정하는 거는 저는 좀 멀리 나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 그럼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불법이라고는 안 하고 네네. 편법 혹은 꼼수라고 얘기를 해요. 뭐 네네네. 이제 그 국민의힘 법조인 의원들도 나와서 이거 불법은 아니다라고 이미 이제 가르마는 좀 타진 것 같아요.
3: 예. 네, 그렇죠. 근데 사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사금융이라고 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사인 간의 어떤 채무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돈이 뭐 빌려준 형태가 된 거니까 사금융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좀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편법이라고 까지 뭔가 부정적이냐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저는 중립적인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는 쪽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 사이에 투명한 일정한 신뢰관계만 있으면 이런 종류의 부동산 거래상에서의 일들은 일어나는 일이죠.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1: 예.
3: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대출을 받아서 지금 토호제로 묶여 있는 지역에서 주택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않게 보이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 싶은데 그거는 막아놨는데 정작 대통령이 자기 주택을 팔 때에는 그 매수자에게 일종의 특혜를 준 거다라고 생각해서 예. 공격하기 좋은 포인트를 내줘 버렸다. 좀 아쉽다 그런 생각입니다.
1: 예, 그 방금 전에 올라온 일요신문 기사가 재밌는데. 이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 여기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분양권을 이번 달까지 계약을 해야지 분양권을 이제 새로 매수인이 받을 수 있으니까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7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 23건 중에 9건이 예, 근저당을 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보편화된 지금 네네. 상황이다. 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문성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4: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앞서 얘기해 주신 것과 같이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들과의 결이 안 맞아서 이 부동산 규제 정책의 책임자로서 비판을 받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 얘기 나온 대출 규제를 민주당 정권에서 꺼내온 그 명분이 두 가지거든요.
1: 예.
4: 하나는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부동산에 몰려있고 규모가 커서 관리가 필요하다.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원래대로면 정상적인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면은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대출로 인해서 뭔가 이 가격이 떨어지는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다. 오히려 아니면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규제했을 경우에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논점으로 이 명분들 을 통해서 규제 정책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예. 이제 이 이재명 대통령의 거래가 그걸 이제 정면으로 안 맞는 방향으로 간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출을 규제를 해가지고 막으면 이게 가계부채 때문에 위험하니까 줄이면 부채가 주는 게 아니라 더 위험한 사금융 쪽으로 빠진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대출을 그러면 잘 안 된다면은 이재명 정부가 노렸던 규제의 효과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니까 안 팔리네.
1: 예.
4: 이렇게 하니까 팔기가 힘든데 그럼 가격을 낮춰서 팔으셨어야 돼요. 17억 원을 낮춰서 파시든지 실제로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이게 2억인가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 집이거든요.
1: 예, 25억 원 이상의 예. 경우에는 2억 원밖에
4: 그러면은
1: 안 되죠.
4: 그러면 이제 예. 나머지 27억이 됐든 뭐 20몇 억이 됐든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 못 찾으면 가격을 낮춰야 그게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한 가격 하락을 이제 노렸던 효과인 거거든요. 실제로 본인께서도 그래서 가격을 낮추신 게 아니라 근저당을 잡아줘가면서 했잖아요.
1: 예.
4: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대출 규제라는 것이 효과가 없다. 오히려 부작용만 있다는 걸 스스로 보여주신 거죠. 거기다가 이제 여기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왜 편법 얘기가 나오고 특수관계 얘기가 나오냐면 아무리 근저당을 걸었다라고 하지만 17억 원이나 되는 돈을 근저당 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동산 거래할 때 이런 리스크를 질 수가 없어요.
1: 예.
4: 예를 들어 이분이 근저당은 걸려있는데 그래도 나 그때 가가지고 잔금 못 치르겠어. 그럼 근저당 걸려있으니까 뭐 소송을 통해서든 그걸 나중에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집을 살 때는요. 내가 집을 보유하면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1: 예.
4: 내가 집을 팔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이 팔고 여기에 들어가려고 여기에 잔금 날짜 정해놨는데 여기에서 잔금 안 주면 여기에서 제가 계약금에 대해서 배액 상환을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저당으로 거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1금융권 대출을 안 했으면 일반 시민들이 그런 리스크를 질 필요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리스크를 대통령마저도 지지 않으면 못하는 기형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편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고 그런 사람에게 17억 원이나 신뢰를 하고 대통령이 줄 수 있는 게 특수관계 아니냐라는 네. 비판이 나오는 거죠.
1: 일단 뭐 대통령이 당장 돈을 안 받아도 되는 거는 관저에서 살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장 전 저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집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저당이 가능한 건데 뭐 이 기사를 보니까 23억 원짜리 거래가 됐는데 20억 9천만 원을 근저당을 잡은 사례도 지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그러니까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일단
4: 실제로 예. 근저당은 좀 높게 잡는 것도 있고요. 이게 이거하고 같은
1: 왜냐하면 경매 최악의 경우 경매에 들어갔을 때 그 가격이 이제 좀 깎여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아두는 경향이 있죠.
4: 이자 그러니까. 문제도 있고요.
1: 예, 예.
4: 근데 이게 조금 경우는 다른데 이미 대출 규제로 인해서 조금 부동산 시장의 사규모화 되어가는 건 슬슬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1: 예.
4: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다기보다 이제 슬슬 얘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제 나이 때 정도 되는 3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친구들은 자기가 열심히 그래도 한 10년 정도 이제 봉급생활을 한 8년 정도 봉급생활에서 한 1억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로는 집을 못 사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10년 더 일해가지고 1억 못는 동안 집값은 2억 3억 올라버리고, 그러니까 다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삽니다. 그러면 그 집값 상승분만큼은 본인이 이게 헤지가 가능하니까요.
5: 예.
4: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자기들끼리 잘 신뢰가 돼 있고 거래가 잘 되면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은행이 이제 발전하지 못했을 때 흔히 얘기하는 뭐 갯돈 같은 거 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사고가 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출로 인해서 가계부채로 인한 사고를 줄이겠다고 대출량을 줄여버렸는데 예. 오히려 방향은 더 사고가 터지기 쉬운 방향 쪽으로 흐르고
1: 그렇군요.
4: 있다는 거죠.
1: 아 그러면은 뭐 여섯 명이서 같이 집을 그렇죠. 사고 지분의 6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받는 그렇죠. 거예요.
4: 아니면은 뭐 예. 방금처럼 근저당을 걸고 뭐 이자를 예를 들면 집값 상승분만큼 주겠다라고 계약을 그렇군요. 한다든지 예. 뭐 그런 방향이 있는데 나쁜 수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은 그거 말고는 지금 이 자산 상등을 쫓아가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좋은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1: 예, 뭐 향약 둘에 뭐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이.
3: 그렇죠. 아니 근데 약간 예.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예, 예. 건 사금융 그 자체가 나쁘냐라고 얘기를 하면 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전세가 제일 유명한 사금융 제도예요. 그리고 네. 전세가 대부분 대표적인 어떤 이 주거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사다리 역할을 해왔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사금융이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전체적인 대출 규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어떤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너무 억가당하고 있지 않나? 하지만 억가의 빌미를 너무 준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좀 아쉽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거슬러 올라가면 아까 김수희 평론가님이 얘기했지만 올해 2월 달에 쉽게 얘기하면은 나 이제 주식 시장 부양할 거고 부동산은 이제 더 이상 이 좀 축소시킬 거야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제 계약을 가계약을 2월 달에 한 사람이 지금 이번에 계약이 성사된 거고 7월 달까지 팔아야지만 이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이게 딱지라고 부르는데 8월이 넘어가면은 물딱지라고 이제 현금 청산이 되니까 네. 이 사람도 이거를 7월 달에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매도인도 그래야지만 매도인 대통령이죠.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제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고 이 집에 사는 전세 사는 사람은 지금 10월 달에 나가니까 그쪽에서도 10월 달에 들어오겠다고 했으니까 그 빈 공간을 옛날에는 이게 이제 은행에서 한 세 달 정도 대출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 막아버리니까 이제 근저당을 잡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네. 같아요. 김수희 평론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네. 어떤 정책 부동산 정책의 신뢰가 많이 훼손됐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이게 대출을 너무 많이 조이다 보니까 근저당권 설정이라든지 또 제2금융 쪽으로 빌리는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좀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무색해진 그런 모습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것이 항상 이제 국민의힘 같은 쪽에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안 된다,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민주당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한번 규제를 안 해보지? 안 하면은 집값이 과연 잡힐까?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집값의 논리가 일단 1차적으로 단순한 것이 공급 대비 수요 대비 공급하고 유동성으로 결정이 되는데 사실 대출 규제를 많이 완화를 해버리면 이것도 유동성이 커지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규제를 뭐 전면적으로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게 답은 아닐 텐데 예. 좀 치밀하게 설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죠. 근데 이게 저는 근저당권 설정이나 이런 게 늘어나는 게 대출 규제보다는 더 큰 판의 문제가 있다. 예, 워낙에 지금 공급이 좀 많이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집값은 뛰고 사람들은 불안하고 여기서 못 잡으면은 땅에 지진이 나서 땅이 쫙 갈라지듯이 주택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들이 벌어질 것 같고 또 못 가진 사람은 그냥 못 가지는 수준이 아니라 전월세도 막 뛰고 할 것 같으니까
5: 예. 예,
0: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올라타려고 하는 그게 이제 다리가 찢어지는 것을 감내하고 하는 그 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출 규제 이전에 그 공급 문제라든지 유동성 문제 이것을 먼저 논의하는 게 맞다.
5: 예.
0: 대출은 이제 섬세하게 좀 조절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고기만 너무 집중하면 이게 좀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내일 부동산 대토론회가 있는데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와서 뭐 전문가도 와서 얘기하는데 이거 대통령한테 물어볼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3: 그렇죠. 근데 되게 중요한 토론이잖아요.
1: 예.
3: 사실은 지난 1년 정도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성과를 평가를 해보면 그래도 정권 초기에 막 엄청나게 뛰던 것보다는 확실히 잡히긴 했어요.
4: 잡혔어요?
3: 그러니까 그 추세를 보면 네. 그 월간 매매의 그 동향을 나타내는 지수가 있잖아요. 그 지수가 팍 치솟다가 조금은 완화되기는 했거든요. 그 상승세가.
5: 예.
3: 그렇기는 한데 이제 문제는 그 1년 동안에는 이제 대출 규제 꽉 조이고 그리고 토어제로 묶어서 기본적으로 실거주 요건에다가 이제 허가받게 해놨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제 매물이 그것 때문에 잠겼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도 폐지를 해버렸으니까 예. 이 상황에서 들고 있으면은 손해다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건 이제 보유세를 강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런 종류의 악재가 터져버려서 저는 좀 내일 있을 토론이 되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좀 안타깝게 됐다.
1: 일단 예 내일 보고 한 번 더 기회되면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 유시민 전 이사장,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 발언이 또 화제를 모았어요. 지금 최근에 2분 뉴스? 2분 뉴스인지 이게 2분 뉴스인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여기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한 발언이 있거든요. 어물전의 비린내를 넘어 썩은 내까지 나게 방치한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일단 들어보시죠.
5: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합니다. 제약도 가하지 않고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몇 년차 되면 비판해도 돼요? 비판할 거리가 있으면 꼭 해야 되겠으면 하는 거지. 그게 제가 이제 한 4년차, 5년차 했으면 이제 임기 끝나가가지고 이제 힘없다고 이제 그러는 거냐? 이럴 거 아니에요.
1: 예. 이제 그동안 이제 ABC론이 한번 있었고 증축, 재건축론이 한번 있었고 이제 어물전론이 나왔다. 썩은 내가 이제 진동을 한다. 정확하게는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이게 썩은 내처럼 될 거를 나는 예방하기 위해서 나는 비판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김수미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0: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다. 근데 이런 말을 이거 옳은 말이죠. 말 자체는.
1: 이것만 딱 떼놓고 보면 네. 맞는 말이죠.
0: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뭐 너무 지고지선한 말 같은 경우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신뢰를 담보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그러면 유시민 작가는 문재인 정부 때는 견지했는가. 아. 예, 문재인 정부 때 뭐라 그랬죠? 그 정부 시작하자마자 나는 어용지식인이 되겠다라고 했고 문재인 정부의 중대 기점이 되는 조국 사태 때
1: 예.
0: 예, 아주 사활을 걸어서 왜곡 선동을 포함해가지고 이 사실 내용을 바꿔치기 하다시피 하는 뭐 증거 인멸을 가지고 증거 보전이라고 한다거나 근데 그때는 그러셨던 분이 지금 이러면은 남는 의문은 문재인과 달리 이재명은 만만한가 이게 되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미 본인이 신뢰를 담보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검찰개혁 문제를 자꾸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소재로 거론을 하는데 과연 그것일까 하나의 구실이 아닐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 힌트가 있는 게 요 발언이 아마 6.3 선거 직전이라서 좀 묻힌 것 같은데
1: 예.
0: 유시민 씨가 한 채널에 출연을 해서 발언을 하는데 본래 주제도 아니었고 질문에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연임은 불가하다 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1: 예.
0: 조금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봤을 때는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고 그 전에 당권도 장악하고 또 철거 용역도 하고
1: 예.
0: 그다음에 밖에 사람들 들여갖고 재건축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재명 시대를 열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의심을 유시민 작가가 갖고 계시는 게 아닌가. 예, 최근에 이 공세들을 봤을 때
1: 그렇군요.
0: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개혁은 그냥 하나의 구실인 것 같아요.
1: 그 뭐 뉴 이재명의 수장이 이원주 의원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뉴 이재명들의 난동이 있는데 이거의 배후에는 이재명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문성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꿀잼이죠.
4: 그러니까 약간 이제
3: 남의
4: 솔직한 말로
1: 예.
4: 정말 제 솔직한 심정으로 너희도 유시민 맛 좀 봐라 뭐 이런 감정이기는 합니다.
1: 아 그래요?
4: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보통 방송 패널로도 마찬가지고 뭐 사석에서 정치인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그런 게 자주 받는 질문이 특히 민주당 지지 성향을 가지신 분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이 20, 30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민주당을 지지를 안 하냐 이런 거 진짜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1: 예.
4: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한참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근데 요즘 굉장히 편해진 게 이번에 그 유시민 작가 얘기하시는 거 봤죠. 그러면 유시민 작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떠세요? 그럼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이면 아, 너무 싫지. 그러면은 저런 사람이 속해 있는 정치 집단을 지지하고 싶겠어요? 안 하지. 근데 유시민 작가님은 20, 30대한테 평생 저렇게 얘기해오셨다고. 본인께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오셨지. 근데 그때는 그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에서 신경 안전대다라고 하고 좋아하시니까 도매금으로 묶여 싫어하는 거다. 요 정도만 설명해드리면 가타부터 길게 설명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어. 좀 편해진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예 제3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거는 뭐 같은 정치 집단에서 나올 수 있는 워딩은 아니죠. 흔히 얘기하는 정적의 언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부의 개파 갈등 같은 것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내부 투쟁이 더 첨예할 수도 있는 거지만 예. 그래도 기본적으로 같은 집단, 정치 집단 내에서의 투쟁은 뭔가 좀 더 순화된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싸움은 더 크고 그 원한은 더 클지라도 말은 저렇게 안 하면서 싸우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저는 이거는 그냥 유시민 작가의 절명선언. 나는 이재명하고 끊겠다. 그리고 이재명의 명을 끊겠다. 이 두 가지를 선언한 절명선언이라고 봅니다.
1: 그렇군요.
4: 그래서 이거에 과연 민주당 내부에서 얼마나 호응이 있을지는 저는 뭐 외부이니까 잘 모르는데 여기에서 그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이 앞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될까가 좀 결정될 거라고 봐요. 이것도 일종의 신구 갈등이거든요. 예. 그런 교체를 이뤄낼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구파께서는 열심히 저항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SNS X에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 이거는 필패, 썩은내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김지하, 조순, 이낙연 사례처럼 또 하나의 지식인의 변침일 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분이 한때는 또 정의당에도 몸을 담으셨잖아요. 그러니까 6개 정당을 이제 있었는데 당적을 가지고 있는데. 예.
3: 네, 그럴게요. 그러니까 저는 두 분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상당 부분 좀 해주셨으니까 다른 측면의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은데 이 검찰 보안수사권 논의를 이렇게 정쟁의 주된 소재로 가지고 오는 게 저는 정말로 정말 민생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짓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유시민 그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그 보여주셨던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얘기했죠. 이제 이 가설은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한다는 것뿐이라고 말을 했는데 검찰 수사권, 이 보안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입니다.
1: 예.
3: 여론조사를 했을 때 50%가 넘는 국민들이 특히나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었던 광주의 장윤기 사건 이런 데에서 경찰 수사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그리고 검찰 보안 수사가 없었으면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 굉장히 어려웠던 걸 보면서 아, 보안 수사권 폐지하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국민들 이 합당한 합리적인 우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수사권을 존치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굉장히 음모론적인 방식으로 이 이슈를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1: 예.
3: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집권 이후에는 이 보안수사권은 사실 안 하는 게 좋긴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겨놓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미리 내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합리적인 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없애는 건 안 된다는 목소리 나옴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명청대전 전대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들은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여론이 자꾸 생기니까 결국에는 돌아서버렸잖아요. 이렇게
1: 예.
3: 폐지하는 쪽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민생을 담보로 자신들의 권력투쟁을 하는 이런 세력에게 좋은 미래가 있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제 민주당의 검찰개혁 의지는 변하지 않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도 지키겠다. 그래서 보안수사권 요구권, 보안수사 요구권을 좀 더 가다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영 의원님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0일에서 21일에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우선 ARS 조사한 건데요.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55.3, 찬성이 27.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자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한국갤럽 조사는 보안수사권을 남겨야 된다가 61%, 그리고 없애야 된다가 23%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김민석 후보가 연일 신천지에 전당대회 개입설을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친청계의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최민희 최고위원 예비후보 기자회견 목소리 들어보시죠.
6: 김민석 후보가 근거가 있다면 빨리 근거를 제시하고 사실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타당치 않거나 근거가 없다면 김민석 후보에게 당 차원에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예, 김민석 후보가 지금 연예 신천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SNS에 뭐 이낙연식 사쿠라를 쳤다라고 하면서 거기에도 이제 신천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날은 별로 주목을 못 받았고 최근에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 연합을 깨는 것이 본질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김수민 평론가님 이거 왜 신천지 얘기를 하는 건지 네.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어떤 것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는지를 알아야 신천지 얘기를 왜 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결국에 현재로서의 평가는 정청래 후보 측의 공세라든지 또 그쪽에 서 있다고 판단되고 간주되는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방어를 하거나 나아가서 역공할 정도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현재로서는 그 정도 수준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1: 예.
0: 결국에 그런 얘기를 했으면 근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얘기가 굉장히 파장이 클 수밖에 없고 그 음모가 있다 이런 종류의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얘기를 꺼낸 이상은 시간을 끌 생각을 하지 말고 빨리 제시를 하는 게 맞다. 설령 만약에 퍼즐 몇 개가 부족해서 맞추지 못한 상태라면 그런 상태라면 말을 아예 꺼내질 말았어야 되는 일이겠죠. 예. 그만큼은 일단 김민석 후보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또 좀 이렇게 빠져나가는 듯한 말을 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돼요. 결국에는 어떤 근거는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 말은 이를테면 예방적 음모론이었다. 네, 김어준 씨가 쓰는 논리를
1: 예.
0: 주로 쓰던 논리를 김민석 후보가 혹시 쓰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정청래 후보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꿈틀거릴 기미가 있어가지고 못 꿈틀거리게 한번 이렇게 눌러주고 간 것이다. 이런 예. 식으로 눈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 근데 정말 그렇게 해버린다면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사실 좀 그 안정감이 더 있다거나 또 실무적으로 더 탄탄하다 이런 평가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평가들이 무색해져 버린다.
1: 예.
0: 어쨌든 간에 단기간에 이 문제는 김민석 후보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이제 본인이 조만간 밝히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제 통일교 네. 당원들이 이제 전당대회에 개입했다 뭐 네. 대선 후보를 뽑는데 개입했다 신천지도 개입했다 이런 게 논란이 네.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민주당으로 이렇게 옮겨왔어요.
4: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 이제 슬슬 갈등이 격해지면서 다른 방송에서나 이 방송에서나 아 이제 뭐 하나 터질 때가 됐다 했는데 전 그게 왔다고 봐요. 실제로 우리나라 정치사를 쭉 보면요. 정말 그 후보가 뭐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혹은 정치인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크게 되는 리스크들은요. 보통 내부 투쟁 과정에서 터집니다.
1: 예.
4: 당시에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뭐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 이재명 대통령도 저는 비슷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아직은 얘기하신 대로 뭐 내용 나온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논평을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긴 한데 그냥 이전 전에 있었던 전례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했다고 하기에는 김민석 총리가 스스로 겪어야 될 리스크가 너무 커요.
1: 네.
4: 그러니까 내부였기 때문에 알 수 있던 어떤 내용을 확보했고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렇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도 뭐 김민석 총리가 주장한 사람에서 어떠한 혐의점을 제시할 만한 뭔가를 내놓지 않는다면 그 이상의 논평은 저는 뭐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정말 재밌죠.
1: 네.
4: 왜냐하면은 그 신천지라는 것도 결국에 이 통일교를 가지고 당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공격을 하다가 근데 또 막상 공격받다가 이 통일교 측 의사 측에서 아니 우리 민주당 정권 때는 민주당한테도 갖다 줬는데 하면서 뭐 그 당시에 뭐 전재수 시장 얘기도 뭐 나오고 혐의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국힘에서 역공 그럼 특검에서 다 까보자 이러니까 민주당에서 뭐가 걸리셨는지 막 갑자기 특검 안 받는다고 하다가 신천지 끌어들여갖고 물타기 하다가 흐지부지 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4: 그런데 그 신천지마저도 또다시 민주당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국민의힘이나 뭐 야당 입장에서 좀 재밌게 지켜볼 포인트가 되는 거죠.
1: 예. 그 여론조사 하나 소개시켜 방금 앞서 여론조사 그 소개한 KSOI 조사인데요.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당대표 적합도를 물어봤는데 정청래 25.7, 김민석 21.5, 그리고 송영길 8.3, 고민정 3.9, 김보미 2.6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2주 전에 조사했을 때하고는 상당히 바뀌었어요. 그때는 김민석 27.4, 정청래 21.5. 그래서 1, 2위가 지금 바뀌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지금 치고 올라왔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지금 약간 네거티브 공세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김민석 후보가 좀 쫓기니까. 장영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3: 근데 뭐 선호 투표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구조를 마련해 놓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뭔가 공세적인 측면에서 김민석 후보가 밀리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다른 얘기기는 한데 이게 이런 종류의 뭐 신천지라든지 이제 다른 종교 집단이라든지 정당 이외의 조직들이 전당대회에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7: 예.
3: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된다고 하는 게 뭐 대단히 뭘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1,000원씩 내면 되는 진짜 김밥 한 줄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면 되는 거라서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게 이제 김민석 후보가 해야 할 일이기는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근거 없이 제기된 그러니까 뭔가 이제 판을 뒤집기 위해서 자기가 제기한 것인데 사실상 근거가 없었다고 한다면 역풍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 노조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호남권 반도체 J클러스터 투자를 이제 삼성전자가 회사가 발표했는데 이거를 단체 교섭 쟁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8: 그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존 노조에서 이거 노사 협상을 해야 될 대상이다. 극단적으로는 동의 안 하면 가지 마라. 못 간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고 있잖아요.
1: 예, 어제 2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인데 이게 노란봉투법의 법의 내용을 보면은 근로조건이 변화가 될 경우에는 이것도 교섭 쟁점으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돼 있어서 이제 삼성전자 노조에서는 우리가 지금 광주 쪽으로 이전 근무지 이전할 수도 있으니 이것도 교섭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일단 문성호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4: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게 지금 노랑봉투법의 어떤 뭐 부작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거기에도 뭐 일견 동의는 합니다만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노동자가 어디에서 일하는지라는 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저처럼 뭐 혼자 사는 남자야 나은 사람 몸만 휙 옮기면 되지만 가족이 있거나 뭐 가족이 학업을 하고 있거나 또 다른 가족이 직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려운 측면이니까 노조가 뭐 그런 거를 어느 정도 협상의 과정에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1: 예.
4: 지금 이게 어쨌든 굉장히 정부에서 푸시를 크게 한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노란봉투법이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노동계 인사들이 추진하신 거지만 국민들이 보기엔 민주당에서 추진한 법안인데 거기에 스스로 뭔가 발목 잡히는 모습이 좀 재밌어 보이기는 하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어떤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이 노란봉투법을 협상하는 과정 에서 여러 가지 노동계 분들하고 인사를 하셨을 텐데 본인들이 정권 잡고 본인들이 추진하는 거 발목 잡혔다고 이렇게 뒤통수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1: 예.
4: 그런 측면이 있어서 논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추가로 이제 얘기 나온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지금 회사가 잘 되니까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씩 성과금으로 줘라라고 얘기를 하면 반대로 예. 회사가 그럼 지금 우리 회사가 어려워졌으니까 월급에서 좀 몇 프로씩 좀 깎겠습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1: 예.
4: 이런 건 좀 조율이 필요한데 이 노란봉투법 자체 제가 너무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사용자에게 좀 많이 불편하게 해놓은 법이긴 하잖아요.
1: 예.
4: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협상력 측면에서 기업을 하는 쪽에 조금 부작용이 될 수도 있고
1: 알겠습니다.
4: 사업자가 기업을 뭐 좀 영위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서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일단 오늘 문성호 대변인의 컨셉은 꿀잼이다. 전체적으로 모든 사안이.
4: 아니 원래 네. 저희 당처럼 작은 당에 있으면 네. 다 재밌습니다.
1: 장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발언.
3: 네. 저는 이분이 왜 이러시나 싶죠. 왜냐면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강력하게 추진하셨고 그리고 예.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결국에는 자기 정권에서 통과시켜서 이제 공포한 법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기업 투자나 공장 증설 이런 경영상의 결정이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한 거야말로 궤변이라고 생각하고요.
1: 예.
3: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 만든 뉴노멀이 맞습니다. 공장을 증설하면 노동자들이 가야 되는 거고 그거는 당연히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매번 그 노동계에서 얘기했었던 노동이사제 있잖아요.
1: 예.
3: 사실상 노동이사제가 전면화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1: 그러니까
3: 말하자면 기업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판단을 내릴 때 노조가 그 판단을 같이 하는 파트너가 된 셈인 거죠.
1: 예.
3: 그럼 이 뉴노멀에서 어떻게 협상을 잘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1: 예, 김소민 평론가 얘기 듣고 싶은데 네. 시간이 다 됐어요.
0: 네.
1: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방송 중 언급돼 한국갤럽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18세 이상 1,300명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이었습니다. 오늘 악마의 대변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혜영 전 의원, 김수민 평론가, 문성호 개혁신당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7월 20일 수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볼게요.
7: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9: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7: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10: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1: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12: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1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대구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선언입니다.
2: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3: 1996년 9월 9일 개국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6: 구원사의 영과 함께.
7: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3: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0: 가톨릭 평화방송.
8: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 못생겨지는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입으로 숨쉬기. 입을 벌리고 숨을 쉬면 턱이 뒤로 밀리면서 입이 돌출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보는 거북목 자세와 야식도 외모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이 못생김의 주범은 나도 모르게 찡그리는 일입니다. 자주 웃어야 얼굴 근육이 탱탱해져서 볼처짐도 사라진다고 하니까 우리 눅눅한 날씨 속에서도 많이 웃어준다면 날이 갈수록 더 잘생겨지고 예뻐지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7월 22일 수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버블 시스터즈가 불러준 저 햇살 속의 먼 여행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네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도 비가 많이 왔죠, 여러분? 요즘 이렇게 흐리고 비 오고 막 그러니까 햇살이 많이 그리우시죠? 쨍한 날, 그런 날 너무 그립지 않으세요? 오늘 제가 있는 이 서울은 중간에 잠시 오후쯤에 햇볕이 좀 구름 사이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어우, 순간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구름 속에 가려지고 또 비가 오기 시작하고, 오늘은 비가 오르락 내리락 좀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런 날은 이렇게 햇살이 그리워지지만 또 이러다가 막상 땡볕 폭염이 시작이 되면 아마 또 이 비가 그리워지지 않을까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이 장마도 왠지 웃으면서 기분 다운되지 않고 대범하게 웃으면서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성형외과 의사가 못생겨지는 습관이라고 공개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형수술에 돈을 쓰는 건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노력으로 얼굴 못생겨지지 않는 그런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습관 중에 입을 벌리고 숨 쉰다든지 아니면 턱을 괜다든지 이런 버릇은 내 얼굴을 못생기게 만드는 아주 나쁜 버릇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제일 안 좋은 거 찡그리는 거라고 해요. 별일 없더라도 일부러라도 자꾸 웃다 보면 뭐 이미 여러분들 스스로의 외모에 대해서 많이들 만족하고 계실 거예요. 이 정도면 예쁘고 멋있지 뭐 많이 만족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웃어주다 보면 더 잘생겨지고 더 예뻐지는 그런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런 노력은 좀 하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지바노프가 불러준 추억 속의 그대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자, 역시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그저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도 참여 가능하세요. 사연 보내실 때 성함 꼭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수요일, 매주 수요일 2부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하는 시간 또 준비하고 있죠. 오늘이 가기 전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신청곡은 혹시 너무 많이 보내주시면 오늘 다 못 나갈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평일에 신청곡 틀어줄 때 하나하나 다 챙겨서 신청곡 틀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음접풍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깐타 에스파뇰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자 그리고 특별한 여행 선물도 준비하고 있죠 가격은 반인데 감동은 그대로인 고흥 반전 여행 고흥으로 여행가서 소비한 금액의 50%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득템 여행 상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 볼까요? 박효진님께서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 휴무로 아침에 은행 갔다가 1시간 기다려서 은행 업무 보고 성당 가서 룩스메아 기도 모임하고 친구랑 점심 식사하고 차 마시며 수다 떨고 고민과 아픔도 공유하고 집에 오기 아쉬워서 영화 호프 보고 반찬이랑 간식거리 사왔어요. 오늘도 알찬 하루 보냈네요. 와우. 효진님 이 정도면 알찬 하루 정도가 아니라 그냥 꽉꽉 찬 하루 보내고 계셨네요 아유 아니 영화 호프 감상평도 보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영화를 되게 추천해 드렸는데 이 영화가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그래서 좀 제 얘기 듣고 영화 보신 분들은 느낌이 어떨까 살짝 좀 궁금하고 걱정되기도 하더라고요. 박진경님께서 광주 비 안 옴 오늘 내 비 안 왔어요. 현재 이 시간 베란다 뷰 공유합니다 하시면서 직접 찍어주신 이 광주 베란다 전경을 보내주셨는데 구름이 가득하긴 한데 구름은 가득한데 비는 안 왔나 봐요. 아, 그리고 구름 사이에 보이는 하늘이 너무 파랗고 예쁘네요. 네, 류영진님께서 정디 축하해 주세요. 오늘 방학식이라 아들 성적표 받아왔는데 전 과목 1등급에 성취도 A 받아왔네요. 그동안 고생한 거 보상받는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들한테 너무 고생 많았고 알찬 여름방학 응원한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기분이가 좋아서 신랑하고 시원한 맥주 마시러 갑니다. 용 녹음하고 갈게요. 라고 와 영진님 너무 좋으시겠네요. 네 남편분하고 밖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시고 네 아들 정말 고생 많고 장하다고 대견하다고 한 번 더 쓰다듬어 주시고 용돈도 좀 주시고 자 김수정님께서 호프 후기 봤는데 크크크크크크 이 키형만 100개 올리신 분도 계시다는 네 감상평은
뭐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는 거니까 이 크크크크는 어떤 의미일지 굉장히 많은 해석을 낳게 하는 그런 후기네요. 자, 오늘도 음저풍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여행 스케치의 옛 친구에게, 그리고 015B 윤종신이 부른 H에게.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정성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1970년대를 대표하는 추억의 포크 음악 두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시대를 풍미했던 음악이지만 지금 다시 들어도 담백한 감성과 진솔한 이야기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노래들인데요. 두 곡 다 번안곡이기도 해요. 자, 먼저 들으실 곡은 여성 듀오 현경과 영애의 그리워라입니다. 현경과 영애는 이현경과 박영애 이 두 사람이 1971년 서울대학교 미대 신입생 환영회에서 함께 노래를 부른 것을 계기로 결성된 팀인데요. 당시 회화과를 대표해 무대에 올랐던 두 사람의 아름다운 화음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듀오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재밌는 건 처음부터 팀 이름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어느 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는데 진행자가 팀명을 묻자 마땅한 이름이 없었고 이를 들은 방송 관계자가 두 사람 이름을 따서 현경과 영애라고 하면 어때? 이렇게 제안하면서 팀명이 정해진 거라고 합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그리워라 이 곡은 스페인의 혼성 그룹 모세다데스의 아디오스 아모르를 번안한 곡입니다. 원곡의 서정적인 멜로디에 한국적인 감성을 더해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추억 속에 남아있는 명곡으로 사랑받고 있죠. 특히 이 곡은 2007년 방영돼서 큰 인기를 누린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에 삽입돼서 또 젊은 세대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양병집의 역입니다. 이 곡은 바로 한국 포크 음악의 개척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양병집님의 곡인데 포크 음악의 전설 밥 딜런의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이 곡을 우리말로 옮긴 번안곡입니다. 단순한 번역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정서에 맞게 새롭게 해석한 가사 덕분에 한국 포크의 대표적인 명곡으로 자리 잡았죠. 특히 양병집 씨는 해외 포크 음악을 우리말로 소개하며 1970년대 포크 음악의 지평을 넓힌 인물로 평가받는데요. 이 노래 역시 담백한 기타 연주와 소박한 목소리만으로도 긴 여운을 남기는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은 김광석 씨가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라는 제목으로 또 리메이크해서 더 유명해진 곡이기도 하죠. 자, 그럼 그때 그 시절 청춘들의 감성과 포크 음악의 순수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두 곡 함께 감상해 볼까요? 현경과 영애의 그리워라, 양병집의 역.

복잡하고 아리숭한 세상 위로 오늘도 매드벌은 떠 있건만 태공에게 잡혀온 참새만이 한숨을 내쉰다. 시퍼렇게 멍이 들은 태양, 시뻘겋게 물이 든 달빛, 한겨울에 수영복 장수, 한여름에 털장갑 장수. 복잡하고 아리숭한 세상 위로 오늘도 매드벌은 떠 있건만 호수에게 잡혀온 잉어만이 눈물을 삼킨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70년대를 대표하는 추억의 포크 음악 두 곡 만나봤습니다. 이지영님께서 여성 듀오 너무 좋아요. 현경과 영애 달콤한데요. 라고. 네. 아무래도 좀 오래된 곡이다 보니까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익숙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 클라이막스 부분 있잖아요. 그리워라 우리의 지난 날들. 여기는 기억이 나네요. 다른 부분은 기억 안 나는데. 네. 박진경님께서 내 세대 노래는 아니지만 요즘 곡들보다 너무 듣기 좋은 옛 곡들. 네. 예전 노래들 중에 이렇게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곡들 참 많죠. 네. 이 두 곡도 그런 곡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노래를 한 곡 더 준비했는데요. From과 카더가든이 함께 부른 노래 들려드릴게요. 영원처럼 안아줘.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은 7985님이시네요. 쭝디 안녕하세요. 저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30대 남성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혼자 이동하는 일이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학창시절은 힘들게 보냈고 또 직장 구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저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 변화를 만들어준 건 다름 아닌 하모니카입니다. 지난해 하모니카 교실을 등록해봤는데 재밌어서 열심히 다녔고 작년 연말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도 했습니다. 하모니카를 배우니 음악이 더 좋아져서 올해는 노래교실까지 등록을 했는데요. 신나는 트로트를 부르다 보니 긍정적인 생각도 생기더군요. 요즘 저는 친한 친구와 노래방 가서 좋아하는 노래 부르며 희망을 품은 채 살고 있습니다. 에릭남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청합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798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일단 너무 멋지시다고 대단하시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요. 이 뇌병변 장애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뭐 만분의 일도 알진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양한 재활치료 같은 거 받으시잖아요. 그 치료 중에 뭐 운동 같은 걸로 하는 그런 치료들 뭐 다양한 활동으로 치료하실 텐데 제 생각에는 이 음악이 이 주는 이 긍정적인 효과? 이거 정말 대단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음악 하는데 즐거우시다면 아마 우리 7985님에게 앞으로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음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꾸준히 음악 하셔가지고 여기저기 7985님의 그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마음들을 음악에 담아서 주변에 많이 많이 이렇게 널리 널리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 성함 주소 문자로 다시 한 번만 보내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내 마음의 풍경에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양수정님께서 사연자님의 멋진 도전에 감동입니다. 진짜 하모니카 연주 감상하러 가고 싶네요. 박진경님께서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못할 건 없죠. 저희 신랑도 휠체어 탄 장애인 100여 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의 베이스 단원인데 아무래도 연습은 수도권에서 하고 또 아들 육아한다고 합창단 쉬고 있지만 장애는 불편할 뿐이지 못할 건 없다고 봐요. 네, 배주원님께서 쫑디 안녕하세요. 비오는 수요일 오랜만에 음저풍 들으면서 저녁 먹고 있어요. 오늘도 좋은 곡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진경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연이 아마 가장 큰 그 힘이 되는 현실적인 응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장애는 불편할 뿐이지 불가능한 건 없다. 네,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10cm의 노래 준비했어요. 일말의 가능성.

1500님께서 안녕하세요. 다른 지역은 비가 오는데 여기 김해는 비가 안 왔습니다. 아까 그 군산 쪽도 비가 안 왔다고 그랬고 김해도 비가 안온거 보니까 남부 지방에는 비가 안 왔나 봐요. 네, 서울은 지금 또 비가 많이 내려요. 엄청 많이 내려요. 어쨌든 이번 여름은 좀 장마 같은 느낌의 비를 아직은 제대로 우리가 맞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제 좀 뒤늦은 짧고 뒤늦은 그런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되는.

있는 것 같은데, 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피해만 없이 그렇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마, 이 비가 끝나고 나서 얼마나 또 뜨거운 햇살이 우리를 기다리게 될지, 올여름 얼마나 더울지, 그거 살짝 걱정됩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뭐전 세계가 지금 더운 것 같고, 그 지난주에 일본을 다녀오신 예지님도 일본도 그렇게 더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덥지 않은 여름을 보낸 것 같아서 참 선물 같은 그런 여름이지 않나.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1부 끝곡으로요, 윤하의 우산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2부는 가사를 읽으며 음악의 매력을 만나는 시간, 가사 읽어주는 쫑디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어렸을 때 배탈 나면 어머니가 살살 배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엄마 손은 약손 이렇게 말해주시곤 했었죠. 그리고 나면 조금 후에 신기하게도 스르르 통증이 줄어들었는데요. 그 어떤 약을 쓰지 않아도 엄마 손만 닿으면 치유되는 현상이 단지 기분 탓이 아니고요. 과학적 효과임을 증명한 연구가 최근 일본 대학 연구팀에 의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뭔가 닿는 촉각을 인위적으로 활성화하면 통증은 절반 이하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와 비슷한 연구는 사실 꾸준히 등장해왔죠. 독일과 네덜란드의 연구자들은 만 명이 넘는 참여자들에게 접촉, 쓰다듬기, 포옹에 관한 수년간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치매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6주 동안 매일 20분씩 부드러운 마사지를 했더니 혈액 안의 스트레스 수치가 감소했고요. 또 주목할 점은 신생아는 의료진이나 낯선 사람보다 부모의 손길에서 더 큰 안정감을 보였는데요. 역시 엄마 손은 약손이어서 신생아가 엄마의 손길을 알아채고 안정을 찾는다는 점이 참 신기하기도 하네요. 그런가 하면 건강한 사람보다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스킨십을 통한 정신건강 개선에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결과도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접촉과 스킨십의 횟수가 많을수록 우울증, 불안의 개선은 더욱 뚜렷했는데요. 거기다 사람과 사람뿐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접촉해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네요. 매일 포옹을 하면 의사와 멀어진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렸을 때 약손을 발휘해 주신 부모님을 위해 이제는 우리가 자주 손도 잡아드리고 안아도 드리고 또 어깨 마사지, 발 마사지 직접 해드리는 일 좀 진지하게 우리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0: Thank you.
1: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를 시작하며 꺼내본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어렸을 때 그 기억 있으시죠? 엄마 손은 약손이라면서 이 배를 만져주셨던 기억. 저 어릴 때 생각해보면 딱히 배가 안 아파도 괜히 엄마한테 어리광 부리느라고 아 배 아파 엄마 이러면서 엄마 무릎 빼고 누웠던 기억이 나요. 제가 또 막내였어가지고 좀 다른 형제들보다 엄마한테 더 좀 치댔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배 아플 때도 신기하게 엄마가 이렇게 쓱 쓰다듬어 주면서 약간 노래하듯이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엄마 손은 약손 형중이 배는 똥배 이러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거든요.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 배 아픈 게 괜찮아지곤 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 연구로 입증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 배를 만져주는 이 행동이 단지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뿐 아니라 실제로 통증을 줄여준다는 그 결과가 입증이 됐다는 거죠. 근데 진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프거나 다쳤을 때 누가 이렇게 손 꼭 잡아주고 누가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면 통증이 조금 괜찮아지는 느낌 받으시잖아요. 실제로 이 포옹만으로도 이 사람 몸 안에 면역력까지 향상이 된다고 해요. 우리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그렇게 받고 자랐는데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들께 좀 돌려줄 때가 된 것 같아요. 부모님 만나면 저도 사실 좀 그렇거든요. 오랜만에 부모님 뵈면 그냥 뭐 필요한 거 없는지 뭐 이런 거 챙기려고 애는 쓰는데 엄마 손 한번 잡아드리고 아버지 발 마사지 한번 해드리고 엄마 이렇게 한번 안아드리고 이런 걸 잘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저도 나이가 많아졌다는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댔던 것 같은데 오늘 이 하루 끝에 언박싱 읽고 나서는 지금이라도 다음에 꼭 부모님 뵈면 손도 한번 이렇게 주물러드리고 발도 마사지 한번 해드리고 아버지를 안아드리는 건 좀 어색하지만 엄마를 한번 안아드리는 건 괜찮을 것 같고 그런 거 꼭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김지원님께서 만날 때마다 허그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은근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야, 참 따뜻한 친구다. 아유, 이런 친구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예전에 지금도 아마 있을 텐데 길에서 프리 허그라고 그냥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한번 꾹 안아주는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위안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이 프리허그를 해본 적은 없는데 그 프리허그를 한번 경험해 보셨던 분들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괜히 그냥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눈물이 찔끔 나고 막 너무 따뜻하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원님도 다음에 친구 만나면 반대로 한번 안아주세요. 양수정님께서 쫑디도 다음에 만나게 되면 슬며시 허그해도 될까요? 네, 우린 좀 다른 문제지? 네, 이렇게 하이파이브 이런 거 하면 또 좋을 것 같아. 네. 하이파이브도 어쨌든 손과 손이 맞닿는 행위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 서로한테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되지 않을까. 수정님 우리는 그 정도로 만족하자. 박진경님께서 아 추억 돋는 엄마 손은 약손 진짜 갑자기 엄마 보고 싶어서 전화 걸고 올게요. 진경님 전화하셨어요? 어머니랑 통화하셨어요 진짜? 네 사연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엄마하고 통화 한번 하세요. 위정희님께서 안녕하세요 쫑디 분명 퇴근하고 치과 들어갈 때만 해도 해가 쨍쨍했는데 치료하고 나오니 비가 주룩주룩 결국 또 옷 다 젖으며 집에 가요. 아이고 정희님 오늘 우산 안 가지고 오셨구나. 일기예보 꼭 잘 챙겨보셔야 돼요. 일기예보상은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잠깐 그쳤어도 곧 비가 올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유 감기 이런 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네 다음부터는 꼭 우산 작은 거 휴대하기 편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꼭 챙겨 다니시길 바랍니다. 자 CPBC 라디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FM 라디오 105.3MHz 그리고 CPBC 빵과 CPBC 플러스 어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실시간 라디오 청취 가능합니다. 수요일 이 시간 2부는 여러분들 신청곡도 틀어드리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시면 또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도 또 보내드릴게요.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또 가사 읽어주는 쭝디 함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만 알고 있기 아까운 그런 좋은 가사, 노래 있으시면 추천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가사 읽어주는 쭝디 시작해 볼게요. 가사를 읽고 마음에 담으면서 음악에 숨어있는 매력까지 진하게 나눠봅니다. 오감동원 음악 감상 시간, 음악을 읽다 가사 읽어주는 쭝디. 자, 가사 읽어주는 쭝디,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 곡은요, B2B의 멤버에서 이제는 자타공인 음원 강자로 활발히 활동도 하고 또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 중인 이창섭 씨의 꽃이 되어줄게 입니다. 이 곡은 로이 킴이 작사 작곡 또 프로듀싱을 맡았는데요, 한없이 메말랐던 삶에 찾아와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절대 마르지 않는 꽃이 되어주고 싶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로이 킴과 이창섭 두 훈남 뮤지션의 협업으로 완성된 명품 발라드 꽃이 되어줄게. 자, 가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걸어온 세상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서 내가 버티고 이겨내야 하려면 웃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 시간들로 채워진 주름진 지금 나의 미소가 그대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모습이 될 줄은 몰랐어. 이제는 그대 미소 뒤에 멀리 숨겨둔 모든 사소한 아픔마저도 다 내가 짊어질게. 마른 바위 틈에 작은 꽃을 피운 너에게 영원을 약속할 수 있는 내가 되어볼게. 너의 가슴 속에, 너의 마음 속에 내가 시들지 않는, 마르지 않는 꽃이 되어줄게. 이제는 그대의 그늘 위에 가장 예쁜 꽃들과 푸르른 나무들로 채워질 수 있게 내가 비추어줄게. 가끔은 마음이 시들어간대도, 때로는 나의 빛이 저물어간대도 우리가 함께 있음에 마른 가지들도 우리 추억들로 결국 추운 겨울을 지나 사랑으로 피어나리. 발 디딜 곳 없이 울창한 그날이 오면 너의 손을 잡고 너의 품에 안겨 그 미소와 함께 숲을 바라보리.

음자풍의 가사 읽어주는 쭝디. 이번에 읽어볼 노래는요, 우리가 모두 사랑했던 노래 수아진의 파초입니다. 안상수, 안상진, 쌍둥이 형제 수아진 이 두 분은 한창 활동할 당시 명동성당 앞에서 기타 치면서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모금 운동을, 모금 공연을 펼쳤던 걸로 유명하죠. 1988년 파초가 큰 히트를 한 이후에도 매일 명동거리에서 노래했는데요, 수아진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은 어린이가 무려 천여 명이 넘는다고 하니 존재 자체로 희망을 전하는 가수가 수아진 선배님이셨습니다. 이 파초는 이건우님이 작사했고 한국 노랫말 대상 시상식에서 좋은 노랫말 상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도 막아주고 그늘도 만들어주는 파초처럼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자라는 의미가 담긴 노래, 수아진의 파초 함께 읽어볼까요? 불꽃처럼 살아야 해. 오늘도 어제처럼. 저 들판의 풀잎처럼 우린 쓰러지지 말아야 해. 모르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행여나 돌아서서 우리 미워하지 말아야 해. 하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순하고 아름답게 오늘을 살아야 해. 정열과 욕망 속에 지쳐버린 나그네야, 하늘을 마시는 파초의 꿈을 아오. 가슴으로 노래하는 파초의 뜻을 아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가사 읽어주는 쭝디. 오늘은 이창섭의 꽃이 되어줄게 그리고 수아진의 파초 이렇게 두 곡 함께 읽어봤는데요. 먼저 이 꽃이 되어줄게 이 곡은 로이킴이 작사 작곡하고 프로듀싱까지 해서 이창섭 씨가 부른 사랑 고백이 담긴 매력적인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두 훈남이 모여가지고 정말 노래도 좋고 이창섭 씨는 진짜 보면 볼수록 굉장히 재능이 넘치는 다양한 매력이 있는 되게 매력적인 아티스트 같아요. 이제는 뭐 솔로 보컬로 또 다양한 공연도 펼치고 굉장히 또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수아진 선배님의 이 노래 많이들 좋아하셨죠. 파초 이 노래는 정말 언제 들어도 좋은데 이렇게 가사를 또 따로 읽고 노래를 들으니까 노래가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찾아보니까 요즘에 너튜브 시작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너튜브에 수아진 치면 검색하면 나오는데 아직은 초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이 몇 개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으니까 계속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진짜 예전에 한참 인기 많으셨을 때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모금 활동하시면서 공연하고 그런 너무 그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던 진짜 선한 영향력의 대표 가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서 항상 이렇게 응원하고 그랬었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쌍둥이시잖아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프셨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는데 이제 치료 다 받으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너튜브 활동하시고 그런 거 보니까 더 응원하게 되고 그러네요. 지금도 여전히 뭐 이 선행은 계속 펼쳐주고 계시더라고요.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건강하시길. 8439님께서 수아진은 레전드급 쌍둥이 듀오였죠. 김수정님께서 프리허그 명동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직도 명동에 아직도 이 프리허그 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네. 1042님께서 저희 엄마가 형제 중 저만 오면 뭐가 그렇게 웃기신지 막 웃어요. 아직도 병원에 계시는데 좀 더 힘내시라고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사연 주셨거든요. 아 너무 좋네요 1042님. 예, 엄마 어머니한테 그냥 얼굴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엄마가 이렇게 막 웃으실 만큼 행복해지시는 거잖아요. 뭐 굳이 가서 막 허그하고 손잡아드리고 뭐 발마사지하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그냥 얼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하시는데 아유 1042님 복 받으셨네. 어머니한테 얼굴만이라도 자주자주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청곡들 또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마침 1042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도 있고 유리상자의 웃어요 신청해 주셨거든요. 자, 이 노래 준비했고요. 그 전에 김수정님께서 저 규현씨 데뷔 때부터 팬인데 드리밍 신청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자 그럼 김수정님이 신청해 주신 규현의 드리밍 먼저 듣고요. 그리고 1042님이 신청해 주신 유리상자의 웃어요 이렇게 두 곡 듣고 갈게요.

박인실님께서 저는 책 읽는 사람이 책 읽는 사람이 멋있어요. 이렇게 글 주셨네요. 인실님 주변에 누가 그책 읽는 사람 중에 멋진 분이 주변에 있나 보죠? 양수정님께서 우리 집 형제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웃기대요. 칭찬인 건지 비웃는 건지. 수정님 칭찬이에요. 칭찬. 아, 이런 칭찬이 어딨어. 저는 진짜 제가 재밌는 사람이라는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저 진짜 재미없다는 얘기만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부럽네. 아이고 참. 양수정님께서 또 유리상자 공연도, 규현님 데스노트 뮤지컬 커튼콜도 봤는데, 아, 우리 쫑디를 못 봤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참 너무 게을러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일을 많이 만들어 드리질 못했네요. 공연이라도 하고 방송이라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좀 많이 게을러서. 자, 하지만 열심히 지금 애쓰고 있거든요. 신곡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신곡 나오면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청곡 만나봐야죠. 먼저 아까 책 읽는 사람이 멋있다고 해주신 박인실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있어요. 김동률의 아이처럼 준비했고요. 이어서 양수정님이 신청해 주신 지난주에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오늘 틀어드릴게요. 소수빈의 더 아름다워져.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396님께서 아들이 옆에서 이 노래 듣고 싶다고 신청하는 리센의 Love Attack 들려주세요. 준비하도록 하죠. 아, 박진경님께서 제 꿈을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날마다 보고 싶어서 선생님 아리 중입니다. 요즘 날이 좋았다 안 좋았다 하니까 몸도 덩달아 아프신가 봐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김정환 선생님 아프지 마시고 제 곁에서 오래오래 함께해요. 김정환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과 함께 들으면 웃음날 노래인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에브리바디 듣고 싶어요. 자, 두 분의 신청곡 함께 들을까요? 0396님의 신청곡 리센의 Love Attack, 진경님의 신청곡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에브리바디

네, 0396님의 신청곡 리센의 러버텍 듣고 왔는데 진경님의 신청곡도 함께 듣고 얼른 마지막 곡 한 곡 더 들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경님이 박진경님이 신청해주신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에브리바디 이 곡을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류영진님께서 쫑디 저 돌아왔어요. 음저풍 듣고 싶어서 후딱 왔답니다. 음저풍 완전 중독이에요. 오랜만에 남편이랑 시원한 얼음맥주 한잔하며 두런두런 얘기 나눠서 너무 좋았어요. 아유 참 요즘 같은 날씨에 진짜 시원한 맥주 마시면서 시원한 곳에서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그것만큼 힐링이 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하셨네요. 가끔 그런 시간 가지시는 것 같네요. 부럽습니다. 저는 맥주를 잘 못 마셔서 맥주 마시면 혼나요. 아, 제가 자꾸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한다고 왜 자꾸 그런 코스프레 하냐고 자꾸 저 집에서 또 그거 가지고 한 소리 듣는데 저도 모르게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아, 혼난다는 게 진짜로 뭐 이렇게 혼쭐이 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걱정이 되니까 제가 맥주를 잘 못 마시거든요. 맥주가 제일 약해요.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머리도 아프고 숙취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양수정님께서 수요일이 언제부턴가 너무 신나요 라고 그냥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나면 된 거죠 뭐. 계속 신나는 수요일이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진경님이 신청해주신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에브리바디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재즈 음악가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도 저녁 7시 음저풍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의 영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0: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 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2: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1: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2: 뭐라고요?

0: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3: 기쁜 소식 밝은 세상
4: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기도의 요술길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수호천사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간다고 하죠. 또 세례를 받으며 닮고 싶은 성인의 이름을 받아서 그 성인의 삶과 믿음을 본받으며 살아갑니다. 한 분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한 분은 믿음의 길을 앞서 걸어가면서 하느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참 든든한 믿음의 동반자들이 있는 셈인데요. 오늘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깊이 사랑했고 끝까지 곁을 지켰던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의 축일입니다. 성녀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은총도 받았습니다. 오늘 영명축일을 맞으신 모든 마리아 막달레나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오솔길 산책 시작합니다.

네, 첫 곡으로 김인희가 노래한 하느님께 막달레나의 노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기도밥상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만나는 날인데요. 오솔길 가족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제 곁에 2027WID 서울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에 대해서 나눠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어떤 성인을 만나게 될까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오솔길 가족들과 사연 나눠주실 분들 기다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의 오솔길은 매일 오후 4시에는 생방송, 밤 11시에는 재방송으로 다시 들을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따끈한 사연 잠시 만나볼까요? 네, 하하대사님. 오늘도 당신은 비가 오락거락하니 햇님은 나왔다 들어갔다 하네요. 남겨주셨는데요. 어제 당신의 폭우가 심하다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좀 잦아들길 바랬는데 햇님도 나오시네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자매님들 축일 축하드립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유채칠리아님.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 오후 마리아 막달레나 세례명 쓰시는 모든 분들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은총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기도의 밥상에 앉아 있습니다. 나눠 주셨습니다. 예, 마리아 막달레나 본명 가진 예, 자매님들 또 수임들도 많이 계세요. 저희 아침에 축일 축하해 드렸었는데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지 저희 모두가 참 행복했습니다. 예, 극진한 사랑과 헌신의 상징이죠. 네. 레나 자매님, 장마와 찜통 더위에 건강 유의해 주세요. 남겨 주셨습니다. 습기가 있으니까 더 막 그 찜통더위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기도의 오솔길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김미리, 김유정이 함께 노래합니다. 빈무덤.

0: 네, 영양만점 기도밥상 받을 준비 되셨나요? 기도요솔길 별미맛집 수요일에만 차려지는 기도밥상입니다. 매주 다른 주제로 일상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은지 궁금증을 풀어보고 신앙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신부님 두 달 만에 뵙습니다.
1: 신부님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0: 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저는 지금 한참 여름 시즌을 맞아서 네. 저희 주일 학교 아이들하고 이제 지난 주에는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여름 캠프 다녀왔고요. 네. 이제 당장 내일 모레는 네. 또 초등부 아이들 데리고 이제 여름 캠프 다녀올 예정입니다.
0: 와, 아이들은 좋겠지만 신부님께서도
1: 뭐 저보다도 네. 저도 저지만 같이 네.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이제 봉사자들이 네. 진짜 성심성의껏 준비를 해주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런 봉사자들 덕분에 아주 여름 행사 기쁘게 잘 하고 있습니다.
0: 아이들도 평생의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러니까요. 네. 좋은 아이들이 좋은 기억 잘 안고 또 하느님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0: 네, 신부님. 신부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2027WID 서울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 한 분 소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성인을 만나볼까요?
1: 네, 오늘 소개해드릴 성인분은 아마 좀 낯서신 분들이 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그 WID 수호성인으로 선정되시면서 알게 된 성인입니다. 그분은 바로 성녀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라는 분입니다.
0: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것
1: 그러니까요.
0: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이미 네. 우리 성녀님의 이름부터가 좀 어렵습니다. 그쵸.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 네. 이분께서는 미국 분이십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지니신 분 중에 첫 번째로 가톨릭 성인이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오늘 기도밥상 시간에는 바로 이 성녀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 에 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기셔서 네. 이분은 수녀님이셨는데요.
0: 아, 정말요?
1: 네, 네. 생전에 이제 마더 카브리니라고 불리셨다고 하여 오늘 이분의 호칭을 카브리니 수녀님 혹은 성녀 카브리니 이렇게 부르면서 이야기 기도밥상 이야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신부님 미국인 중에서 최초로 성인 품에 오르신 분이라고 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 카브리니 성녀는 미국에서 태어나셨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1: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예, 카브리니 수녀님은 이민자들의 수호성인이시거든요.
0: 어머, 그럼 혹시... 이민자들의 수호성인하면 카브리니 수녀님께서도 미국에 이민을 오신 분인가요?
1: 네, 맞습니다. 수녀님께서도 네.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오신 분인데 본래는 이탈리아 출신이셨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지방 작은 마을 산탄젤로 로디자노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이때 수녀님이 태어나신 해가 1850년 7월 15일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훗날 미국으로 옮겨오셔서 시민권을 받고 미국인이 되셨는데요. 그런데 미리 이제 결론부터 살짝 말씀드리면 수녀님 본인이 이민자셨고 또 어려운 처지에 놓인 수많은 이민자들을 헌신적으로 도우셨기에 훗날 성인품에 오르셔서 오늘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녀님은 이제 이민자들과 관계되신 분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봅니다.
0: 아, 기억이 탁탁 남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오신 이민자라는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린 시절은 이탈리아에서 보내셨을 텐데 어떤 믿음의 씨앗을 품고 자라셨는지 아주 궁금한데요.
1: 네. 먼저 수녀님은 그 어린 시절에 무려 13명의 형제 중에 가장 막내로 태어나셨다고
0: 막내셨군요.
1: 합니다.
0: 네. 네.
1: 게다가 이제 예정일보다 두 달이나 일찍 태어나 이제 미숙아로 아주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가 1850년이었으니까요. 네. 뭐 옛날에는 혹시 아이가 금방 죽을까 봐 이제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수녀님도 워낙 몸이 약해서 태어난 당일에 즉시 유아 세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이기고 잘 성장하셨다고 합니다. 수녀님의 가정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깊은 신앙심을 가진 시골의 작은 집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심이 깊으셨던 아버지가 저녁마다 아이에게 들려주는 성인전, 그리고 특히 선교사들의 모험 이야기를 수녀님께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카브린이 수녀님 마음에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열정, 그리고 모험에 대한 마음이 이때 생겨나셨다고 하는데요. 이때 수녀님께서 특히 어린 시절 수녀님 마음에 와닿았던 분이 그 동양으로 처음 선교로 오신 분이
0: 프란치스코
1: 하비에르 네. 성인이시죠. 그런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그 스페인식 발음이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 하비에르를 이탈리아식 발음으로 하면 사베리오라고 합니다.
0: 아,
1: 그래서
0: 그렇군요.
1: 네,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라고도 많이 부르시죠. 네. 그런데 혹시 여기서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수연님?
0: 사베리오. 예, 동양에 선교하신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맞습니까?
1: 맞습니다.
0: 네.
1: 그리고 오늘 다루는 성녀의 이름이 프란치스카 사베리아인
0: 예.
1: 것입니다.
0: 네,
1: 그래서
0: 여성형으로.
1: 네, 맞습니다.
0: 네.
1: 맞습니다.
0: 네.
1: 이 성녀께서 그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성인을 네. 늘 마음에 이제 담고 일생의 롤 모델이 되셨다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녀님이 되실 때에 당신의 이름 사이에 그 사베리오의 여성형인 사베리아를 네. 붙이셨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수도서원을 할 때 붙인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비에르 신부님을 공경하고 동경하는 마음을 평생 가지신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 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1: 네.
0: 네. 카브리나 수녀님께서 어릴 적부터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신부님을 예, 성인을 존경하고 롤 모델로 삼으셨다면 선교사의 꿈을 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린 시절 품었던 선교사의 꿈은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성인처럼 동양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은 이제 동양에 첫 번째로 오신 선교사로서 이제 일본에 네. 도착하셨다가 이제 중국으로 가시는
0: 네.
1: 길에 이제 선종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모습처럼 카브리니 수녀님께서도 어린 시절부터 늘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선교사가 되어 사베리오 신부님처럼 중국으로 가겠다는 꿈을 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녀님의 이 늘 발목을 잡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건강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제 18살이 되어서 이제 교사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그리고 여러 수녀원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셨는데 두 곳의 수도원에서도 입회를 거부당하셨다고 합니다.
0: 네.
1: 이유는 다름 아닌 이제 건강 때문이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수녀님께서는 여기에 낙담하지 않으시고 고향에 있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묵묵히 자신의 기회를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수녀님께서는 그 지역의 한 주임 신부님의 요청으로 파산 직전에 놓인 한 고아원을 맡으셨다고 합니다.
0: 네.
1: 그 고아원의 이름이 섬리의 집이라고 했는데요. 수녀님께서는 이 섬리의 집을 재건하는 일을 맡게 되셨고 이 6년 동안 헌신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아원을 운영한다는 거 사실 쉬운 일이
0: 네,
1: 아니잖아요.
0: 보통이 아니죠.
1: 기도도 네.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실제적인 능력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때 경험이 수녀님의 어떤 실제적인 행정 능력이나 지도력을 키우는데 아주 큰 근간이 되셨다고 합니다.
0: 아, 건강 때문에 수도원 입회가 쉽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수도자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카브리니 수녀님은 어떻게 수도자의 길, 또 자신만의 선교의 길을 열어가셨을까요?
1: 네, 수녀님께서는 이렇게 그 고아원이었던 섬리의 집을 잘 운영하셨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셨으나 그래도 여전히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이나 금전적인 부족 때문에 결국 이 고아원 섬리의 집은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지역의 주교님으로부터 수녀님은 엄청난 제안을 받게 됩니다.
0: 네.
1: 그것은 바로 그 지역에 아직 없었던 여성 선교 수녀회를 설립하도록 그 주교님으로부터 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0: 오히려 섬리가 따랐네요, 신부님.
1: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 자료를 이렇게 확인해가면서
0: 네.
1: 아직 수녀님이 되지 않으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0: 네.
1: 아, 당시에는 이런 게 가능했나 보구나 뭐 이런 생각도
0: 네.
1: 들었습니다만 이 당시에 수녀님이 들어갈 만한 수녀회가 없었으니 수녀회를 직접 만들라는 아주 파격적인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0: 네, 그렇게 해서 예, 예수 성심 선교수녀회가 시작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신부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예수 성심 전교수녀회와 좀 다른 예수 성심 선교수녀회는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역시 이건 또 수녀님께서 잘 아시는 네.
0: 심히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어요.
1: 그러니까요. 예, 이때 예. 수녀님께서 만드신 수녀회가 예수 성심 선교수녀회라고 네. 합니다.
0: 예, 이렇게 힘들게 기회를 얻으셨는데 카브리니 수녀님은 어떤 수도회를 꿈꾸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1: 네, 이때 수녀님께서 이제 어찌됐든 수녀회를 만들라는 그 명을 받고 네. 이제 같이 할 활동을 할 자매들을 모집해야 하는데 이때 같이 모인 자매들이 그 방금 말씀드린 섬리의 집 출신의 일곱 네. 명의 동생 자매들과 함께 시골에 버려져 있던 한 수도원에서 예수 성심 선교 수녀회 라는 이름의 수녀회를 창설하시게 됩니다. 이때 카브리니 수녀님은 수녀회의 목표를 명확히 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성심 매 그 사랑을 세상 가장 소외된 곳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녀님께서는 이때 당연히 이 수녀원에는 규칙이 있어야겠죠. 이때 네. 회원을 직접 작성하셨다는데 이 회원 내용이 당시 여성 수도회로서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선교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수녀회가 아주 빠르게 성장했고 심지어 이탈리아 전역에 이제 지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0: 네, 성령께서 꼭 필요한 수녀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요.
1: 네. 네. 수녀님이 아니셨는데 또 불구하고 그렇게. 수녀회를 만들고 그것이 네. 빠르게 성장하고 전역에 지부가 생겼다는 게 참으로 성령의
0: 시대에 꼭 필요한 그렇죠?
1: 그러네요. 네,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0: 정말 들을수록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연약한 몸이셨지만 하느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신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베리니 수녀님. 예, 우리도 그 믿음과 용기를 잠시 마음에 담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호, 존 노가 부릅니다. I want to give up.

0: 네, 오늘은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2027WID 서울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만나고 있는 성인은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비리니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다가 이런 건 좀 더 알고 싶다, 또 이 부분이 궁금하다 하는 것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편하게 빵톡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백종원 신부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에 CBBC방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문자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네, 임세실리아님, 네, 카브리니 성녀가 이민자들의 수호 성인이시군요. 남겨주셨습니다. 성가를 들으면서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데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도 메시지 받으면서 어깨가 들썩들썩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티나님, 세례명이 길어요. 성인 세례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길어요. 오늘 부산도 많이 덥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예.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 예, 들으시는 거죠? 네. 레나님, 인간이 마음으로 앞길을 계획해도 예, 그것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잠언의 말씀 16장 9절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황베드로님,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 맞이하신 자매님 축일 축하드립니다. 남겨주셨습니다. 2037님, 오늘은 아침에 장맛비가 소강 상태였다가 오후에 많이 내리고 지금은 또 그쳤네요. 오늘은 영혼의 양식을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이 마음껏 차려주시는 날이군요. 맛나게 잘 먹을게요. 남겨주셨습니다. 신부님께서 얼마나 준비를 잘 해오셨는지, 예, 저도 아주 영양 만점입니다. 네, 젠님인데요. 신부님, 수녀님, 오늘은 오후 시간 내내 마음의 여유가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 방으로 차분히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수녀님, 신부님, 요즘 너무 덥고 습해서 모두가 에어컨 껴안고 사실 텐데 두 분도 기도의 옷을 낄 식구들 모두 건강 더 조심하세요.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덥고 습하고 어려운데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 따뜻한 마음 고맙습니다. 제님, 제님도 더위 건강 조심하시고요. 에어컨 껴안고 사실 텐데 라는 그 말씀이 너무 위트가 있어서 웃음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따뜻한 사연 나눠봤으니까 다시 백종원 신부님과 함께 해보겠는데요. 네,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 성녀의 삶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부님, 수녀님께서는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선교의 꿈을 끝까지 이루실 수 있었는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또 수녀님 마음속에 어떤 선교에 대한 꿈을 간직하고 계셨는지 좀 짐작하면서 더 묻고 싶습니다.
1: 네, 수녀님께서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어린 시절에 품었던 꿈, 중국에 가기를 여전히 희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1800년도 후반이었는데요.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어 가는 때였죠. 이제 네. 산업혁명이라든지 이제 근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때 근대로 접어들면서 이탈리아에서는 극심한 경제 불황과 여러 가지 양극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수백만 명의 이탈리아인들이 말 그대로 아메리카 드림, 이 당시에도 아메리카 드림이 있었나
0: 그랬군요.
1: 봅니다. 아메리카 드림을 품고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꿈을 안고 미국에 갔어도 그곳에서도 이탈리아 이민자들의 삶은 사실 크게 다를 바 없이 지옥과 같았다고 합니다. 일단 언어의 장벽이 있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안에서도 이탈리아 사람들은 미국에서 여러 가지 광산과 철도 혹은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어서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또 이제 미국이다 보니 종교는 개신교 중심이었고
0: 그렇죠.
1: 네, 일부 가톨릭 사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 아일랜드 출신이어서 여러 가지 뭐 의사소통도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 개신교로 개종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신앙을 많이 이를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고립되어서 이민자들의 자녀들은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범죄의 길로 혹은 여러 가지 나쁜 길로 빠지는 길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0: 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외면할 수 없지만 카브리니 수녀님 입장에서는 중국 선교를 포기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거는 뭐 사회의 네. 현상이지 카브리니 그렇죠. 수녀님하고는 당신의 열망하고는 다르죠. 여전히 네. 수녀님께서는 중국에 가서 하느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와 달리 이제 사회적 현상으로는 이탈리아 이민자들의 사회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있고 미국 안에서 이미 사회적으로 그 문제의식이 넓혀져 있었고 당시 뉴욕의 주교님 문 물론이거니와 당시 교황님이 레오 13세 교황님이셨는데요. 네. 이미 교황님께서도 미국에서의 이탈리아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카브리니 수녀님은 이제 중국 선교 이제 선교를 가려면
0: 드디어?
1: 교황님의
0: 네.
1: 이제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요. 이때 승인을 받으러 로마로 향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오 13세 교황님을 직접 아련하고 수녀님께서는 교황님께 중국 선교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때 교황님께서는 이 수녀님의 굳건한 신앙 그리고 지금까지 일궈온 수녀원에서의 행정력을 알아보시고 수녀님의 선교 방향을 완전히 돌려놓으셨다고 합니다. 이때 교황님이 수녀님께 남기신 말씀이 남아있는데요.
0: 네.
1: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카브리니 수녀님, 그대는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십시오. 뉴욕에 그대의 도움을 기다리는 수많은 동포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 동쪽은 이제 중국인데 서쪽은 네. 대서양을 건너 뉴욕이었는데요. 이때 평생 중국을 꿈꿔오던 카브리니 수녀님께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지만 수녀님은 교황님의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즉시 방향을 돌려 미국행 배에 몸을 실으셨다고 합니다. 이때가 1889년 3월이었다고 합니다.
0: 아, 레오 13세께서 통찰력이
1: 있으셨네요.
0: 네. 네. 네, 그렇게 중국 선교의 꿈을 포기하고 미국에 도착하셨는데 새로운 땅에서의 시작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의 삶은 어떠셨나요?
1: 네, 카브리니 수녀님은 교황님의 명에 따라 6명의 동료 수녀님과 함께 대서양을 건너 뉴욕에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쁜 환영이 아니라 차가운 냉대였다고 합니다. 뉴욕에 도착한 첫날부터 이제 수녀님들이 머물기로 한 그 약속된 장소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요. 당시 현재 교구에 계신 주교님이나 여러 가지 시설 담당자들도 이탈리아 이민자 지원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 현지의 주교님도 수녀님에게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가라고 명하셨다고 해요.
0: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요.
1: 네, 아마 네. 이제 그 현장에서는 잘 모르셨나 네. 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로 교구 내에서도 바쁜데 또 새롭게 와서 어려움을 느끼셔서 돌아가라고 명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지점에서 카브리니 수녀님이 더 대단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우리 수녀님이 새롭게 가셨는데 그곳 주교님이 돌아가라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0: 순명해야죠.
1: 네,
0: 더 큰 분에게 순명해야 돼.
1: 그렇죠. 더 큰 분에 네. 맞습니다. 수녀님 지금 네. 딱 수녀님 말씀대로 그 카브리니 수녀님은 주교님께 이렇게 약한 모습이 아니라 수녀님께서는 교황 성하의 명령과 네. 축복을 받고 이곳 미국에 왔기 때문에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셨다고
0: 강단이
1: 합니다.
0: 있으셨네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물 곳도 없어서 수녀님과 동료들은 첫날 밤에는 지저분하고 쥐가 들끓는 뉴욕 슬럼가에 아주 작은 여간방에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뉴욕에서 가장 가난한 이탈리아인 집단 거주지였던 리틀 이탈리아라는 그 마을로 들어가시게 되어서 이제 이탈리아 이민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0: 아유, 낯선 곳에서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되네요. 예, 아무 기반도 없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 많은 이민자들을 도울 생각을 하셨는지.
1: 예. 네, 수녀님께서는 그리고 수녀님과 동료들은 그런 이탈리아인 이민자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방문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이 어떤지 살펴보셨고 또 방치된 아이들을 보시고는 이제 글과 성경을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마음을 내어준 수녀님의 헌신에 감동한 이민자들은 힘들고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푼돈들을 모아서 이제 수녀님들을 도왔다고
0: 예.
1: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반대했던 지역의 주교님 역시 수녀님의 의지와 또 실제적으로 성과가 나기 시작하니 네. 그 지점에서 감동하셔서 오히려 정반대로 전폭적인 지지자로 돌아섰다고 네. 합니다. 이로써 카브리니 수녀님은 뉴욕에 있는 웨스트파크라는 곳에서 첫 번째 고아원과 수녀회 본부를 성공적으로 설립하셨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뉴욕에서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하셨다고 합니다. 수녀님께서는 그 드넓은 미국 대륙을 오고 가면서 수녀회를 세우기 시작하셨는데요. 뉴욕뿐만 아니라 시카고, 정반대에 있는 시애틀, 뉴올리언스, 덴버, 콜로라도 이러한 전역에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과 학교, 병원, 그리고 수녀회를 설립하셨다고 합니다.
0: 네.
1: 저는 이 지점을 읽으면 그 넓은 땅에 어떻게 다니실 수 있었을까 참으로 놀라웠는데요. 수녀님께서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또 병든 이들을 치료하고 아이들에게 배움을 주는 것이 예수 성심의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녀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세우셨던 학교, 병원, 고아원 등 이러한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이 무려 67개에 달하게
0: 세상에나.
1: 되었다고 합니다.
0: 어떻게 사회복지시설을 67개나 세우셨을까요?
1: 예, 그러니까요.
0: 정말 대단하세요. 대서양을 건너오셨는데 그 육지가 좁았을 정도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카브리니 수녀님은 깊은 신앙심뿐만 아니라 아주 뛰어난 지도력

0: 능력과 행정 능력. 지금 생각하면 여장부, 여성 리더십을 굉장히 갖추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네. 맞습니다. 수녀님 말씀대로 이 당시의 시대 배경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여성에 대한 지위가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0: 네.
1: 그러나 카브리니 수녀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뜨거운 신앙과 더불어 탁월한 행정 능력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낮았고 게다가 본토 출신도 아닌 이민자 출신의 수녀가 거대한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녀님께서는 행정 능력, 재정적인 감각, 그리고 심지어는 협상 능력까지 지니셔서 그러한 일을 아주 진척해 나가셨다고 합니다. 저도 카브리니 수녀님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인터넷에서도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요새 워낙 그 자동 번역이 잘 되잖아요, 수녀님.
0: 네.
1: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된 자료 이렇게 자동 번역으로 보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카브리니 수녀님을 두고 부동산의 어머니라는
0: 엄마.
1: 표현이 번역이 되어 있길래
0: 네.
1: 이게 도대체 무슨 웬 부동산의 어머니 뭐 원어가 도대체 뭐이길래 이런 말 나왔나 살펴보니까 실제로 카브리니 수녀님의 별명이 Mother of All Real Estate라고
0: 네.
1: 이렇게 딱 나와 Mother of All Real Estate
0: 네.
1: 모든 부동산의 어머니
0: 세상에나
1: 심지어 Mother of Real Estate 그냥 부동산의 어머니가 아니라
0: 능력 있는
1: All Real Estate 리얼 에스테이트 그러니까
0: 네.
1: 모든 부동산의 어머니라는 별 재밌는 별명까지
0: 네.
1: 있으셨다고 해요. 그만큼 신앙과 더불어서 아주 현명하고 훌륭한 능력이 뒷받침 되신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1: 네.
0: 신부님께서 자료를 너무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요. 저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2025년도에 예, 마더 카브린이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일반
1: 네.
0: 출판주에서 출판사에서요. 그리고 2024년도에 예, 카브리니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신자분들도 또 청년들도 좀 많이 읽고 또 영화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0: 신부님.
1: 저도 오히려 수녀님 예. 덕분에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0: 아유, 네. 저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예, 오늘도 마르코 신부님께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시는 영양 만점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유익한 기도밥상 함께 했는데요. 예, 오늘 말씀도 오솔길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카브리니 성녀의 삶을 통해서 오솔길 가족들이 마음에 담았으면 하는 메시지 남겨주세요, 신부님.
1: 네, 맞습니다. 제가 카브리니 수녀님에 관해 일단 기본적인 생애에 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성녀의 생애를 통해 영성적인 의미를
0: 네.
1: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카브리니 수녀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성과 메시지 그것은 바로 예수 성심의 영성이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네.
1: 수녀님께서 지니셨던 끝없는 에너지의 원천은 당신 스스로도 예수 성심이라고 밝히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자 했던 그 예수 성심의 신심을 우리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 기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민자 문제에 관해 던지는 울림입니다.
0: 그렇죠.
1: 2027 WID 세계청년대회의 수호성인으로 선정을 하신 이유도 아마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전 세계에서 있는 이민자 혹은 난민들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여전히 전 세계에는 난민과 이민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참 많은 갈등이 있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덜하다고 하는데 요새 유럽에서는 이 문제가 뭐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이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은 우리가 사회적인 짐이라거나 혹은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모두 똑같은 존엄성을 지닌 하느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이 가톨릭교의 가르침이고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 다문화 사회 혹은 이주민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그 이정표를 제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카브리니 수녀님이었고 그분의 삶, 생애이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아, 신부님께서 너무 중요한 요점을 또 지적을 해주셨네요.
1: 네.
0: 네. 네, 다음 주에도 기도밥상에 2027 WID 서울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과 함께할 텐데요. 다음 주에 소개해 주실 성인은 또 어떤 분일지 기대가 됩니다. 신부님.
1: 네, 다음 주에는 WID 수호성 다섯 분의 수호성인 중 네 번째에 해당하는데요.
0: 네.
1: 성녀 요세피나 바키타.
0: 아, 바키타 성녀에 대해서요.
1: 네.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예, 아쉽지만 또 신부님을 보내드려야 할 시간인데 예, 신부님 애청해 주신 오솔길 가족분들께 인사 나눠주세요.
1: 네, 날이 많이 무덥고 비도 많이 옵니다만 마음 안에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 예수 성심을 우리 마음에도 담으면서 이 뜨거운 여름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와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신부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오늘 만난 예, 성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베리니 성녀는 국경과 문화의 벽을 넘어서 가장 소외된 이웃을 품으셨고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길이라면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전 세계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일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가 카브리니 성녀가 보여주신 환대와 사랑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함께 나누는 축제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축일을 맞은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우리 청년들이 부활의 기쁨을 품고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끝곡으로 한국 가톨릭 성령쇄신연합이 부르는 아숨 여기 있나이다 남겨드리면서 오솔길 산책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흥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제랄도,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스도의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봉성당 보좌 정인우 신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희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뿐이 하고 불렀다. 이는 승님이란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나님이시며 너희의 하나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뵈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오늘 우리들은 사도들보다는 조금 덜 유명하지만 아주 그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한 제자의 기념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연세가 조금 있으셔서 옛날에 인문교리를 배우신 분들은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복음서는 많은 여인들도 예수님의 공생활 동안 그분을 따랐고 그분의 가르침을 보고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특별하게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을 넘어선다는 우리 신앙의 진리를 가장 먼저 체험하시고 다른 제자 공동체에게 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시며 또한 부활신앙의 스승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성녀와 예수님의 대화가 담긴 복음 내용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무덤, 즉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마리아는 천사 그리고 예수님께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을 여전히 주님이라 부르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것을 믿고 있지만, 마리아는 죽음을 맞은 예수님을 보며 그분이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수동적이신 분이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활동하실 수가 없다. 돌아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을 꺼내가야 한다. 또 누군가가 주님을 다른 곳에 모셔가야만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옮겨주어야 하는 분도 아니시고, 무덤에서 꺼내주셔야 하는 분도 아닙니다. 무덤을 스스로 나오신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올라가시는 분, 스스로가 움직이고, 스스로가 어딘가로 나아가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란 것을, 주체적이고 적극적이신 우리의 주님이시란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셔져야 하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돌보아야 하는 분도 아니란 것을 저 스스로도 다시 명심해 보고 싶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죽음의 굴레를 벗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시고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가시는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묵상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무심코 우리 마음대로 주님을 움직이고자 하는 바로 그런 욕심에 휩싸이지는 않았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대봉성당 보좌 정인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정인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 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별일 아닌 말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을 때가 있죠. 그렇게 자신감이 조금씩 줄어든 날에는 평소라면 쉽게 해낼 일도 괜히 어렵게 느껴지곤 합니다. 실제로 사람은 위축된 상태가 되면 집중력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자신감을 잃어서 원래 가진 실력을 다 보여주지 못하는 거니까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그렇게 나를 한번 다독이면서 고개를 들고 어깨를 한번 펴보세요. 굳어버린 마음이 조금은 풀어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충분히 애쓰셨으니까요.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일이 있었더라도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말고 조금만 더 나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레니 크라비치의 It Ain't Over Till It's Over 듣고 오셨습니다. 실수하니까 떠오르는 걸로 요즘 AI 컨텐츠로 만든 것 중에 정서불안 김엠찌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7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구독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을 소재로 해서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실수와 어려움들을 사람들이 잘 공감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실수를 대하면 그것을 온전히 내 마음속으로 삭히면서 풀어나갔는데 요즘은 겉으로 나의 불안함을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키캡을 달그락거리면서 누르는 밈이라든지 다양하게 우리의 불안함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실수가 많은데 어렸을 때는 다 아는 문제인데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단순히 지하철을 반대로 타는 데서부터 가끔은 정말 더 치명적인 실수까지 하는데요. 한숨도 나고 스스로 자책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며칠, 몇 달간 마음 아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또 자신을 토닥이면서 실수를 딛고 걸어나가야 하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실수는 금방 잊히지 않는데 이상하게 잘 해낸 일은 또 금방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가끔은 스스로에게도 조금 후한 사람이 되어주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일이 있었다면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루 전체를 실패한 날로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잘 해낸 일도 있었을 테니까요. 7월 22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 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이승환의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069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이직한 회사에 파트장이 있습니다. 40대 후반에 이 회사만 15년을 다닌 분으로 연차만큼 텃세도 심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작정하고 괴롭히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 하나하나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퇴근할 때 몇 시에 일어나는지도 파악하고 있다가 다음날 어제 급한 일이 있었냐며 비아냥은 기분이고 제 컴퓨터 화면을 틈만 나면 살펴보고 다른 팀에 사소한 질문이라도 했다 하면 메시지를 보내서 이것저것 혼냅니다. 그것도 매일요. 마음 같아선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이니 슬프게도 이 파트장과 잘 지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꿋꿋하게 친근한 척 치대면서 라포를 쌓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사무적이고 무던한 캐릭터로 선을 그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권력이 생기는 구조라 라포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크던데 솔직히 비위를 맞추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거든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반항도 안 하고 일만 딱 같이 하면서 흥미를 잃게 해야 하는 게 나은 걸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이직한 회사의 파트장이 텃세를 부리지만 잘 지내야 하는데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읽기만 해도 숨이 확 막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쪽에서도 가끔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 보자나 부주임 신부가 몇 시에 나가고 들어오는지 CCTV를 돌려보면서 확인하는 분도 있고 더 나아가 사무실에 원래 있던 CCTV 자리를 변경해서 직원 앉는 뒤쪽으로 변경해서 직원들 자체를 계속 볼 수 있게 그렇게 했던 이야기도 들려오는 기억이 떠오르네요. MBTI를 예로 들면 제가 일반적으로는 판단형이라고 표현되는데 만약에 제가 100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완벽한 통제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세상 만사가 다내 계획대로 되었으면 하는 사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도 내 계획 안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파트장이 원하는 것은 라포라기보다는 일종의 통제인 것 같아요. 이러한 통제의 의지 안에서 15년 동안 한 회사를 다니신 분이라면 사연자님께서도 쉽게 맞서거나 피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다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만이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나는 그렇게 계속 가면 소진될 테니까요. 가까워질수록 사적인 이야기에 더 개입하시려고 할것 같고요. 근데 또 반대로 너무 차갑게 선을 그으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더 피곤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친밀형 라포라기보다 업무형 라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인사와 감사 인사,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최대한 업무 안에서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보이게 우리가 하는 것이고, 라포가 형성된 것처럼 보이게 하되 나의 개인적인 라포는 제외하는 거죠. 누군가는 개인적인 라포까지 형성해서 회사 생활을 하는 게 편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비위를 맞추지 않고 그렇다고 반항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 같네요. 오늘의 미션은 업무는 한줄 더, 사생활은 한줄덜 말하기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파트장이 묻기 전에 먼저 잘 알려주도록 하고, 대신 퇴근 일정이나 개인적인 관계처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뭐 개인적인 일정이 있었습니다 정도로 답하는 거죠. 파트장에게 필요한 업무 정보는 주고 안정감을 주되 사연자님의 사생활까지는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마태오복음서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우리가 참 이렇게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또 우리의 업무에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정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내가 정말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면 또 침묵의 기도 안에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사이먼 D의 짠해.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의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6632님, 책을 좀 읽고 싶은데 요즘 너무 바빠서 책을 읽으려면 잠을 포기해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잠을 포기하면 다음날 지장이 생기고요. 근데 책은 너무 읽고 싶고요. 이래서 학생 때 책 많이 읽으라고 그렇게 어른들이 이야기하셨나 하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하게 된답니다. 요즘 참 다 책 읽고 싶죠. 우리가 참 쇼폼에서 벗어나 롱폼의 책을 읽고 싶은데 우리가 그거 하려면 다른 거를 포기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운동을 포기해야 되고 쉬는 걸 포기해야 되고 참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가 좀 하려면 내가 어떤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계획 말고 하루에 뭐 15분이라도 책 읽기라든지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사연에서 말씀하신 문자에서 너무나 읽고 싶어하는 느낌이 드니까요. 뭐 그렇게 아주 짧은 어떤 그런 약속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3685님, 결혼 준비할 때 신혼 때 접시를 많이 깨먹는 데서 일부러 예쁜 거 포기하고 무난한 걸로 샀는데 8년째 하나도 깨먹지 않았어요. 좀 깨먹어야 바꾸는데 이제 그만 예쁜 접시로 바꾸고 싶은데 깰 수도 없고 어쩌죠? 다시 돌아간다면 그냥 마음에 드는 접시 비싸도 샀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접시에 대한 욕심이 있을 때가 있는데 전에 분당에 있을 때 청년들이나 그런 사람들 이렇게 초대해서 음식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좋은 접시가 되게 마음에 계속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사를 가려고 하면 또 그게 짐이 되고 저도 사실 잘 깨뜨리진 않았는데 아이들을 초대해서 뭔가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아이들이 깨뜨렸던 적은 있네요. 사실 성인들이 깨뜨리는 것보단 아이가 생기면 또 깨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결혼을 하셨으니까 또 나중에 어떤 아이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깨질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부러 깨진 않더라도 또 나중에 사야 될 일이 생길 테니까요. 지금 잘 고민해 보시고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7962님, 신부님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시는지요? 최근에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Shape of Water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답니다. 이런 걸작은 안 본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OST, Madeleine Peyrou의 La Javanese 듣고 싶어요. 네, 그 Shape of Water 거의 10년 전인가? 그때 봤던 것 같은데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나네요. 기에르모 델 토로가 굉장히 판타스틱한, 굉장히 약간 동화 같기도 한데 조금은 되게 무섭기도 하고 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영화들을 많이 그려내죠. 저도 영화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저는 하나를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되게 뭐 재미난 것도 좋고 너무 심오한 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영화라는 게 참 우리에게 있어서 삶에 참 큰 기쁨을 주는 저는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영화는 참 어려운 시대긴 하지만 또 요즘에 그래서 국가에서 또 돈을 지원해줘서 생각보다 영화관에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메들린 페이루의 La Savanese.

사는 건 자기 집을 찾는 여정 같아. 언니가 그렇게 말한 건 케이크를 먹던 중이었다. 타인의 말이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과 평화롭게 있을 수 있는 상태를 찾아가는 여정 말이야. 그 말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백수린의 에세이,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 중에서

안치환의 내가 만일 듣고 오셨습니다. 백수리는 2011년 거짓말 연습으로 등단한 소설가입니다. 여름의 빌라 등에서 사람 사이의 미세한 감정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섬세하게 그려왔는데요. 오늘 들으신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이라는 에세이는 작가가 서울의 오래된 동네에 살며 만난 이웃과 반려견, 사랑과 이별의 시간을 담은 에세이라고 합니다. 거창한 사건보다 산책과 식사처럼 평범한 일상에서 문득 발견하는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 집은 실제 집이라기보다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자리를 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세로 살다가 월세로 살다가 갑자기 우리가 정말로 잘 모아서 집을 내 집을 마련했을 때 그런 느낌인 거죠. 이제 마음대로 내가 꾸며도 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것. 어떻게 보면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어떤 한 집이 아니라 여정인 거죠. 우리가 그 여정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마음속으로 응원드립니다. 달빛에 그려진 서점,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문장, 글귀가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이지나 스텔라 장의 여행의 끝에서

2026년 7월 23일 00시 3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신천 동두천시 송천교.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낚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 0259899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007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저는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오래 쉬었음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달 초에 굉장히 오랜만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잘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래 쉬었던 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었고 실제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마음만큼 따라와 주지 않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막상 그 상황이 되니 생각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면 몸이 무겁고 마음도 지쳐있는 게 일하는 도중에도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아무 생각이 없어질 때가 생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러다 보니 자잘한 실수들이 생기고 이러다 잘리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스치고 그냥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님도 친구들도 뭔가 한심스럽게 볼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일도 못하고 놀고 있지 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참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너무 오래 쉬어서 적응에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쉬었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래 쉬다가 오랜만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군요. 무언가 손을 놓다가 다시 시작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방학이 끝나고 다시 개강을 했을 때 한동안은 수업에 잘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가벼운 지점부터 오랜만에 직장에 복귀하신 분들이 겪는 무력감과 무능감이 있기도 하죠. 미사를 신자들과 거의 매일 주례하는 제 입장에서도 휴가를 좀 다녀오면 처음 얼마간은 제대에서 주례하는 게 굉장히 어색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수천 번의 미사를 해왔음에도 잠깐만 혼자 하더라도 어색해지는 게 참 이상하긴 하지만 그게 인간인 것 같더라고요. 쉬었던 과거를 만회하고 싶고 실수하지 말고 잘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있으실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다시 시작해 볼 거라는

결의를 가지고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지점에서 우리의 목표를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직장에 적응하는 걸로요. 오랜만에 우리가 다시 시작한 일이니까 적응이 빠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어느새 일이 손에 익어서 내가 언제 이렇게 손에 익었을까 싶을 정도로 하게 되는 날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업무 전과 업무 후에 성호경 한번 그어보기입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오늘 잘해야 한다는 긴장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면서 성호를 긋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가 끝난 뒤에는 오늘 잘한 일과 실수한 일, 그래도 끝까지 버텨낸 시간을 모두 봉헌하면서 다시 한번 성호를 긋는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많이 쉬었으면 참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 이런 말 하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너무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지금 걷고 있는 그 걸음이 굉장히 큰 걸음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왔구나. 뭐 한 걸음 엄청 크게 걸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걸음을 걸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카리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감히 미약하게 시작한 날을 비웃느냐. 다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의 모습이 조금 미약한 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사연자님도 이 작은 시작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쉬었던 시간을 한꺼번에 만회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자신의 자리를 지킨 것부터 잘해낸 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옥상 달빛에 행운을 빌어요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 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나나 무스쿠리의 I have a dream입니다. 라디오고에서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의 영과 함께
3: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키운 농작물이라고 하면 벼나 밀과 같은 곡식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인간이 재배한 가장

추측도 해보게 되는데요. 자, 한창 제철인 무화과 드시면서 더 건강하게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7월 22일 수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고요. 첫곡 심규선이 부르는 무엇을 먹을까 띄워드렸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요즘 걱정하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너무 더워서 뭘 먹으면 좀 시원할까? 그리고 복날에는 삼계탕 꼭 드시고 막 든든한 거 드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근데 요즘 저는 무화과도 좋아하지만 요거는 구하기 조금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복숭아를 아주 잘 즐겨 먹고 있습니다. 저는 딱딱한 복숭아 좋아하는 딱복파인데 우리 아이들은 부드러운 복숭아 물복 좋아해요. 물 나오는 그 물복을 좋아해가지고 조금 의견이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중간으로 부드러운 복숭아 부복을 먹기로 해가지고 딱복이 좋은데 부복을 먹기로 해가지고 요즘 복숭아를 사다 놓고 매일매일 먹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잘 먹어요. 진짜 달고 그 부드러운 복숭아여도 과즙이 쫙 나와가지고 너무 맛있거든요. 여름에는 이렇게 제철 과일들, 든든한 음식들 드시면서 더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 내리고 나더니 그래도 조금 날씨는 풀려서 한낮에도 막 그렇게 막 7월 초처럼 그렇게 덥지는 않아서 조금 다행이긴 한데요. 그래도 비 피해 있는 분들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폴리나님이 가랑비 맞으며 운동하고 와서 함께해요 하셨어요. 와,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에도 운동을 하실 수 있고 어제 보내주셨어요.

주셨는데요. 운동을 하신 분이 계시군요.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네, 그녀에게 평화를 이렇게 방송 토크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토크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는 유료 100원이에요. 우물정 누르시고 1053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과 함께 신청곡 기다릴게요. 네, 오늘은 마음 깃는 두레박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이의 내 찬양 받으소서, 알마의 나와 가자 듣고 마음 깃는 두레박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유지 아니스입니다. 제게는 8살, 6살 난 귀여운 딸들이 있습니다. 딸들이 어느 날은 엄마, 우리도 어린이 미사에 가보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데리고 가야지 미루고만 있었는데 기회인가 싶었죠. 그런데 한편으론 고민과 걱정도 앞섰습니다. 걷기도 전에 유아 세례를 받도록 했던 저였지만 하느님, 미사, 성당이라면 아직 모든 것이 낯설 아이들에게 앞으로 신앙을 어떻게 가르치고 심어주어야 할지 난감했거든요. 제발 거부감만 들지 않도록 주님의 집으로 이끌어 주시면 엄마인 제가 차근차근 일러주겠노라 기도하며 어린이 미사를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대성공. 주일 학교를 처음 갔던 3월의 그날부터 지금까지 토요일을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스며드는 하느님을 마주하는 순간들은 무척이나 경이롭습니다. 우선 성당에 다닌다고 주변에 자랑하고요. 은총표라는 당근을 받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매주 성경을 찾아보며 주보의 퀴즈를 풀어냅니다. 그뿐 아니라 미사 중 율동봉사를 위해 수백 번 동작을 반복하더라고요. 또 신부님께서 내주신 숙제를 해내려 식사 전후 기도를 버벅거리며 읽더니 이제는 기도하자 말하지 않아도 습관처럼 달달 외워 식사 기도를 바칩니다. 최근엔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여행 중 갯벌에서 조개를 실컷 잡고 다시 걸어나가는 동안 6살 아이가 제게 엄마, 세상에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꽃이랑 나무도 있고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잖아요. 하느님은 요렇게 우리한테 좋은 것만 다 선물해 주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감격스러운 나머지, 맞아, 라파엘라야, 너도 엄마가 받은 엄청 귀한 선물이야. 말해주었더니, 저도 알아요. 엄마도 저한테 선물이에요. 하느님이 선물해주신 거다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고 신부님이 그랬어요. 하며 밝게 웃는 아이를 보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엄마인 저는 하느님을 설명하고 가르치려 했는데, 정작 하느님께서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따뜻하게 아이들의 마음에 먼저 다가가 계시더라고요. 어린이의 순수한 눈과 마음으로 충분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당신의 사랑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도록요. 저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삶 속에서 끊이지 않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걸어주는 엄마가 될 겁니다. 신앙을 애써 가르치기보다 먼저 감사하고, 먼저 사랑하며, 먼저 기도하는 모습의 엄마로요. 마르코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가 주님의 사랑 위에 뿌리내리고 또 주님의 친구가 되어 선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온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도 듬뿍 사랑받고 듬뿍 사랑하세요.

네, 마음 깃는 두레박에 이어서 가뜬 중창단 어린이처럼 듣고 왔습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요지 선생님 얘기에 되게 공감이 많이 되네요. 아무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레 걱정하고 아이들이 성당 안 간다고 하면 어떡하지? 지레 걱정하고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은 신앙을 잘 받아들이고 저희 첫째도 이제 천년성체를 해가지고 더 열심히 성당에 다니고 둘째도 막 그렇게 기다리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열심히 율동 찬양하면서 앞에 나가서 막 율동하는 거를 자랑 삼아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하는 생각은 참 유연하고 놀라운 것 같아요. 어느 날 둘째가 그러는 거예요. 작년이었는데 7살 때 엄마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잖아. 그러면 과자 같은 간식도 하느님이 주시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지? 그랬더니 그렇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재료가 하느님께서 주신 거니까 과자도 하느님께서 주신 거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사실 뭐 과자를 먹으면서 하느님께서 주신 과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지는 잘 않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보고 참 신기하다 생각을 하고 첫째도 또 아이 얘기하니까 또 얘기가 이렇게 길어지네요. 첫째도 또 저희 남편 성당 잘 열심히 안 다니거든요. 무신론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나 할까? 근데 첫째가 이제 아빠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보이는 것만 믿어? 나는 안 보이는 분도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데에서 제가 완전 감동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어린이들의 순수함 하느님께서 가장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마음 깃는 두레박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네요. 3200님, 그대평화 슬디님, 여전히 장마전성에서 다소 가라앉은 기준의 그대평화 들으면서 이른 새벽 남편과 시어머님 조식을 챙기면서 오늘도 하루 주어짐에 감사하고 있어요. 들려오는 귀에 익숙한 찬양 들으면서 또 지역에서 들리는 안타까운 소식에 가만히 손 모아서 어서 복구가 되어라 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리데오의 천사의 노래 듣고 싶어요 신청해 주셨어요. 천사 같은 마음에 3200님께 이 노래 잠시 후에 들려드리고요. 8766님은 출근길 그대평화 방송 듣다가요.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곡 신청곡으로 이어드릴게요. 솔리데오의 천사의 노래 그리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석소영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신청곡으로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솔리데오 천사의 노래 그리고 석소영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 막달레나를 일곱 마귀가 떨어져 나간 여인이라고 묘사하죠. 예수님의 커다란 구원을 경험한 후 그분의 가르침을 바라며 따랐던 여인입니다. 요한복음사가는요. 막달레나가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보다 먼저 뵀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막달레나를 사도들의 사도라고 또 말하기도 했죠.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 요셉, 성 테오필로 등 12분입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주변에 또 마리아 막달레나 세례명을 가진 분이 있다면 축하 인사 건네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박송이가 부르는 마리아 막달레나의 고백 띄워드릴게요.

네, 마리아 막달레나의 고백, 박송희의 목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복음은 울고 있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정원직이라고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마리아 하고 부르시자 그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분을 알아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복음을 읽을 때마다요, 지금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나도 이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못 알아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이름 부르시는 주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의 가르침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끝곡 17이다. 부르심 준비했어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

지금은 가톨릭 평화방송 장비점검 시간입니다. 정규 방송은 오전 5시부터 시작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가톨릭 평화방송 장비점검 시간입니다. 정규 방송은 오전 5시부터 시작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가톨릭 평화방송 장비점검 시간입니다. 정규 방송은 오전 5시부터 시작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미사. 7월 23일 연중 제16주간 목요일인 오늘 미사 집전은 의정부교구 정발산 본당 주임 조혜인 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7월 23일 연중 제16주간 목요일입니다.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받치는 분이시다. 저는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이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0: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1: 아멘.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이 더해 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예레미야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가서 예루살렘이 듣도록 외쳐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젊은 시절의 순정과 신부 시절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너는 광야에서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나를 따랐다. 이스라엘은 주님께 성별된 그분 수확의 만물이었다. 그를 삼키는 자들은 누구나 벌을 받아 그들에게 재앙이 닥쳤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이 기름진 땅으로 데려와 그 열매와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여기 들어와 내 땅을 더럽히고 나의 상속 재산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사제들도 주님께서 어디 계신가 하고 묻지 않았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몰라보고 목자들도 나에게 반역하였다. 예언자들은 바알에 의지하여 예언하고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것들을 따라다녔다. 하느라 이를 두고 깜짝 놀라라. 소스라치고 몸서리쳐라. 주님의 말씀이다. 정녕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고 제 자신을 위해 저수 동굴을 물이 고이지 못하는 갈라진 저수 동굴을 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주님,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나이다.

0: 주님,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나이다.
1: 주님, 당신 자애는 하늘에 닿으며 당신 진실은 구름까지 이르나이다. 주님, 당신 정의는 태산처럼 높고 당신 공정은 시면처럼 깊사옵니다.
0: 주님,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나이다.
1: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그들은 당신 집에 잔치로 흠뻑 취하고 당신이 주시는 기쁨의 강물을 마시나이다.
0: 주님,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나이다.
1: 정녕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고 저희는 당신 빛으로 빛을 보나이다. 당신을 아는 이들에게 자애를 베푸시고 마음 바른 이들에게 정의를 펼치소서.
0: 주님,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나이다.

0: 주옵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알렐루야.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1: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 찬미 예수님.
0: 찬미 예수님.
1: 비유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나 글을 쓸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아주 시끄럽게 떠들면 개처럼 짖는다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사람을 개에 비유했다고 내가 개야? 하고 도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문학 작품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뜨고는 있지만 텅 비어 보이는 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의 창문 같았다. 빈 집의 창문은 살아있는 느낌이 없고 열거나 닫을 일도 없고 따뜻한 저녁을 밝혀주는 빛을 밝혀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느낌의 눈을 표현하여 그 사람이 현재 황폐해진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비유는 본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복음 선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고자 하셨고, 말씀 또한 쉬운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쉽게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단, 문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것이고, 그러니 코웃음을 치면서 비유를 다르게 들었겠지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이를 꾸짖는 표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듣고 보면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셨고, 그 메시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분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기대하였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포함하여 그분의 말씀은 믿음이 없이 보고 듣는다면 보아도 다르게 보고 들어도 다르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1: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예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0: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1: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구약의 제사들을 하나의 제사로 완성하셨으니 하느님의 종들이 정성껏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처럼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전엄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제사가 인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마음을 드높이
0: 주님께 올립니다.
1: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0: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0: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1: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0: 아멘.
1: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2: 하느님의 어린 양,
0: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1: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0: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2: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 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주님을 찬미합시다.
1: 하느님.

0: 묵주 기도 빛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0: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사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0: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주님의 영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0: 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4번, 참 왕이신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주변에 소홀해지지 말고 소외된 사람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없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우리 또 김선식이 형님이 바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우리한테는 그래 우리는 조금 바보처럼 요즘 말로 많이 쓰는 말로 하면 우리 약간 호구처럼 누구한테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자 내주는 거 아까워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하는데 영어에서 바보 뜻하는 이디엇 어리석다라는 말은 자신의 삶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 우리 다 바본데요 그러면 우리 다 어리석지 않아요? 우리 되게 내일에만 신경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바보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남한테 관심을 많이 두자. 남한테 베풀 거 베풀고 어떤 나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남도 챙길 줄 아는 똑똑한 사람이 되자 하는 생각 오늘 여는 말 전해드리면서 해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려요. 문자 메시지는 유료 100원인데요. 우물정 1053입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 보내는 사람 번호에 샵1053 적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 방송 토크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따뜻한 이야기 전해드리는 꽃들에게 희망을 함께하는 목요일이죠.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이형진의 내 생애의 모든 것, 그리고 나정신 채칠리아, 오주 없인 살수 없네.

그대에게 평화를 7월 23일 목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는 성밴드의 바보처럼 신나게 띄워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쉽사리 그 답을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서 만난 사람들을 자식처럼 보듬었던 분이 있어요. 바로 대전교구의 김성현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지난 2004년 몽골의 초원에 아직 봄바람이 닿기 전인 추운 어느 날 하느님 품에 안겼는데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몽골에서 사목하면서 몽골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또한 가족이 되길 바랐습니다. 김 신부는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성당 한편에서 함께 살면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편한 삶을 바랄 만도 한데 오히려 자신이 세운 항올 성모승천 성당을 떠나 전기와 물도 구하기 어려운 추원 지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하느님만 전하려 하기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몽골어를 가르쳐주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했던 목자였습니다. 김 신부님의 출신 본당은 공세리 성당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성당 마당에 있는 드비즈 신부의 공적비를 보면서 선교사제가 되길 꿈꿨다고 합니다. 머나먼 프랑스에서 전해진 복음의 씨앗이 김 신부를 통해서 새로운 꽃으로 자라난 거죠. 언젠가 김 신부가 몽골에 남긴 씨앗이 또 다른 꽃을 피우기를 희망해 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천승재의 목소리였죠. 어떻게 사랑을 계속 줄 수 있나요? 띄워드렸습니다. 아, 정말 또 따뜻한 이야기. 저는 이 시간 함께하면서 제일 좋은 게 이런 이렇게 뉴스 보면 세상이 왜 이렇게 삭막하지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 함께하면 아직 세상 살만하다. 좋은 사람이 더 많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 해서 이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대전교구의 김성현 스테파노 신부님 기억하는 시간이었어요. 은방울꽃님이 튀르키예 쪽은 무화과 석류나무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중동지역에는 역시 무화과가 많아서 예수님도 많이 드셨을 거예요 하셨는데요. 아, 그래요. 예수님도 많이 드셨겠네요. 많았으니까. 그래서 무화과나 석류나무가 우리 주위엔 많지 않지만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또 익숙한 과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5687님, 슬디, 무화과잼 엄청 많나요? 너무 달지도 않고 적당한 달콤함이 저를 미소짓게 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하시면서 갓등 중창단의 영원하셔라 신청하셨는데요. 네, 이거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이 곡. 무화과잼 저도 좋아해요. 근데 이 무화과는 저는 그 베이글에 발라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담백해가지고 갑자기 생각나니까 이따가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침이건 낮이건 맛있는 얘기 나오면 못 참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먼저 5687님이 신청하신 갓등중창단의 영원하셔라 듣고요. 이어서 찬양천사 프로젝트 음반에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면 띄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위에 꿋꿋하게 서 있는 우리 앞에 두려울 것 없다네. 굳건하게 자리 잡은 사랑 우리 안에 우리 모두 함께라는 믿음, 사랑으로 반화되는 기쁨, 그 안에서 싹 트는 가득 찬 희망을 온 세상 만방에 전하리.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좌절과 시련은 우리에게는 그분에게로 가까워져가는 성장의 밑거름이라고 믿거든. 그분을 향해 치켜든 우리 맞잡은 손을 지켜줄 그 사랑 우리 안에 꿋꿋하셔라. 언제

신청곡으로 띄워드렸죠. 갓등 중창단의 영원하셔라 들었고요. 이어서 찬양천사 프로젝트 음반에서 우리가 빛이 될수 있다면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성인 중에는요. 성녀 비르지타가 있습니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이 비르지타는요. 어머니를 잃고 이모의 슬하에서 성장했는데요. 귀족인 울프 그드마르손과 결혼한 후에 남편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선활동에 힘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모든 재산을 자녀들과 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준 후에 엄격한 금욕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자신이 경험한 여러 신비 체험과 계시를 기록했고요. 또 자신이 받은 계시에 따라서 지극히 거룩한 구세주 수도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내 개혁을 위해 힘쓰고 또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던 중에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성인 성녀 로물라, 성 세베로 등 16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주님 은총 가득 받는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류체첼리아님이 본당에 노연한 마리아 막달레나 자매님, 또 이우현 마리아 막달레나 자매님, 세상의 모든 마리아 막달레나 자매님 축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시면서 어제 보내주셨어요. 주님 은총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는데요. 그쵸, 마리아 막달. 저희 본당에도 막달레나 할머니들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막, 막달레나 씨가 막 이렇게 하는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또 사도 중에 사도인 만큼 마리아 막달레나 자매님들 많으신데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래 이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홀리컵스의 거룩 듣고요. 임두빈의 러브 페스티벌까지 띄워드립니다.

네, 임두빈 목소리였죠. 러브 페스티벌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홀리컵스 거룩이었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신비가 모든 이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건지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더 열어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면서 주님의 가르침에 깊이 머물러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대호가 부르는 하느님 나라로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6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봉성당 보좌 정인우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은 부분이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 말씀으로 가르침을 전하시는 것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뜻,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듣는 이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알아듣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은 어떤 비유 말씀으로 그것을 전한다 하더라도 하느님 말씀에 대한 애착이 있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만 하느님의 뜻을 찾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느님 말씀에 대한 애착이 없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을 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에게 그들의 마음이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뛰어난 머리와 지식이 하느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뛰어난 머리와 지식이 사람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은 학문과 이성의 부분입니다. 하느님의 영역에서는 머리와 지식이 아니라 신앙이 사람을 바꾸어 놓고 신앙은 머리와 지식이 아니라 영혼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비유 말씀들,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들이 그 비유 말씀들에 담긴 의미를 몰라서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주말 들으셨던 비유인 밀과 가라지의 비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비유의 뜻을 정녕 몰라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 똑똑한 이들은 비유를 듣고도 자신들의 삶이 가라지와 같은 삶이란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가라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눈은 감고 귀는 닫히고 마음은 무딘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 새벽, 오후 혹은 저녁 시간,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대부분은 성경 공부나 묵상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 공부와 기도 가운데에서 새롭게 알게 되는 하느님과 관련된 지식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들은 말씀 안에서 하느님께 합당치 않은 나의 모습들, 즉 가라지스러운 나의 면모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와 지식으로는 하느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마음과 영혼으로는 하느님의 뜻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 모든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부족함을 일깨워주시는 하느님 덕분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청합시다. 아멘.
1: 연중제 16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대봉성당 보좌 정인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정인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구원사의 영과 함께
3: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의 삶이 참 길다고 생각되지만 잠자는 시간을 다 합치고 또 일하는 시간을 다 빼면 정작 우리가 웃고 또 즐거워하는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잠자는데 22년, 일하는데 26년, 또 걱정을 하는데 10년, 화를 내는데 7년이나 쓴다고 해요. 또 여기에 밥 먹는 시간은 6년, 이를 닦고 샤워하는 시간은 200일. 이런저런 시간들을 다 빼고 나면 우리가 살면서 웃는 시간 고작 89일 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뜨거운 절기 대서입니다. 그런데 한 글자만 바꾸면 이 대서는 대소가 되죠. 크게 찾아온 더위만큼이나 우리의 웃음도 크게 찾아오면 어떨까요? 오늘만큼은 더위에 지지 말고 시원하게 한번 웃어볼까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복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코요테 웃자 이 노래를 첫 곡으로 2026년 7월 23일 목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자, 지난 소서의 화제 인기어가 됐죠. 저는 이 작가님의 말장난을 너무 좋아합니다. 소서의 행복하소서 이거 저 엄청 써먹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말장난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보기들은 어디서 대서 절기에 어디서 지금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신가요? 어디에서 함께하시든 대소 큰 웃음이 가득한 오늘을 시작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라도 크게 파하하하하라고 웃으면은 실제로 뇌가 얘 행복한가 보다라고 생각한다 하잖아요. 지금 행복한 거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고 뇌가 인식한다고 하잖아요. 행복한 일이 그렇게 행복한 일이 없더라도 그냥 우리 웃음소리 내면서 뇌를 속이면서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 스스로를 속이면서 나는 지금 행복하다. 라고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자, 준비되셨죠? 장정숙님, 함께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4204님, 노래소리가 이래 나오는데 미동도 없는 남편. 복디, 우짤깜요. 깨워야겠죠. 그러니까요. 7시입니다. 이제 출근 준비하셔야 될 텐데. 남편, 일어나. 자, 김정배님, 오늘만큼은 웃을 일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웃을 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작은 것에도 그냥 우리 활짝 웃어버리자고요. 되게 평소에는 이게 뭐야 라고 시시하게 생각했던 것도 너무 재밌는 일이잖아. 너무 웃기잖아. 너무 즐겁잖아 하고 파하하 웃어 제끼는 거죠. 이동우님, 하루하루 소중한 날인 줄 알면서도 잘 안 돼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하지만 오늘은 감사하며 살아볼게요. 행여와 파이팅! 6516님, 나를 늘 빙그레 웃게 해주는 행여와 오늘은 파안대소하는 대서날 되세요. 대소하는 대서 되세요. 7408님, 한 글자를 바꾸면 남이 님이 되잖아요. 행여와는 항상 행복과 웃음이 넘치죠. 그냥 오늘은 혼자서라도 하하 소리 지르고 출발합니다.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도 그렇고 집에서 조용히 듣고 계신 분도 그냥 하하하하하하 나는 지금 재밌다 하하하하하 라고 소리만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그냥 그 모습이 좀 웃겨서 또 빙그레 웃게 되고 하하하하 하면서 또 기분 좋아지는 거 아닐까. 또 웃으면서 행복한 일들이 잇따라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떤 코너로 함께 하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1부에서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수진이야,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 다 힘내볼 진이에서 외쳐볼 테니까요. 그 다짐과 함께 다짐송도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이어서 궁금한 직업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 안에 담긴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들어보는 직업주의보가 목요일 코너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죠. 오늘은 바이올리니스트자, 교육자로 활동을 하고 계신 주혜정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선율만큼이나 사람의 성장을 함께 연주하는 이야기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0: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복디가 크게 외쳐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요. 경동나비엔 빅토스 서울우유 협동조합 제공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경동나비엔.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나비엔.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Sue, Jenny, can you tell me today's weather?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7월 23일 목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큰 더위를 의미하는 절기 대선데요. 오늘도 중부와 남부지방의 날씨가 좀 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에서는 장맛비가, 남부지방은 무더위 속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먼저 중부지방입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 철원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서는 낮까지 집중 호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는 앞으로 최대 8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지역은 1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반면에 남부지방은 장맛비가 주춤한 사이 폭염의 기세가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영남과 전남, 강원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폭염경보가, 충청과 그 밖의 남부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남부지방에는 열대야주의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기온 서울이 25.7도, 광주 27.5도, 대구 27.8도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등 비가 내리는 중부지방은 낮 더위가 다소 주춤하겠지만 남부지방, 광주 34도, 포항은 무려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상 CPBC 나이스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날씨가 다소 다릅니다.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중부지방에 비가 집중되고 있고 그 사이 남부지방에서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있어서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겠고요. 남부지방에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나는 원래 비 내리는 날이 싫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나는 비 오는 날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느샌가 나도 비 오는 날이 좋아진 경험 보기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랑하면은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얼굴뿐만 아니라 취향, 식성, 스타일까지 비슷해질 때가 있는데 사랑에서 닮게 되어버린 우리 보기들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사랑 이야기도 좋고요. 지금 아내, 지금 남편 덕분에 이걸 좋아해버렸다 하시는 거 있으면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경서예지 몰리디가

사랑하면 닮는다던데 나는 비 내리는 날이 너무 싫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비 내리는 날을 좋아한다고 해서 비 내리는 날을 사랑해버린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사랑에서 닮게 된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김광진 동경소녀.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판다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판다가 되어버린 사육사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바로 사육사들이 우리 아가 판다를 돌보기 위해 판다로 변장을 한 것이죠. 아기 판다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사람의 품이 아니라 판다의 삶이었기 때문에 다른 판다와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언젠가 야생으로 돌아가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육사들이 판다로 변장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죠. 그래서일까요? 이 판다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판다가 되었습니다. 귀여운 변장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한 가지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아기 판다가 사람이 아닌 판다답게 자라나는 것. 그러고 보면 꼭 곁에 두는 것만이 사랑은 아닌가 봅니다. 때로는 내가 아닌 세상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는 것이기도 하죠. 사랑해서 닮아갔지만 결국은 너답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다 큰 어른들이 아기 판다를 돌보기 위해서 판다로 변장을 한다니. 아, 너무 사랑스럽고 또 이 판다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까. 아우, 감도 안 오네요. 판다들 사이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하니까 우리 사육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닮아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어 아이랑만 하루 종일 함께하는 엄마는 우리 아이 말투를 따라가기도 하고, 매운 걸 잘 못 먹는 맵찔이었는데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어느덧 매운 걸 더 잘 먹는 사람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랑해서 닮아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은 이거는 사랑해도 닮으면 곤란하니까 탈모 앰플 선물로 준비하고 있을게요. 노래 듣고 올게요. 나비의 I love you.

나비 I love you였습니다. 스피비스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이 노래 듣고 왔는데요. 이 노래 가사도 잘 들어보셨나요? 안경을 벗고 치마를 입었어. 언젠가 어울릴 것 같다는 말에. 정말 사랑하면은 닮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 라고 한마디 했다가지고 막 안경도 벗고 바지 입던 사람이 치마도 입고. 자, 여러분들은 사랑해서 누군가를 닮게 된 이야기 나눠주시면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배님께서 아우 북디 얘기에 빵 터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탈모도 닮았는데요. 와, 천생연분이다. 이거는 진짜 트루 러브. 네, 이동은님, 북디 사랑해서 왼수가 된 우리는 어떡하죠? 요한나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삶이 힘드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무슨 일이야? 무슨 잘못을 했는데 지금 용서를 구하고 계신가요? 뭐예요? 뭐 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거 같이 라디오 듣고 있었으면 좋겠네. 한 번만 봐주세요. 큰 그릇으로 큰 마음으로 한 번만 봐주세요. 요한나님. 4204님 북디 같이 사는 남자가 밀밭 근처만 가도 취하는 희귀동물이거든요. 중학교 때 음료수 오렌지 탄산 마시고 취했다나 뭐라나 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저도 술을 잘 못 마셔요. 정말요? 4204님 이게 대부분 이제 술 잘 마시는 배우자를 만나면 나도 술이 좀 늘었어요 라고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둘 다 안 마시니까 줄었다. 알코올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둘 다 줄었다라는 재밌는 문자네요. 밀밭 근처, 홉 근처만 가도 취한다는 희귀동물. 만나서 이제 술을 못 마시게 됐다는 4204님의 사연이었고요. 이주원님께서는 복디 23살 우리 아들이요. 아빠와 할아버지를 닮아 징조가 보이네요. 머리가... 오늘의 선물 탈모 앰플이 필요한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네요. 이걸 닮아하면 안 되는데. 자, 2903님. 연애 5년, 결혼 생활 25년, 30년째 같이 하고 있는 우리 부부. 이제 어디 가면 온우이라는 소리 들어요.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 정말 딱 맞나 봐요. 그 서로가 뭐 웃는 미소를 자주 바라본다거나 표정들을 가까이서 자주 보니까 그 표정을 따라하게 되나 봐요. 실제로 이렇게 같이 살게 되면은 얼굴도 표정도 생활 습관도 닮는다는데 정말 사랑해서 닮는다는 게 진짜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인 것 같습니다. 7409님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를 만나면 맨날 놀려요. 걔가 첫사랑이라서요. 어머, 뭐 되게 드라마 같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친구가 내가 너의 첫사랑이잖아 라고 놀린다는 거예요? 뭐야. 자, 1460님 남자들의 소울푸드 제육볶음과 순살 치킨이요. 저는 닭볶음탕 그리고 뼈치킨 좋아하거든요. 근데 남편 덕에 돼지고기와 순살 치킨으로 환승했어요. 매콤함이 비슷한 유라서 어느 정도 괜찮은데 여보 명란젓에 참기름은 어떻게 안 되겠니? 젓갈류를 빌어서 못 먹는 남편 덕에 오징어젓, 명란 등등 만나고 싶어요. 젓갈을 안 좋아하는 거야 남편이? 명란젓에 참기름, 젓갈에다가 참기름 부어서 이렇게 살살살살 깨 소금 뿌려가지고 깨 뿌려가지고 먹는 거 이거를 못 하신다고요? 어떡해,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젓갈 하나 있으면 진짜 한 그릇 뚝딱이잖아요. 뭐 물에 말아서 먹어도 맛있고. 안타깝다. 안타까워. 이렇게 1460님은 남편을 위해서 제육볶음과 순살치킨도 좋아해져 버렸는데 남편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세요. 계속 먹으면 또 익숙해진다니까. 또 그 짭조름한 맛에 반한다니까. 황석주님. 제가 연보라색을 좋아하니까 아내 율리안나가 연보라색 옷만 입었었고요. 요즘 아내가 초록색을 좋아하다 보니 저는 카키색을 좋아하게 됐어요. 너무 좋다. 이거 되게 따뜻한 사연이네요. 내가 연보라색 좋아한다는 말에 아내분이 맨날 연보라색만 입었다고요? 잘 보이고 싶어서 이거 사랑이다. 0381님.
저는 비 오는 걸 너무 싫어해서요. 사람들이 비 내리는 걸 보기만 하는 건 좋지 않냐고 할 때도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비 오는 창밖을 멍 때리며 보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편하네요.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제 감성이 잠시 숨어 있었나 봐요. 그쵸. 이게 비 맞는 거는 싫지만 비를 바라보는 거는 언제 봐도 좋습니다. 마음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차분해지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사랑해서 닮아간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의 사연 받아봤는데 선물 받으실 분 골라볼게요. 아빠와 할아버지를 닮아서 징조가 보인다는 23살 우리 아들에게 탈모 앰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투투 1과 2분의 1 듣고 다 힘내볼 진이로 돌아올게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하셨어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나는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지금 바로 만나보겠고요. 보기들이 보내주신 다짐송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진님, 오늘은 꼭 비가 많이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 잘 치료받고 집으로 귀가하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수진님 병원 가야 되는데 비가 왜 이렇게 오는 거야? 조금 빨리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네요. 수진님 조심히 다녀오시고 다녀오셔서 맛있는 거 꼭 챙겨 드세요. 권순모님, 어제는 화가 많이 난 하루였습니다. 인사이동으로 바뀐 짝꿍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복디님, 해결책은 없지만 마음의 위로라도 해주세요. 아, 참 저는 자주 문자 보내는 이정연 모니카의 남편입니다. 자기소개까지 덧붙여주셨는데요. 아우 정말 짝꿍아 정신 차려라. 정말 일 똑바로 못하겠니? 순모님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지만 나의 넓은 마음으로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준다. 내가 자비를 베풀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좀 잘 버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노사라님 사연도 이어서 드릴게요. 복디 가족 여러분, 긴 장마에 행복 되소서. 할머니입니다. 대학생 손주 리도비크가 매주 성체 모시는 영상을 톡방에 보내줘서 너무 행복하네요. 모든 복이님들 대복하소서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사라님 정말 긴 장마에 행복하소서. 자, 노래 듣고 와서 다 힘내볼 지니. 오늘 우리 보기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계속해서 만나봅니다. 오늘의 지니도 뽑아서 선물 드릴 거니까요. 샵 1053으로 계속 문자 보내주세요. 아, 요즘 역주행해서 이 노래 다시 유행이죠. 리센느 러브 어택.

보기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 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시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드립니다.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준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자비솔라 특별전 티켓입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지금 전시회가 한창인데요. 자비솔라가 한국 첫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자비솔라 특별전 티켓 원하시는 분들도 티켓 말머리 다시고 사연 함께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보기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2491님, 저는 내일 생일 휴가로 하루 쉽니다. 원래 일요일이 생일인데요. 오늘만 버티면 금, 토, 일, 3일 쉬네요. 와, 원래 생일은 한 주 내내 생일 파티 하는 날이에요. 생일 주간이라고 하잖아요. 생일 주간. 우리 휴일 연휴 동안 이사구 하나님 아주 행복한 생일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축하드려요. 오사구 하나님, 너무 피곤하면 구석에 가서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다 그런 거야. 너무 더우니까 어쩔 수가 없어! 라고 다짐을 외쳐주셨습니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다 그런 거야. 너무 더우니까 좀 쉬어야겠어. 그쵸? 우리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김원성님, 어제는 재산세, 부가세 납부했는데 일반인들은 세무사를 고용해서 일을 봐야 하죠. 하시면서 비틀스의 택스맨을 신청하셨고요. 그쵸? 돈 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속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 와 닿았을지 지니를 뽑아볼게요. 인사이동으로 바뀐 짝꿍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는 순모님, 권순모님께 오늘의 지니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자, 원성님의 신청곡 비틀스 텍스맨 듣고 올게요.

CB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위하는 아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불독 멘션 Do you understand?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5: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6: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7: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대구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 선언입니다.
2: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3: 1996년 9월 9일 개국 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4: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0: 오늘도 장마철 습기와 함께 빙그러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마가 끝나면 비보다 더 무서운 무더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게 인생의 힘듦이고 비극이지요. 그쵸? 아, 비와 더위 중에 선택하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비와 무더위, 장마와 무더위. 어떤 거 밸런스 게임 들어갑니다. 복디는 그래도 무더위가 낫지 않을까요? 아, 비 오면은 괜히 울적해지고 깔아지고 막 기압이 낮아서 그런가? 막 관절이 쑤시고 그렇거든요. 차라리 쨍해서 약간 땀은 흘려버리면 또 깨운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땀이 막 나기 시작할 땐 좀 짜증나지만 그냥 아예 흘려버리면은 좀 깨운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더위를 선택하고 겁 없이 무더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자, 오스틴의 행복을 나는 아침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궁금한 직업 이야기도 나누고 그 안에 담긴 사람 사랑이도 들어보는 이야기도 들어보는 직업 주의보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 경동나비엔 빅토스, 서울우유협동조합,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종근당 건강, KT, 한국비드랩,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중앙회 제공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나비엔.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둥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2: 든든한 내일로요.
11: 네?
1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1: 제대로 가시네요.
1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14: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본

듣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오늘 나눠볼 노래는 윤하의 비밀번호 486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자, 여러분들도 삐삐 세대시죠? 486 뭐예요? 사랑해, 사랑해 이런 의미잖아요. 파리파리는 빨리빨리라는 의미였는데 자, 그 시절 사용했던 삐삐의 암호를 다들 기억하시는지 그 재미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아이들은 전혀 모르겠죠. 아주 기겁을 할 그 삐삐 암호 이야기 여러분들이 자주 눌렀던 그 삐삐 암호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윤하의 비밀번호 486 얼른 듣고 올게요.

복작복작 윤하의 비밀번호 486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그때 그 시절 사용했던 삐삐 암호 이야기, 추억 돋는 그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9341님, 저는 1053밖에 모르겠네요. 1053이 뭔가요? 제가 방금 제작진한테 삐삐 암호 다 알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1053, 우리 그 서울 CPBC 서울 주파수 아닌가요? 1053? 아, 이거밖에 모르세요? 이거 제일 중요하죠, 뭐. 자, 신동철님 012486 영원히 사랑해요. 오하나우육님 8255요. 빨리 55. 자, 근데 되게 감성 있는 말투다. 빨리 와. 이게 아니라 빨리빨리 이게 아니라 빨리 55. 빨리 55. 이종란님 8282. 김정배님, 가장 많이 사용한 숫자는 역시 1404, 0404이지요. 부기님들도 많이 쓰셨을 겁니다. 천사 영원히 사랑해. 이거겠죠? 0404. 7774님, 10103535. 열렬히 3호. 3535. 이렇게 답장이 없으면 1882. 땡나게 빨리. 빨리빨리 대답하라고. 자, 2003번 쓰시는 분 처음 참여해 주셨는데요. 11010이요. 뭔지 아시나요? 11010을 옆으로 한번 보면은 흥이라는 흥? 이거 우리 토라질 때 흥? 이거 있잖아요. 이거랑 약간 모양이 비슷해가지고 이걸 많이 쓰셨다고. 어머나, 뭐 토라질 일이 많으셨나 봐요. 5531님 1472요. 일사천리. 7703님 28484989. 그럼 2만 이라고. 2판 4판 4989 이거겠죠? 자, 4204님 1365244. 1년 365일 24시간 사랑해. 그럼 13652448까지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13652448 이렇게. 1년 365일 24시간 사랑해. 김원성님, 그때 생일자 0912로 한 걸로 기억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장원을 한번 뽑아봅니다. 오늘 복디도 처음 알았던 이 암호 보내주신 분께 드릴 것 같은데요. 오늘의 장원은요? 2003번 쓰시는 분 새싹 문자였고요. 11010 옆으로 읽으면 흥.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자, 2003번님께 선물 드리면서 방문치 0K What a Wonderful World 듣고 직업주의보로 돌아올게요.

0: 내 직업이 고민되고 앞길이 막막할 때 누군가의 경험이 방향이 되기도 하죠. 전현직 직업인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로 내 일의 지금과 내일을 만나봅니다. 직업주의보. 이 시간은 누군가의 직업을 통해 지금의 나를 비춰보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에 한 걸음 다가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직업주의보에서는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선율만큼이나 누군가의 성장을 함께 연주하고 있는 분을 만나봅니다.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음악 교육자 주혜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현악 전문 마이스트링 음악학원 대표 주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와, 사실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많이 보죠. 사람들이 많이 알고는 있는데 직접 배워본 사람은 피아노만큼은 좀 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은 그쵸. 어떻게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1: 그렇죠. 이게 바이올린이라는 게 피아노 학원은 정말 주위에 정말 몇 발자국만 나가도 늘 접할 수 있는데 바이올린 학원은 생각보다는 접근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사실 저는 좀 많은 행운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부모님께서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셨는지 집에 이제 LP판으로 이제 모아놓은 방이 따로 있었을 정도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 거기다 이제 저는 여섯 자매 중에 막내거든요.
0: 아, 정말요?
1: 정말 많죠. 그래서 저희 언니들 포함해서 저까지 그 모든 자매들은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 관심이 주어진 이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0: 혹시 네. 다른 언니들은 어떤 네. 악기를 다루고 있는지?
1: 피아노.
0: 피아노.
1: 그다음에 첼로. 오. 그다음에 성악. 까지 그러니까 여섯 명 중에 뭐 피아노는 전체가 다 배웠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명은 이제 전공까지 간 케이스예요.
0: 와 집에 전공 음악 전공생이 네 명이나 있다고요?
1: 네 뿌리까지 뽑았습니다.
0: 와 어머니 부모님이 진짜 음악 애호가셨네요.
1: 네, 그러니까 그 사실 성당도 열심히 다니셔가지고 그 미사 이후에 그 성가대 분들이 집으로 놀러 오셔서 또 나름 또 뭐 사부 합창 늘 집에서 연습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음악적인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0: 우와. 어렸을 때 바이올린 처음 손에 잡았을 때 기억하시나요?
1: 바이올린 처음 잡았던 거요.
0: 네.
1: 그 바이올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뭐 영상으로도 많이 봤겠죠. 그러니까 뭐 LP판으로 음악에 늘 자극이 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집 코앞에 어떤 바이올린 학원이 그러니까 교습소죠. 교습소가 네. 들어섰거든요.
0: 네.
1: 근데 제가 이제 지나다니면서 엄마한테 나 저거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6세 딱 그 제 생일 즈음해서 어머니께서 이제 바이올린을 저한테 선물을 주시고 그 교습소를 다니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바이올린 선생님께서도 너무 인자하고 좋으셨지만 전 그거는 잘 기억은 안 나고 율무차를 따뜻하게 정말 달콤하게 한 잔 내주셨는데 네. 그게 늘 얻어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정말 이렇게 숙제를 10번 해와라. 그럼 10번을 다 해가야지만 받을 수 있었어요. 그 한 잔이 너무 소중해서 그 왜 포도알 있잖아요.
0: 맞아요.
1: 포도알 이렇게 10개 그려가면은 이제 색칠 진하게 해갖고
0: 맞아요.
1: 가서 선생님한테 얻어먹고 근데 사실 뭐 5번 하고 10번 했다고 한 적도 있긴 있어요.
0: 맞아 사과 아니면 포도였어. 선생님들이 맞아, 과일을 맞죠. 너무 좋아했어.
1: 그렇게 해서 이제 되게 달콤한 기억으로 저는 첫 기억이 있습니다.
0: 저는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웠거든요.
1: 아, 피아노를 그러세요?
0: 생각보다 좀 길게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길게
1: 네.
0: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까지
1: 아 정말요?
0: 오래 쳤었는데
1: 지금도 그럼 꽤 치시겠네요.
0: 아니에요. 안 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저는 처음에는 막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1: 네.
0: 치기 싫다. 피아노 학원 가기 싫다라는 네, 생각을 네. 했어요. 되게 크게 많이 오래 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막 이러곤 했는데 선생님은 네. 맨날 재밌었나요? 바이올린 연주.
1: 그럴 리가요. 연습이 거의 한 10번을 연습을 한다. 10일을 네. 연습을 한다. 그러면 사실 9일은 힘들다. 너무 짜증난다. 놀고 싶다. 당연히 그렇죠. 누구나 연습 시간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뭐 몇이나 있겠어요. 다만 그걸 연습하면서 그 과정 중에 즐거움이 느껴지는 순간이 잠깐 있는 거죠.
0: 정말 잠깐.
1: 예. 그리고 무대에 이거를 준비해서 섰을 때에 느껴지는 보상. 그거 하나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0: 저만 그런 거 아군이군요. 네. 엄마가 맨날 문 앞에 빗자루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연습하라고.
1: 저도 이렇게 박자기 이렇게 딱 쳐주셨어요.
0: 맞아요.
1: 옆에서. 맞아요. 그래서 그 뭔가 이제 힘들어지고 그 고비가 찾아오잖아요. 네. 뭔가를 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그 고비를 극복을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말씀도 부모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고비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는 게 난이도가 높아졌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이상향이 생겼을 때 네. 뭐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느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그 고비를 넘어 봤을 때 느껴지는 그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 뭐 슬럼프를 어떻게 지나셨어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러면은 슬럼프라면은 보통 고민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면서 정말 시간을 막 보내는데 저는 오히려 그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네. 그냥 했어요. 그냥 반복을 했어요. 반복을. 그러니까 반복이 주는 그러니까 저절로 해결해 주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복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 뭔가 비법이 해결을 해줬다기보다는 특별한 비법이 있었다기보다는 반복이 비법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0: 그냥 시간이 흐르게 두는 게.
1: 네, 저절로 해결되는 것들이 더 많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내가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평생 직업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결심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1: 악기라는 것을 그러니까 너무 어린 시절에 너 정말 무슨 우리가 뭐 세례 받는 것도 어릴 때 봐서 영유아 세례 받으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것처럼 네. 이게 그냥 저한테 스며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뭔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음악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정말 다행히도 다른 사람들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같은 시간 연습을 하면 이제 효과 있게 연습이 됐던 걸 보면 좀 재주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예원 학교라는 곳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예중이죠. 그렇게 하면서 저절로 그게 정말 그 예중 예고 이제 음대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면서 너무나 제가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그 직업으로 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이제 결정하게 된 거는 이제 예전에 어릴 때 친구들이나 이제 동료들이 이제 고민 상담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 이 부분이 조금 잘 안 되는데 이거 왜 그럴까라고 하면 제가 조금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고 근데 그러면은 그들의 피드백이 늘 혜정아 네가 설명을 해주면 신기하게 나 정말 무겁게 느껴졌던 내용이 너무 쉽게 풀려. 그다음에 나 너무 네가 얘기해주면은 이 너무 고민됐었는데 너무 우울했는데 이걸 너무 재미있게 풀어줘. 네가 너무 웃기게 표현해줘서 나 이게 너무 잘 풀려. 나 이렇게 쉽게 해결되는 건지 잘 몰랐어. 이렇게 얘기해주는 걸 보면은 그냥 막연히 나는 가르치는 거에 또 재능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이제 제가 대학을 남들보다 조금 일찍 조기 입학을 했거든요. 나름 영재 교육을 받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10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좀 자신감도 얻고 이렇게 결과도 좀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음악학원까지 내게 되어서 지금은 대표로 있게 되었네요.
0: 자, 연주자이자 교육자이신데 계속해서 네. 본격적인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이올리니스트이자 교육자이신 주혜정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올 노래를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드보르작 유모레스크. 이 노래를 추천하신 이유는 뭘까요?
1: 네, 그래도 명색이 클래식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네. 한 곡 정도는 클래식 음악을 추천하고 싶었고요. 그래도 너무 무겁게 느껴지지 않게끔 어디선가 들어보셨던 음악일 거고 뭐 스즈키 음악에도 들어있을 정도로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곡이고요. 유머를 표현한 유머레스크라는 제목이 나오듯이 유머를 재치 있게 표현한 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 시간에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하델리히가 연주하는 드보르작 유머레스크입니다.
0: 듣고 올게요.

0: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바이올리니스트 주혜정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어떤 노래였죠?
1: 아, 드보작의 유모레스크고요. 아이작 스턴의 음반으로 준비가 되셔가지고 네. 대신 들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선생님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께 선물을 나눠드릴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직접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문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1: 제가 연주하는 악기는 바이올린인데요. 바이올린은 몇 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0: 1번
1: 2개,
0: 2번
1: 4개,
0: 3번
1: 6개.
0: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P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한 것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주자이시자 또 교육자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악기를 배우게 하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 무엇보다 이제 부모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건 내 아이한테 재능이 있는지, 씨앗이 보이는지 이런 거를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정말로 재능이 중요할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기 입학을 할 정도로 재능이 확실히 있으셨잖아요.
1: 네.
0: 근데 선생님이 부모님들, 지금 학부모들에게는 어떻게 조언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1: 오, 진짜 심오하고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재능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술에서는 재능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재능이 막 특출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정말 소수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은 생각보다 많아요. 그 머릿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 유아 시절에 좋은 자극을 주면 네. 그 재능이 쉽게 키워지기도 합니다. 네, 이제 제가 그런 수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재능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그 재능에도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그냥 단순히 음악적인 재능을 제외한 다른 재능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근성을 꼽을 거예요.
0: 근성, 엉덩이심.
1: 네. 엉덩이 딱 꽂히고 100번 해낼 수 있느냐.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똑같은 재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여기서 그냥 포기하게 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느냐는 그 엉덩이 붙이고 딱 붙이고 해내는 힘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비를 넘기는 힘 이 제일 중요하겠죠.
0: 사실 그거는 뭐 선천적으로 재능이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오래 할 수 있는 진짜 힘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누구에게나 가질 수 있는 힘이기도 하고요.
1: 네네.
0: 그럼 악기를 배우면서 아이들한테 변화가 있다면 아이들한테 생기는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정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가장 기억이 나는 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최근에 한 저희 원에 이제 찾아온 지 한 7, 8개월 정도 된 친구인데 아주 어린 친구예요. 7살 정도.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엄마 손 잡고 이렇게 딸랑딸랑 와가지고 쫄래쫄래 와서 이제 레슨 받고 이제 좀 쭈뼛쭈뼛하죠. 근데 꾸준히 레슨을 받고 한 6개월 차에 무대에도 한번 섰어요. 그러고 나서 학원에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제 정말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저 연습할 방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거 진짜 이건 큰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0: 하나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교내 발표회 같은 거 있잖아요.
1: 그렇죠.
0: 발표회에 내가 봤을 때 저 곡은 안 될 것 같은데 막 저 차르다시 할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막 저 찌구이대로 이제 하면 안 돼요라고 이제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 정말 평소에는 굉장히 샤이하고 말수도 적고 이런 친구들이 친구들 앞에서는 뭔가 어깨에 뽕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뭔가 표현해내고 싶구나 친구들 앞에서 이거를 발표하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굉장히 그 자신감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1: 정말로
0: 그런 변화가 느껴집니다.
1: 그 성취에서 오는 기쁨을 느끼는 거잖아요. 뭐 그 대회를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면서 그게 자신감이 되는 거고.
0: 네, 맞습니다.
1: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성장을 봤다거나 그런 순간은 있으신가요? 네.
0: 그 이 친구도 제가 생각나는 친구가 정말 너무나 많은데요. 그 중에 딱 한 명을 꼽자면 네. 이제 놀랍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으니까 네. 예전 한 3, 4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학원에 한 3개월 앞두고 입시 3개월 앞두고 그러니까 예중 입시를 3개월 앞두고 네. 찾아온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1: 초등학교 6학년.
0: 네, 네. 6학년인데 입시가 3개월 뒤면 이건 정말
1: 발등에 불 떨어져.
0: 발등에 불이 떨어진 네.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찾아왔을 때 정말 연주를 딱 듣고 아이고야.
1: 안 되겠는데.
0: 아이고야. 그랬거든요. 네. 정말 딱 타잔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한 번도 문명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인간처럼 연주를 네네네. 했거든요. 근데 그 속에 숨어 있는 원석이구나라는 것은 제 눈은 보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잘 보신 선생님들은 누구나 그걸 느끼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 친구는 원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3개월 동안 저희 선생님들 모두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 친구를 집중 수업을 해서 입시에 합격을 시켰거든요.
1: 3개월
0: 네,
1: 3개월로.
0: 네, 네. 근데 이제 그 이후로도 정말 이제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선생님들이 잘 채워주다 보니까 본인도 열심히 했고 부모님께서도 네.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주시니까 이 친구가 가진 그 원석이 점차 세공이 되면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하게 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요즘은 아직 악보 보는 건 좀 느립니다만은 한번 몸에 붙으면 그렇죠. 정말 정말 춤을 추듯 이 곡을 자기 걸로 소화시키고 연주해내는 걸 보면은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놀랍고
1: 선생님이 아까 전에 저희가 노래 듣기 전에도 네. 살짝 선생님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0: 네.
1: 우리는 어렸을 때 이렇게 혼나면서 많이 배웠잖아요.
0: 아, 네.
1: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그러셨죠?
0: 피아노는 특히 제가 기억이 별로 안 좋은 게 네. 펜으로 이렇게 좀 찍어 눌러주셨어요. 손등을
1: 맞아.
0: 뭐 하나 이렇게 손을 동그랗게 뭐 해야 맞아. 된다면서
1: 맞아. 손끝으로 쳐야 된다 네. 이러면서
0: 안에 뭐 귤을 하나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1: 저도 손등 진짜 많이 맞았고 네. 저희 피아노 오른쪽 구석에 보면 저희 집에 개인 레슨 네. 할 때는 피아노 오른쪽 구석에 보면 피아노가 달았어요. 하도 펜으로 때려가지고
0: 박자를 이렇게
1: 네, 달아가지고 엄마가 비싼 피아노 샀는데 맨날 거기를 닦으면서 속상해하셨던 네. 기억이 있는데 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0: 네.
1: 선생님이 이제 내가 배웠을 때랑 지금 내가 가르쳤을 때 교육법에 대해서 좀 이제는 차이를 네. 느끼실 것 같은데
0: 그럼요. 일단 시대가 변했고 네. 저희가 쇠고랑 차지 않으려면 주의해야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 정말 전공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 여전히 혼나야 하는 순간이 있는데요.
1: 그쵸.
0: 이유도 모르고 혼나는 거는 문제가 된다고 봐요. 내가 왜 지금 나 열심히 했는데 몰라서 틀린 거를 네. 선생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너 이게 왜 안 되니? 이게 왜 안 되지? 라고 답답해하시기만 하고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시는 그런 혼남은 별로 이렇게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말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 아이를 끌어당겨주는 그런 힘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취미반들은 사실 뭐 처음 시작할 때는 서 있기만 해도 잘한다 잘한다 이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면서 이제 요구되는 것들이 네. 생기겠죠.
1: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다. 서 있어도 잘한다 잘한다
0: 잘한다 잘한다 나와야죠.
1: 요즘 아이들은 결과를 빨리 얻는 것에 익숙하죠.
0: 네.
1: 악기를 배우는 과정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사실 바이올린은 진짜로 하나하나 이거 음정 잡는 것마저도

0: 쉽게 소리가 나는 악기가 아니에요.
1: 그렇죠. 피아노는 그냥 때리면 그 소리가 나는데.
0: 그렇죠. 물론 피아노는 가면 갈수록 어려운 악기이긴 합니다만은 양손을 다 사용을 해야 되고. 근데 현악기는 그냥 긋는다고 좋은 소리를 내주는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인내심을 요해요. 정말 집중해야 되고 인내심을 요하기 때문에 아, 그 과정 자체가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게 AI로 말만 하면 다 어디 데려다 주고 뭐 무슨 정보를 다 알려주고 하니까 애들이 조금 이제 인내심을 조금 배우기가 어려운 시대고 한데 저는 이 악기를 배우는 과정이 진짜 이제 아날로그적인 그 감성도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앞으로는 더 많이 필요한 그 덕목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1: 앙상블 오케스트라에서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의 소리도 중요하지만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야기 그 소리를 들어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함께 연주하는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0: 그 취미반 친구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처음에 나 혼자만 맨날 작은 별 연주하고 이렇게 하다가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소리를 섞어보는 거잖아요. 그로 인한 신기함 그리고 함께해서 뭔가 소리가 모여지는 즐거움 같은 거를 느끼면서 오히려 내 개인 연습에 조금 더 매진해야겠다라는 그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책임감의 문제인데요. 내가 준비해오지 않으면 친구들의 연주에 방해가 되고 폐를 끼칠 수 있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말 집에서 연습을 좀 해와야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책임감을 좀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마지막은 배려인데요.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앙상블은. 그래서 내 것만 듣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상대방의 친구들의 소리를 기다려주고 한 박자 기다려주고 혹시 뭐 그쪽에서 음정이 좀 너무 높아 나는 맞는데 얘가 분명히 틀려라고 했을 때 표현 방법이죠. 내가 조금 낮은 것 같고 네가 조금 높은 것 같으니까 난 좀 높일게 넌 좀 낮춰줄래? 라는 표현 이게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도 배울 수 있고 저는 작은 사회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은
1: 좋은데요. 자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좋은 노래를 많이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선생님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순간 때문에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게 된다 싶은 순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언제 가장 큰 보람을 느끼시나요?
0: 아, 이 순간 때문에 악기를 한다.
1: 가르친다.
0: 제가 최근에 이제 학생 중에 9년 제가 학원을 개원한 지가 9년이 됐어요. 처음에 한 1, 2년 차에 들어왔던 초기 학생인데 그 학생이 되게 꾸준히 잘 배우다가 한 중 2, 3대 정도 이제 대입을 위해서 잠깐 악기를 내려놨던 친구예요. 취미반인데. 근데 그 친구가 저 나중에 대학 때 다시 올게요. 라고 말만 하고 이제 잘 가 열심히 살아라고 얘기를 인사를 하고 서로 인사를 헤어졌었는데 친구가 최근에 다시 찾아와서 선생님 저 바이올린 정말 잘하고 싶어요. 필요하다면 저는 학교 대학을 휴학을 해도 될 정도로 깊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약속을 지키긴 했어요 정말 대학
0: 그러니까요.
1: 가서 왔어요.
0: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악기를 다시 하는 것이 기쁘다기보다는 이 친구 인생에 삶에 음악이 깊숙이 들어갔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기뻤고요.
1: 네.
0: 그 자체로 너무 큰 보람이었습니다.
1: 그럴 것 같네요. 그쵸? 그 어렸을 때 봤던 그 꼬꼬마가 다시 대학생이
0: 맞아요.
1: 돼서 결국엔 정말 와서 음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보내주시니까 그 악기를 이 친구도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고 주로 어렸을 때부터 쭉 해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인이 되어서도 시작해도 될지 이 듣는 분들이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바이올린의 매력을 느끼게 될 텐데 성인이 돼서도 연주를 시작해도 될지 궁금하네요.
0: Why not? 그러니까 우리 왜 그런 말씀 많이들 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오늘이 제일 젊다.
1: 그쵸.
0: 제일 어려. 나 오늘 제일 어려요.
1: 맞네요.
0: 저는 앞으로 최소 50년은 더 살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일 젊을 때 뭔가 관심이 가고 하고 싶은 거는 혹시 할까 말까 고민될 땐 그냥 해라. 어. 라고 저는 그러니까 저희 주위 친구들한테 다 얘기해요. 해서 아님 말고 일단 시작해봐라. 그게 정말 재밌고 뭔가 내가 몰입할 수 있을 정도로 즐거울지 어떻게 하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인분들 지금 고민을 하면 그냥 전화를 드세요.
1: 지금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다시 음악을 배워보고 싶다라고 문자 사연을 보내주고 계신데 성인이 된 후 배우는 분들이 가진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그렇죠. 우리가 그 사회생활을 일단 해보신 분들이 보통 오시니까 사실 인내심이랑 그 이런 것들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원해서 두 발로 걸어가지고 전화하고 찾아오신 거니까 아 일단 그 정말 이제 이거를 내가 원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억지로 딸려오는 학생들하고는 또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책임감 있게 연습을 해오시고 이거를 끝까지 이제 즐겁게 본인 인생에 조금 포함시키고 자 하는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인분들 정말 즐기는 모습 많이 봐요.
1: 선생님 학원에 가도 성인분들 취미반으로 있나요?
0: 네, 성인분들 계시긴 합니다.
1: 궁금합니다. 악기 배우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클래식과 친해지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클래식을 조금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편하게? 네. 음악을 그냥 단순히 듣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그냥 지금 휴대폰 여셔가지고 네. SNS에 그 해설이 있는 음악회 같은 거를 찾아보시면 아마 쭈루룩 나올 거예요.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심지어 나는 아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저도 아이가 5살이거든요. 나이가 어려서 음악회에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왜 8세 이상부터만 음악회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클래식 음악회는. 그런데 아기도 같이 음악회를 듣고 싶은데 정말 많습니다.
1: 해설이 있는
0: 찾아보세요. 음악회. 찾아보시면은 주위에 나와 가까운 지역에 굉장히 많을 거고요.
1: 네.
0: 그래서 그렇게도 보시고 주무시기 전에 한 10분 정도 관심 가는 곡 하나 정도 고르셔서 음악을 10분 정도 듣고 주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마 알고리즘이
1: 나를
0: 이끌어서 그렇죠. 소개해 주지 않을까요?
1: 네. 저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에게 네. 직업이란?
0: 아, 이 직업이라는 거 저 대본 받고 굉장히 고민 많이 했는데요.
1: 네.
0: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왔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그다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데 훗날 저분이 나에게 어떤 큰 영향을 음악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기억해 준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1: 오늘 직업주의보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주혜정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퀴즈 정답을 발표해야 되겠습니다. 바이올린을 몇 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문제였는데요. 정답 드럼 주세요.
0: 정답은 2번 4개입니다.
1: 네, 선물 받으실 분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마칠 시간입니다. 선생님, 이 원장 그 이 두 곡 중에 한 곡만 골라 주신다면 어떤 곡?
0: 아, 제가 저것도 고르기가 너무 어렵긴 한데요. 요즘 휴가 기간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을 추천드립니다.
1: 네.
0: 듣기만 해도 당장 떠나고 싶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1: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같이 할게요.
0: 네.
1: 두근두근. 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7: 구하는 사이 영과 함께.
8: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9: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4번, 참 왕이신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